생각하면 이내 견딜 힘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훈의 국악산책 송지훈입니다. 8월에 햇살이 뜨거울수록 더 여물고 더 붉어지고 더 성숙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8월 한 달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8월의 첫날 경기민요 들으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긴 아리랑 노랫가락을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두 곡 들으셨는데요. 긴 아리랑 노랫가락을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8월은 강렬한 태양의 달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태양이 뜨거울수록 우린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고 피서도 떠나고 또 휴가도 가지만 한편 뜨거운 햇살을 제대로 받아야 결실을 맺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햇볕을 잘 쬐어야 성숙되고 제대로 무르익어갈 수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이 햇살을 정면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 겸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위에 지쳐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열매를 더 키우고 여물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겠죠. 어찌 보면 장엄한 풍경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8월의 태양은 장엄함의 원천이 되기도 하겠죠. 이 8월의 태양이 우리 자연에게 고르게 내려 쪼이는 공평한 모습을 지켜볼 시간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유민희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유민희의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 문화, 12현 대야쟁을 위한 Small as the Moon, Small as the Star, 그리고 해금 가야금 듀오 돋는 달 드는 해, 아쟁 콰르텟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렇게 네 곡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음악들은 지난 2025년 10월에 발매한 유민희 창작음악 세 번째 음반 춘향에 수록된 곡들인데요. 모두 판소리 춘향가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음악들입니다. 이 음반을 소개하는 글을 작곡가 유민희가 직접 썼는데요. 작곡자에게 춘향가는 많은 인연이 있어서 거기에서 영감을

러더 작곡한 곡들을 이 음반에 담았다고 합니다. 춘향가의 가사에서 진한 영감을 얻어 시작된 곡도 있고 또 춘향가의 선율을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만든 곡도 있다고 했습니다. 작곡가 유민희는 이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우리 음악의 장단과 선율, 악기 주법들을 활용하기 위해 전통음악을 살펴보면서 전통음악의 예술성과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써내려간 네 곡의 음악을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토요일의 명작 첫 번째 곡으로 유민희 작곡의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박봉술제 춘향가 중 긴 사랑가에서 악상을 얻어 쓴 곡인데요. 이도령이 춘향을 안고 진향장단의 긴 호흡으로 사랑을 웅장하게 노래하죠. 이도령의 춘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 비유로 표현되는데요.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라는 제목도 그 사설 가운데에서 따온 겁니다. 이런 사설이 있죠. 동정 700 월하초에 무산같이 높은 사랑, 목란 무변 수여천에 창해같이 깊은 사랑, 생전 사랑 이러할 적에 사후 기약이 없을 소냐,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 내 꽃송이를 내가 덧벅 물고 너울너울 넘놀거든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 너는 죽어 종로 인경이 되고 나는 죽어서 인경마치가 되어 저녁이면 28수 새벽이면은 33천 그저 댕.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인경소리로 들려도 우리 둘이 듣기에는 내 사랑 댕 이도령 댕 날마다 치거들랑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곡자는 바로 그 부분을 날인 줄로만 알려무나 하는 노랫말을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작곡 노트를 보면 흔들림 없이 꿋꿋하고 우직한 우조의 선율이 가진 서정적 표현에 이도령의 마음이 더 애절하게 다가와서 새로운 곡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됐고 대금과 피아노로 그 심상을 표현했다라고 썼습니다. 바로 그 곡을 첫 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민희 작곡의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 듣겠습니다. 정소희의 대금, 신은경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민희 작곡의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 들으셨는데요. 정소희의 대금, 신은경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봉술제 춘향가 중에서 긴 사랑가의 노랫말에 나오는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 하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 제목을 따온 곡이었습니다. 작곡가 유민희는 박봉술제 춘향가에서 노래하는 이도령의 그 애절한 마음에서 영감을 얻었다고요. 대금과 피아노로 그 심상을 이처럼 표현해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유민희 작곡의 12현 대야쟁을 위한 Small as the Moon, Small as the Star라는 작품입니다. 이 곡도 판소리 춘향가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는데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이별을 할 때 멀어지는 이도령의 모습을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한글이 아닌 영어로 Small as the Moon, Small as the Star라고 썼습니다. 이 음악은 작곡자 유민희가 김소희 명창이 부르는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을 인상 깊게 듣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곡을 시작하면서 이 대목의 사설을 읽다가 춘향의 우는 모습을 확인하고 온 방자가 이도령에게 춘향이가 우는 뒤 사람의 자식은 못 보겠습니다 라고 전하는 부분을 듣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도령과 이별을 맞이한

춘향의 슬픔이 그대로 전달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작곡자는 제3자가 되는데요. 바로 그 3자의 관점에서 춘향의 슬픔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곡을 전개시켰다고 합니다. 춘향이가 이두령과의 이별 앞에서 울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지만 마침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인정합니다. 오리전까지 따라온 춘향이 그 정경을 판소리 사설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때여 춘향이 난 따라갈 수도 없고 높은 데 올라서서 이마 위에 손을 얹고 도련님 가시는 길만 무두두루미 바라보니 가는 대로 적게 뵌다.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나비만큼 불티만큼 망종곡에 넘어 아주 깜빡 넘어가니 그림자도 못 보겠네 하는 바로 그 부분, 작곡자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춘향의 복잡한 심사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별의 슬픔, 사라져가는 이두령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모든 작아지는 것들에 대한 사랑, 바로 그런 정서를 작곡자는 대아쟁선율에 얹었다고 합니다. 유민희 작곡의 12현 대아쟁을 위한 Small as the Moon, Small as the Star 듣겠습니다. 이신혜의 대아쟁, 우민영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2현 대야쟁을 위한 스몰 에스더 문, 스몰 에스더 스타 들으셨는데요. 이신의 대야쟁, 우민영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제목은 김소희 명창이 부른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에서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나비만큼, 불티만큼, 망종곡에 넘어 아주 깜빡 넘어가니 그림자도 못 보겄네 하고 부른 바로 그 대목을 듣다가 제목으로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별의 슬픔, 사라져가는 이도령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모든 작아지는 것들에 대한 사랑, 바로 그런 정서를 대야쟁 선율에 담아 놓은 곡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해금 가야금 듀오 돋는 달 드는 해라는 음악입니다. 이 곡은 춘향가 중에 농부가 선율을 차용한 곡인데요. 장원급제한 이도령이 어사가 돼서 남원으로 내려가죠. 이도령은 춘향과의 재회의 시간을 기대하며 길을 떠나고요. 남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농부들이 부르는 농부가를 듣게 됩니다. 그 농부가 속에서도 남원의 춘향의 삶이 어떤지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도령, 이제 어렵고 힘든 시간은 뒤로 하고 만남과 희망의 시간을 기대할 텐데요. 작곡자는 바로 그 순간을 기대하는 두 사람의 그리움을 이 곡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만정제 춘향가 중에 나오는 농부가의 사설을 보면 돋는 달 드는 해를 벚님의 등에 싣고 향기로운 이내의 땅에 우리의 보배를 가꾸어 보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했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의 사설이 김세종제 농부가에는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령에 달 솟아온다로 되어 있는데요. 만정제 사설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다 간결하면서도 곡진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작곡자는 바로 그 부분을 곡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도령과 춘향이 만날 시간의 흐름과 곡의 흐름을 해금과 가야금의 선율로 그려낸 음악인데요. 유민희 작곡 해금 가야금 듀오 돋는 달 드는 해를 서은영의 25현 가야금 조혜령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치 두 악기가 대화를 나누는 듯 들리네요. 해금, 가야금, 듀오, 돋는 달, 드는 해 들으셨는데요. 서은영의 25현 가야금, 조혜령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만정제 춘향가 중에 나오는 농부가의 사설 중에 돋는 달, 드는 해를 벗님의 등에 싣고 향기로운 이내 땅에 우리의 보배를 가꾸어 보세라는 부분을 들으면서 바로 거기에 나오는 돋는 달, 드는 해를 제목으로 삼았고요. 25현 가야금과 해금 이렇게 두 대 악기로 연주하도록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유민희 작곡의 아쟁 콰르텟 보고 지고 보고 지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보이는 보고 지고 보고 지고라는 노랫말도 춘향가 속의 사설 내용인데요. 작곡자는 이 노랫말이 나오는 두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이도령이 광활루에서 춘향을 처음 보고 밤에 만날 약속을 하고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천자 뒤풀이에 담아 노래하는데요. 춘향과 날과 서로 마주 앉아 입을 대고 정담을 하면 법중 여자가 아니냐라고 노래한 뒤에 춘향에 대한 기다림을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우리 춘향 보고 지고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목이 된 거고요. 또 하나의 장면이 더 있죠. 옥중에 갇힌 춘향이가 쑥대머리를 부르는데요. 춘향의 독백 중에 이 사설이 보입니다.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난군 보고 지고라고 노래하는 부분인데요. 고통 속에서도 이도령을 향한 사랑의 간절함과 믿음이 바로 이도령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곡의 제목을 이루는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바로 그 부분을 화두로 삼아 만든 곡입니다. 두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작곡자는 그 서로 다른 상황의 두 구절을 가지고 춘향과 이도령 사이의 사랑과 이별, 탄신과 옥중 재회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악곡의 중간중간에 천자 뒤풀이 사랑과 쑥대머리 선율의 일부가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민희 작곡의 아쟁 콰르텟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듣겠습니다. 배문경 이화연의 소화쟁 김참다운 최혜림의 대야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민희 작곡의 아쟁 콰르텟 보고지고 보고지고 들으셨는데요. 배문경 이화연의 소아쟁, 김참다운 최혜림의 대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이도령이 춘향이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춘향이가 옥에 갇혀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그 두 마음을 보고지고 보고지고라는 제목의 음악으로 담았고요. 소아쟁 두 대와 대아쟁 두 대가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 사랑가 쑥대머리의 선율의 일부가 이 곡의 모티브로 활용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에서 오늘은 작곡가 유민희의 음악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 문화, 12연 대아쟁을 위한 스몰 에스 더 문, 스몰 에스 더 스타, 해금 가야금 듀오, 돋는 달 드는 해, 그리고 아쟁 콰르텟 보고지고 보고지고 이렇게 네 곡의 음악을 감상해 보셨습니다. 작곡가 유민희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은 작곡가인데요. 2006년에 유민희 작곡 발표회 Song of Life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작곡 발표회를 가졌고요. 2015년에는 아르코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유민희라는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2007년에 제27회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 작곡 부문 금상을 수상했고요. 2015년에 대한민국 작곡상 독주곡 부문 수상했죠. 2017년에는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산조 병주 준비했는데요. 박종선째 아쟁 산조를 진양부터 자진 모리까지 들을 수 있고요. 신쾌 동료 검고 산조 휘모리를 끝부분에서 듣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쟁과 검은고가 함께 연주하고요. 신쾌 동료 검고 산조 휘모리는 검은고 연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쟁과 검은고가 함께하는 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김영길의 아쟁, 유미영의 검은고, 윤호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일 11시 강원 횡성 원주 경북 상주 김천 북부 영양평

평지, 봉화평지, 대전, 전남 화순, 신안, 나주 서북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아쟁과 검고 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진양부터 자진 모리까지는 박종선제 아쟁 산조였고요. 휘모리는 신쾌동류 검고 산조의 휘모리였습니다. 김영길의 아쟁, 유미영의 검고, 윤호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춘향가 중에서 박석티 올라가는 대목부터 이몽룡 장모 상봉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박록주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 의사도는 농부들께 민정을 탐문을 하는 후에 박석

좌우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부드운 청산

예요. 물도 보던 물이다마는 우리야 유로 흘러 갔을 것이니 그 물이 그저 있겠느냐.

양간 나와 둘이 서로 꼭 붙들고 가더니 묵었더니 이별하던 곳에 오나 서른사 총성 소리 에이그던 소리로구나 풍분단을 들어서니 서지 역주리 발성무와 의사도 진어무난 그날 의사도 분부하시되 매일 그 행은 여차하고 간자는 일 있어라. 분부를 헌신고 차점차점 차정할지 집집마다 밤짓노라 저녁 연기 자고 여분별할 길이 전이 없다 춘향 문조를 찾아갈 저고 시병 때 끈새노고 동영을 살필 저고 그때요 춘향문은

청가수를 떠놓고 한나님 전에 비는구나. 비난이다, 비난이다. 천지기를 후토신령, 응하윌동심 허구없어서 임자생 성춘향은 남군부의 소절을 거다. 명예경례이 되었으니 삼첩

양당간의수이허용오늘에다도잡으라요 내딸 그냥 살리죠. 얘기 천다 몹실려나 양반 서방일 받아줬더냐. 아이고 어쩔꼬. 불쌍한 내 새끼로 총을 영상을 입을 거라. 향단아 탄상업 물가르라. 치성신공도 오고날 밖에 나시고 없다. 그

에요, 사또 밖에서 듣더니 만원 해유범 눈물을 흘리면 그거 내가 서영덕으로 의사한 줄 알았더니 이 아버지 춘향어머 정성덕이 절반이나 되는구나. 내가 이모양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춘향어머 성질에 옹들삐도 안 남을 테니 내가 한번 속이서 불을 뺏기는 없구나. 이러느라 그 아무도 없느냐 이러느라 이러느라 춘향어머 깜짝 놀래야 향단아 밖에 좀 나가보고 오느라 어느 사람이 술 다뿍 먹고 와서 온영을 토담 무너지는 생각 난다 나가보고 오느라 향단이 충충 나가더니 여보, 누구를 찾아오셨소? 너 마녀님 잠깐 좀 나오시래라. 마녀님, 밖에서 누가 찾아와서 잠깐 좀 나오시래요. 이 급살 맞으려나? 이 정황에 내가 누구를 본단 말이냐? 가서 없다고 따서 보내라 따 보내. 향단이 나오더니 우리 마녀님 안 계신다고 따 보내래요. 그 따라는 그 양반 좀 나오시래라. 마녀님. 따라는 그 양반 좀 나오시래요. 마나님 하신 말씀 밖에서 다 듣고 꼭 나오시래요. 야 인년아 꼴보기 싫다 저러 들어가거라. 이 밤중에 누가 나를 아시 이리고 오느라 가느라 이렇게 야단을 했거나 허우호 정거는요 놓쳐갖고 채치고 고양마리 빠진 여그림 유골소 동양을 얼면 나 소문 못 들어 문남동룡의 딸 하나 옥중의다 여그두골 명제 경계기 대안난데 무슨 정관이 있다고 나를 찾아왔는가 어서 가소 어서 또 이른 말 내가 왔네 자네가 나를 몰라 경 세우경 전하니 자네를 본지가고 그래요. 세고 인두백 관이 백발이 모두 관연이 딩기 호호 자네 일이 말한 일세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나를 몰라 이 사람만 말을 허소 말을 거여야 내가 알지 덮어놓고 나를 모르자고 흔히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해는 저물어지고 명부지 성부지 흔히 내가 자네를 어찌하노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나를 몰라 이가래도 모르겠나 옳지 이제 내 알았네 자네가 자네가 군목질도 일소하고 문자도 잘 쓰는 제놈의 이 활량 아닌가 이참바른 놀래만은 부글정어유만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나를 몰라 이가래도 모르겠다 이가라니 어떤 이간가 성한 성에 가는 이가 어른 이간 줄 내가 알아 자네는 성만 짓고 이름은 없는가 허허 눌러

0: 어머니 망령 망령일세 망령이요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라니 누긴가 남은 놈네 오십쟁이들 아직 꿋꿋도 어렵더라 딸아니 은촌양이가 외인 상태를 아니었고 양반 서방을 허였다고 고지언니 미우하야 명제 경계기 대안난데 순사 한마디는 아니었고 내 문전으로 지내면 빙글빙글 비웃음에 여보게 장모 장모 되면 환장할 줄로 이가 되면 예갈린다 듣기 실례고 서가소 허허 장모 망정 우리 장모가 망정 자네가 나를 무루야구 허이 거주 생명을 일러줌세 서울 삼촌 동산론 소장서방이 묵용 그대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구 모이기 말 듣고 우르르르 달려나가 어사또 목을 안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디 보세요 이 사람아 자네가 정녕 이몽룡인가 어이 아이고 자세 좀 보세요 이 사람아 아 자네를 본지 한복 서른 배고파 쳐나오네 아이고 이 사람 어찌 우리 도디였나 어찌 그리 못하는가 이 사람아 반갑네 반가워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올라간 제가 소연이 돼도 변지 일장이 돈절기로 야소다오 일로 떠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의 똑 떨어져 나 땅에서 불꽃 솟았나 항우지 다이봉 허이 구름 속에서 살려와 어찌 그리 못한는가 어찌 그리 더디었나 야속한 이 사람아 무집이라고 아니 들어오고 문 밖에 와서 주인만 허둥아 들어가세들어 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춘향가 중에서 박석티 올라가는 대목부터 이몽룡 장모 상봉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박록주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농부가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한국 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농부가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의 달력을 펼쳐보면 24절기 중에 입추가 7일에 가장 먼저 나오고요. 14일이 말복, 23일이 처서입니다. 입추라 해도 한참 더운 때 들어있고요. 말복을 지내면 날씨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기분이 들죠. 처서 무렵이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올해 처서 무렵에도 그렇게 되겠죠. 더위가 얼마 남지 않은 듯도 하는데요. 8월의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8월의 시작 씩씩한 걸음으로 시작해서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자기 학력 수준에 맞는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10명 중 3명이나 된다. 성인도 다를 게 없다. 한 대학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진단 결과 정답률은 50%였다고 한다. 이 조사 대상자들의 85%가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이쯤 되면 문해력의 위기라는 말이 호들갑은 아닌 셈이다. 김의로 교수의 결국 독서력이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을 받아도 읽고 곱씹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말일 텐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찾아온 문해력 위기의 시대를 과연 어떻게 함께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나룻 빼지 난 저강물이 흐르고 흘러가 저 바다로 흐른다. 물살이 거세지고 좁던 강 넓어지니 아 이놈이 바로 바다로구나.

고개를 돌려 부두를 보니 큰 선박들이 줄을 섰는디 그곳에 뱃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출항 준비를 하는디 그물을 싣고 식량을 채우어 밧줄을 당기며 돛을 세우고 매서운 저 파도를 겁없이 지나는 바람을 맞으며 저기 저 바다 새들은 인사를 하고 바다의 뱃사람들은 저 배를 힘차게 젓는다 으영차 으영차 자 이제 출항한다 저 파도를 지나서 간다 사나운 바람을 부른다 으영차 으영차

여기에

창조예술공간 더유래 물결 너머 그곳으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고등교육까지 받고도 문해력이 부족할 수 있다니.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학교 교육이 정말 필요한 걸 가르치고 있었던 건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 맞이 교육 특집 준비했어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은 AI 시대의 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역할을 묻는 책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을 쓰신 김재인 공동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누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윤혜성님, 여러 곡의 신청곡을 적어주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잘 저장해 두고 또 차례차례 틈나는 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닉네임 보뜰마을님께서는 7월 18일이었죠. 손절사회를 쓰신 이승현 작가 이야기 듣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인간은 외로운 게 본질이지만 주변을 보듬는 공동체 의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심지어는 외로움도 함께 있으면 조금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문자로 보듬어 주셔서 저희도 항상 힘을 얻습니다.

같습니다. 외로움도 맞들면 좀 덜해지는 거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음악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꽃별의 해금 연주 푸르른 듣고 바로 코너 갈게요.

0: 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특집으로 여러분들 만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AI 시대의 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역할을 묻는 책,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을 쓰신 김재인 공동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0: 네. 김재인 작가님은 철학자신데요.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의 학술연구교수이기도 하십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AI 빅뱅, 공동뇌 프로젝트. 인공지능 관련 책을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이거 혹시 인공지능이 반절 같이 쓴 건 아닌가요?
1: 전혀 아닙니다.
0: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은 다 글쓰기 숙제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그냥 숙제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너무 심하죠.
0: 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손글씨로 리포트를 써서 내다가 어느 순간은 아무도 손글씨 안 쓰고 이제 프린터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는 내가 문제 쓰고 내가 글 쓰고 하다가 이제는 프린터처럼 인공지능이 해주는 것 같아요.
1: 아, 더 심해요. 왜냐하면 네. 만 학생들이 네. 읽어보지도 않고 내요.
0: 자기 답안을, 자기 네, 리포트를
1: 네, 네.
0: 인공지능이 썼어도 그래도 한번 읽기는 해야 되잖아요.
1: 원래는 뭐 직접 해야 되고
0: 그렇죠?
1: 안 그렇다 하더라도 네. 한번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특유의 표시 방법들 있죠.
0: 있죠, 있죠. 알죠.
1: 네, 별표 두 개 네. 양 끝에 있으면
0: 네. 인공지능
1: 굵은 글씨
0: 굵은
1: 되고
0: 글씨. 네.
1: 뭐 이런 식의 거를 안 지우고 그냥 내는 거예요.
0: 그거는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이건 정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왜 전과 베끼고
0: 네 맞습니다. 예. 표준전과 동화전과
1: 네. 그거 베끼고 그랬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베끼는 동안에 공부가 돼요.
0: 네 손으로 쓰고 읽고 네. 그러면서 됐어요.
1: 예.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게 있는데
0: 네.
1: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도 않아요. 요즘은.
0: 월급 봉투랑 똑같네요.
1: 아, 그렇죠.
0: 월급 봉투가 그 요즘에는 스치기는커녕 받았는데 없다고 하는 거랑 똑같네요.
1: 네네. 그래서 머릿속에 아. 남는 게 없어요. 이거 지금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0: 그러네요. 이상하다. 죄책감도 없나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그것도 달라졌을 수도 있을
1: 그쵸?
0: 것 같아요.
1: 네. 네. 처음에는 좀 아, 이래도 되나 하다가 한두 번 이게 통하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주변 다 그래요. 자기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 나도 그냥 별 느낌 없이 그냥 하는 거죠.
0: 이게 모두 이런데 왜 뭐 뭐가 문제가 되겠어?
1: 그렇죠.
0: 이런 거죠.
1: 게다가 뭐 고 나이 때는 이렇게 또래 의식 되게 강하잖아요.
0: 네.
1: 그냥 우리 다 괜찮아.
0: 네.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 어르신들은 인공지능이 하는 말 중에 거짓을 잡아내잖아요.
1: 네.
0: 뭐 세종대왕이 컴퓨터를 가지고 뭘 했다 이러면 네, 네. 아 이건 거짓이구나.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제 그걸 믿을 수도 있잖아요.
1: 믿죠. 대부분.
0: 네, 네, 네. 네. 인공지능이 얘기했으니까
1: 네.
0: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친구가 대답을 했으니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걸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도 그러니까 없는 거죠.
1: 그렇죠.
0: 네. 속상합니다. 책 제목이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착각을 짚고 싶으셨나요?
1: 일단 방금 말씀하신
0: 네.
1: 그 거짓 정보.
0: 네. 네.
1: 틀린 얘기를 아주 이렇게 뻔뻔하게
0: 그럴싸하게.
1: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발견해서 이거 틀렸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0: 맞아요. 네.
1: 이런 식으로 이제 진실을 알려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착각에 해당하는 거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선생님이 네.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를 알려줄 때는 단지 지식의 문제뿐 아니라 사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0: 네.
1: 살아가는 법.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뭐가 훌륭한 인간이고 뭐 네. 등등 이런 것들을 실제 이 교실 현장에서는 가르치고
0: 네.
1: 배우고 그러는데 또 다툼도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걸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0: 네.
1: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거 못하거든요.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본

0: 아, 저 그런 거 생각나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 선생님들도 태도라는 게
1: 그쵸.
0: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생님은 참 내가 몰랐는데도 그걸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바로 어머,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이렇게 민망하게 뭐 알려주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것처럼.
1: 그러니까 인품, 태도,
0: 네.
1: 뭐 인간을 배우는 거죠.
0: 그리고 그 지식이 남을 때 그게 같이 남아서 생각이
1: 맞습니다.
0: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되게 민망하게 배워서 절대 안 잊어버려.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안 잊어버려. 이런 것도 있는데,
1: 맞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배우는 거죠.
0: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서 우리도 그걸 모르고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이런
1: 그렇죠.
0: 거를 배우는 거니까요. 이 책은 실천 교육 교사 모임에서 진행한 강연을 엮은 책이라고 돼 있고, 또 공동 작가시니까 몇 명이 같이 쓰신 거고, 이런데 그 어느 자리에 초대돼서 하신 강연인지, 또 어떻게 같이 쓰신 건지 이런 걸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1: 네, 이게 실천 교육 교사
0: 네.
1: 모임이라는 이제 교사 모임이 있어요.
0: 아, 네네.
1: 초중고 선생님들 모임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마치 정교조 이런
0: 네네.
1: 식인데, 이제 정교조는 노동조합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0: 네.
1: 어쨌건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성한 그런 단체인데요.
0: 네.
1: 이런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해라, 가르쳐라.
0: 활용해라. 네. 사용법도 가르치고. 네.
1: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사용해라. 이런 이제 약간의 압력 같은 게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인공지능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자리였고요. 세 번에 걸쳐서 서로 각각,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한 1시간 반 이상 깊게 토론을 했어요. 그걸 이제 저도 하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현수 선생님도 하시고, 그다음 응용 언어학자 김성우 선생님도 이제 같이 일종의 시리즈 강의, 그걸 가졌던 거죠.
0: 인공지능과 학교라는 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 작가님의 강연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또 6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돼 있었는데, 그첫 번째 소제목이 공감과 공명이에요. 이거 독특하잖아요. 인공지능 이야기인데 공감과 공명으로 문을 여신 이유가 뭘까요?
1: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실 10년 넘게 인공지능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고 뭐 강의하고 했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가장 깊게 든 생각은, 인공지능 저놈의 정체가 뭘까?
0: 네.
1: 인간과 어떻게 같고 또
0: 공존하고,
1: 다를까?
0: 네.
1: 예, 이제 그런 점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인공지능한테 없는 어떤 특성, 능력, 바로 그게 공감과 공명이다. 이것은 인간만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아 하면 어하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교류, 교감 이런 것들이 인간에겐 있는데, 인공지능에게는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작가님, 그게 하긴 하는데 가짜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마치 공감하는 것처럼
1: 그쵸?
0: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나도 그래. 뭐 이런 얘기
1: 척하는데 인간은 실제로 척하는 척하는.
0: 했네. 네.
1: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도 좀 생각을 많이 이제 혼자 철학을 하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은 거의 대부분 몸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유전적으로 거의 같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를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낀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증명해봐라. 그러면 사실 어떤 영화 장면 보면, 이렇게 관객들이 동시에 어떤 반응을
0: 할 때가
1: 하고,
0: 있죠.
1: 그쵸? 어떤 좋은 음악이 있으면 누구나가 다 좋다고 느끼고 하는 등등.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경험 속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나랑 저 사람이 어쨌건 같은

0: 울림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만 가능한
1: 네.
0: 뭔가가 있다. 그게 출발점이 됐던 거죠.
1: 네. 이제 그리고 강연에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꺼내시기 전에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학교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요해요. 읽기와 쓰기가.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0: 이거는
1: 네.
0: 사실은 뭐 성인에게도 똑같이
1: 네.
0: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1: 네.
0: 읽기 쓰기와 함께 사실은 듣고 말하기
1: 네네.
0: 역시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걸 제가 최근에 언어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1: 네.
0: 그 중에 이제 듣고 말하는 거는 구어, 예, 구어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는 문어,
1: 네네.
0: 문자로 된 거죠. 이제 그 영역이어서 조금 구별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듣기와 읽기는 이 인풋이에요.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
1: 네.
0: 다시 말하면 인류가 쌓아놓은 어떤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널려 있는 지식과 기술을 내 걸로 만드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1: 네.
0: 그다음에 말하고 쓰고 하는 것은 내 거로 만든 거를 이번에는 우리 걸로 만드는 거예요.
1: 네.
0: 즉 내가 이걸 표현함으로써 저 사람도 알 수 있게
1: 네.
0: 그 공유할 수 있게
1: 네.
0: 이렇게 내놓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하는 활동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능력으로서 이 언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네.
0: 근데 최근에 보면 뭐 특히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뭐 요약도 AI 네. 시키고 글 쓰는 것도 AI 시키고 그러니까 읽기 쓰기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의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럴수록 더 뭔가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1: 네.
0: 돌아가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읽기 쓰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진짜 저 어릴 때 맨날 그 줄거리 요약
0: 네네.
1: 써가기
0: 네.
1: 뭐 그런 거 숙제로 있었거든요. 진짜 전과도 베끼고
0: 네, 맞아요.
1: 뭐.
0: 저도 했어요.
1: 네, 또 제 짝꿍 것도 베끼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베끼면서 한 몇 글자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짝꿍 거 보고 눈으로 읽었고 손으로 쓰고 내가 한 몇 글자 고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인풋과 아웃풋이 일어났는데
0: 그쵸, 그쵸.
1: 네. 요즘 친구들은 이제 아웃풋을 거의 안 한다.
0: 네.
1: 이런 거죠.
0: 인풋도 사실은 엄청 줄어들었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쇼폼이죠. 물론 어른들도 많이 보잖아요.
1: 네.
0: 그 짧은 영상.
1: 네.
0: 그다음에 그다음 추천된 영상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쇼폼을 통해서 뭔가 인풋 이게 생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렵죠.
1: 네.
0: 그런 점에서 인풋과도 멀어지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입력, 출력 둘 다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1: 네네.
0: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1: 사실 그러니까 입력이라는 것도 그냥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내가 내면화해서 이렇게 내 걸로
0: 그쵸.
1: 소화하는 과정이
0: 그쵸.
1: 있어야지 진짜 입력이 된 건데
0: 네.
1: 지금은 그 과정이 너무 생략돼 버렸다.
0: 네.
1: 이런
0: 네.
1: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있더라고요.
0: 네네.
1: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지금은 잠시 이렇게 스탑됐거든요.
1: 네, 네.
0: 왜냐하면 학교 현장 교사들 심지어 이제 학부모들도
1: 네.
0: 여기에 굉장히 하시죠.
1: 네,
0: 우려를
1: 네.
0: 이제 표명한 것 때문에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애들이 그걸 이제 해킹해가지고 딴짓을 해요. 교과서 랍시고 이 태블릿
1: 네.
0: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했는데
1: 네.
0: 사실은 게임하고 유튜브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 사이에 만화책 껴가지고
0: 네.
1: 봤잖아요. 그거 애들은 디지털 디바이스로 하고 있는 거죠.
0: 네, 네.
1: 네, 그리고 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0: 네,
1: 아주 어렸을 때. 네.
0: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1: 네.
0: 이 지식만은 아니라는
1: 네.
0: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를테면 교육을 지식 교육으로 축소하고 그럼으로써 실제 배워야 될걸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0: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제 자주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1학년 학생들이 어느 날 이렇게 교실 수업하고 있는데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 학생이 아닌 거예요.
1: 네, 누구예요?
0: 옆반 학생이에요.
1: 아, 그냥
0: 반을 못
1: 못
0: 찾아요.
1: 찾아요. 네.
0: 그리고 화장실을 혼자 갔다 오질 못해요. 이게 교육 현장에서 제일 먼저 두드러지는 어떤 문제들이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을 제대로 할수 있게끔 가르치는 거, 이걸 AI가 할수 있겠어요?
1: 작가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육할 때 지식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점을 둬야, 네, 학원으로 더 많이 가고 디지털 디바이스로 더 많이 가고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런 걸 배우고 선생님의 교권도 좀 세워줄 수 있고. 근데 너무 교육을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두면 어쩔 수 없이 정답만 알면 되는
0: 그렇죠.
1: 거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0: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많이 벌어지죠.
1: 네.
0: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S대, K대, Y대 이런 학교 학생들이 대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크게 보도가 됐죠. 물론 이제 여러 맥락이 있지만 어쨌건 그런 걸 이른바 명문대 학생들이 한다라는
1: 네.
0: 거는 사람이 좀 충분히 교육되지 못했다. 그렇게
1: 네.
0: 봐야 되겠죠. 지식만 외치다가 결국,
1: 그니까,
0: 네, 그렇게 된
1: 네.
0: 거죠.
1: 그럼 AI 안경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큰일입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인공지능과 학교라는 시스템 가운데 소제목 인공지능은 없다 중에 일부분을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잘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여기 강연장까지 오는데 사용한 길찾기 인공지능이 있고요. 번역을 해주는 인공지능도 있어요. 지금 강연을 녹음하고 있는 것도 인공지능이죠. 선생님들도 회의록이나 강의를 정리할 때 이런 인공지능들 많이 쓰시죠. 또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과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도 있죠. 이들은 모두 다르고 서로 공통점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인공지능이란 말은 굉장히 거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교육에 활용하라는 주문이나 인공지능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학교 현장과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은 다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인공지능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여러 앱을 하나씩 구동해서 사용하듯이 인공지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즉, 인공지능은 앱들의 집합과 비슷해요. 실제로 스마트폰 앱에도 다양한 인공지능이 들어있죠.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해요.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적절한지, 어떤 것은 쓰면 안 될지를 개별적으로 구별해야 해요. 개념이 좀더 정밀해져야 하겠죠.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을 활용할지는 실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1: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그냥 맨날 인공지능이라고 뭉뚱그려서 쓰고 있는데, 아, 그래서 거친 표현이다라고 하셨는데, 어투는 지금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아주 자상하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굉장히 거친 언어였다는.
0: 네.
1: 네. 그,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하나요?
0: 최근에는 거의 뭐 챗GPT
1: 네.
0: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1: 네.
0: 선생님들은 복잡한 뭐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가령 뭐이 학부모들한테 편지 자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일일이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핵심 내용

0: 내용을 주고 편지 형식으로 써라 해가지고 검토하고 네. 보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죠.
1: 네.
0: 아까도 좀 나왔지만 학생들이 뭐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를 그냥 결국 검토하지도 않고 인공지능 시켜서 제출하는 이게 너무 지금 흔해졌어요. 초중고 대학생까지. 이게 이제 큰 문제죠.
1: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작가님, 이 부모님들이 지금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래도 검토는 하셨죠.
0: 네.
1: 일할 때 인공지능을 쓰고 근데 네. 아이들은 그냥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검토하시는 거는 몰랐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 네. 쪽, 변호사나 판사, 그다음에 네. 뭐 회계 영역,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이제 심각하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의료 분야는 사람의 어떤 건강, 목숨 이걸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접근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만나보면 그분들은 이용하긴 하는데 뭐랄까 조심스럽게 이제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걸 네. 충분히 하는 거죠.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렇지 않은 전문직 종사자들마저도
1: 네.
0: 하도 이제 세상에서 인공지능 AI 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1: 네.
0: 따라서 이건 사회적인 어떤 계몽 이게 이제 함께 필요합니다. 학생들 말고도.
1: 그렇죠. 네. 사실은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건강 정보도 가짜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요즘엔 그냥 생성형으로 생성돼 있고 그게 다 돈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조회수를 부르는 거짓 이런 거 되게 많죠.
0: 사실 의사라도 전공이 네. 다르면 잘 몰라요.
1: 맞아요.
0: 근데 네.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유튜브 찍어가지고 이제 네. 광고하고 뭐 엮어서
1: 네.
0: 이렇게 조회수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AI 써서 만든 콘텐츠는 굉장히 위험하다
1: 네.
0: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 아이들은 그걸 모를 거고요.
0: 그쵸.
1: 네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제일 무서웠던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공지능보다 똑똑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어차피 인공지능 우리가 입력해야지. 인공지능인데 그렇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까요 선생님?
0: 사실 학교 현장에도 그런 얘기 많아요. AI가 다 하는데 뭐 내가 네네. 배울 필요 뭐 있어.
1: 네.
0: 뭐 그런 식의 얘기. 근데 이제 이 지점부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국가나 기업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1: 네.
0: 앞으로는 AI로 돈도 많이 벌 거고 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지고 등등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주도적인 어떤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0: 과연 실제 그러한지 또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게 뭘까?
1: 네.
0: 요걸 고민해야 되는데
1: 네.
0: 전 특히 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AI가 이렇게 개입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인간만의 특성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런 특성 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면 AI는 되게 파편적인 지능?
1: 그렇죠.
0: 예, 거기에 해당하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이것도 일종의 지능이잖아요.
1: 네.
0: 뭐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공감하고 느끼고 보살피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지능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지능이 오늘날 굉장히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죠.
1: 네.
0: 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지능을 발달시키고 하는 요게 이제 필요한데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건데
1: 네.
0: 인공지능은 그런 영역과는 거의 거리가
1: 그렇죠.
0: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1: 그러면
0: 있죠.
1: 그러면 어느 분야에 활용할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곳.
0: 저는 뭐 예를

0: 들면 그 번역 같은 거,
1: 네네.
0: 뭐 그런 거 이제 일단 도움을 받는데 그거보다는 네. 주로 이제 산업적인 영역,
1: 네.
0: 그러니까 업무 전체 과정을 그 전에는 인간이 다 처리해야 했다면 그거를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인간의

0: 주면 좋고 또 우린 실수도 할수 있으니까 반복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저 어린이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인공지능과 너무 일찍 이렇게 친해져서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가령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읽기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듣고 말하는 걸 능숙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1: 네, 그게 한 6살까지.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12살까지 읽기가 이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그런 훈련이었어요.
0: 빼서 읽기 이런 거.
1: 네.
0: 네.
1: 그러니까 읽기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시기에 한마디로 초등학생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제 발달 단계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가령 그 시기를 놓치면 읽기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습득되기 어려워져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 나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반드시 갖춰야만 되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이제 AI와 접하고 그다음 디지털 장비와 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뺏기는 거죠.
0: 지금 방학 기간이거든요.
1: 네.
0: 지금 아마 아이들은 24시간
1: 맞아요.
0: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대신에 방학 때 아이들이 좀뭘 하면 좋을까요?
1: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이제 애들 키워보고 해서 느끼는 건데 일단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0: 맞아요.
1: 자기는 들고 있으면서 너 그거
0: 하지
1: 하지
0: 말라고 할
1: 마.
0: 수가
1: 네.
0: 없어요.
1: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땐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디지털 방학. 그걸
1: 그쵸?
0: 방학해야
1: 네.
0: 되는데.
1: 그러니까 부모들도
0: 네.
1: 같이 뭐 이렇게 업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 가지고 오늘 12시간 동안은 디지털 아웃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다 모아가지고
0: 네.
1: 이렇게 상자
0: 어디
1: 예 상자에
0: 넣어놓고.
1: 넣어놓고
0: 네.
1: 그다음에 TV 안 키고
0: 네.
1: 그럼 할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사실 전통적인 뭐 보드 게임 같은
0: 네.
1: 거 그다음에 진짜 지루하면 책을
0: 네.
1: 접하게 돼요. 그게 전 설사 뭐 만화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0: 네.
1: 생각이 됩니다.
0: 만화책에서도 요즘 별거 진짜
1: 그럼요. 네.
0: 많거든요. 네. 음악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미소 컴퍼니의 목각 인형의 꿈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방학맞이 교육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을 쓰신 김재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듣겠습니다. 인공지능과 학교라는 시스템 가운데 공동뇌와 자유인 중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기와 쓰기로 돌아가 볼까요? 챗GPT는 글쓰기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챗GPT는 대필 작가입니다. 자, 인간 대필 작가가 80억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학생들에게 각각 대필 작가를 한 명씩 붙여주고 글을 대신 쓰게 한다면 그런 작업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논의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우리는 챗GPT가 알려진 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착각을 했어요. 새롭고 놀라운 기술이 나왔으니 뭔가 교육적으로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기술에 압도당한 거죠. 대필 작가에게 글쓰기를 맡기는 것은 적어도 학교에서는 허용하면 안 되죠. 글 쓰는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는 활용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글쓰기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대필 작가에게 글을 쓰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는 글쓰기를 생각의 근력을 훈련하는 과정 또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규정합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하듯이 생각의 근력을 키우려면 글을 써야 합니다.

0: 글쓰기는 직접 해야 하는 실전이에요. 한번 글을 쓸 때마다 생각의 근육이 길러져요. 근육이 만들어질 때 운동으로 근섬유가 찢기고 아물면서 굵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죠. 생각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찢어집니다.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극복해내면 마일리지가 쌓이죠. 이걸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일관성 있게 하면 결과물인 글은 무척 좋아지겠죠. 물론 이 글쓰기는 자기가 직접 해야 합니다.
1: 네. 어릴 적에 원고지 쓰기 할 때만 해도 띄어쓰기 좀 잘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띄어쓰기가 너무 헛갈려서 이것처럼 안 하면 실력이 줄어드는구나. 그쵸.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네, 네. 능력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글쓰기라는 능력도 대필 작가를 계속 사용하면 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전혀 못 늘죠. 네.
1: 인공지능 시대에 그 읽고 쓰는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친구들은 일기 써라 또는 읽고 줄거리 요약해라 그러면은 다들 그거는 AI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0: 심지어 일기 네. 쓰는 거 지금 학부모들이 싫어해요. 사생활 네, 들여다본다고. 네네. 네, 그것도 그래서 잘
1: 할 수도 없고.
0: 못해요.
1: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저는 네.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아까도 읽기와 쓰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세상을 만나고 세상에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톡으로 바로 옆자리에 네. 있는 사람하고도 카톡으로 네. 대화하고 뭐 전화 받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네. 뭐 그런 얘기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될, 훈련해야 될 그런 능력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읽기 쓰기도 충분히 이제 익혀야 되는데 그걸 AI 등장 전에 이제 스마트 기기 등장하면서부터 확실히 어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초적인 능력 이런 네.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제가 어릴 때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냥 말 잘하면 다들 껌뻑 넘어가고
0: 그래서 말하는 직업 하신 거예요?
1: 아니, 저는 말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말하는 직업이 된 거고 근데 요즘 친구들이 말을 점점 안 해 버릇하면 말하는 것도 많이 말하기 글쓰기 이렇게 꺼내는 거 네. 이게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생활할 때 말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를 함께하는, 이끌어가는 네. 그런 능력 가장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의 근본을 지금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거죠.
1: 가정에서 어떻게 좀 아이들을 글쓰기 뭐 이런 걸로 좀 독려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0: 가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구절 베껴쓰기.
1: 네.
0: 요즘 보니까 필사 노트 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네. 사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베끼다 보면 얻는 게 있거든요.
1: 많아요.
0: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훈련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고.
1: 네.
0: 돈으로 꼬시는 것도 책 한 권 읽고 독후감 쓰면 뭐 A4 뭐 한 장 정도 네. 쓰면 뭐 5만 원 주겠다.
1: 네.
0: 뭐 그러면 이제 뭐 어린 나이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 맛을 들일 수도 있죠.
1: 그러네요.
0: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자기가 쓴 글을 뭐 독후감 그걸 네. 이제 소리내서 읽기.
1: 네.
0: 그걸 이제 같이 하면 네. 확실히 도움이 되죠. 왜냐 우리가 묵독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리내서 이제 낭독하면 훨씬 자기한테 남는 게 많잖아요.
1: 네.
0: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 그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교육을 생각하는 철학자, 시니까 방학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님 또 선생님들에게까지 뭔가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특히
1: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술이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0: 네.
1: 제가 볼땐 특히 이 아이들을 어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챙이가 이제 개구리가 되고 나면 그 시절 기억 안 나는
0: 못해요.
1: 것처럼
0: 네.
1: 어렸을 때 내가 어땠는지 뭐 이렇게 그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수업 시간에 막 소변을 못 가리고 그런
0: 네.
1: 친구 되게 많았거든요.
0: 네.
1: 근데 자기 그 나이 때 그랬었다는 거를 어른들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AI라든지 이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올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이제 들으면서 도입해야 될것 같고요. 저는 이 시대 문제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영화학과 학생이 장편 영화 하나를 제대로 못 본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0: 못 만든다가 아니라 못 본다.
1: 네네. 2시간짜리 영화를 못 보는 거예요. 하도 숏폼, 그다음 편집된 거 있잖아요.
0: 네.
1: 영화를 15분 동안 요약하고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0: 근데 그러면
1: 지루해서.
0: 줄거리는 알지만 느낄 수는 없잖아요.
1: 영화를 본게 아니죠. 영화
0: 그쵸?
1: 줄거리를 그냥 익힌 거죠. 네.
0: 네.
1: 그리고 대학생들이 뭐 문학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장편 소설 한 권을 제대로 못 읽는데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0: 네.
1: 누구나 뭐긴 영화, 그다음에 긴 소설 이걸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볼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생 수준에서 이걸 못한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0: 사실 우리가 뭐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궁금한 것이고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우리가 왜 책에서
1: 그럼요.
0: 비트윈 뭐 이렇게 행간을 읽어야 된다처럼 영화에서도 그런 건데 요즘에는 그런 게다 사라진
1: 아니, 인생은 생로병사예요. 결론은 나 있어요. 중요한
0: 거군요.
1: 건그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걸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도 못 하고,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되면 좋겠다. 근데 그걸 이게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마트폰이다.
0: 그렇습니다.
1: 따라서 이걸 어떻게든 멀리 두는 시간을 좀 갖자.
0: 네.
1: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을 쓰신 김재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박지은의 해금 연주 노란 종이 비행기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한국 피플 퍼스트의 김기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읽고 쓰는 과정을 대신시키는 걸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는 없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편리한 것도 좋지만 직접 읽고 쓰는 수고로움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학에 아이들에게 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쥐어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자식이 어른이 된다는 건 부모님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마음의 이유까지 헤아려보는 일일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단 몇 시간이라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는 일. 생각만큼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어렸을 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절로 마음이 경건해지곤 해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날마다 일상에서 일어난 작고 소소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주셨으니까요. 이제는 그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을 시간인 것 같죠? 정신과 전문의 김혜남 박사는요,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나는 과연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품어줄 준비가 된 진짜 어른인지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게리의 노래로 화무십일홍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주말에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가면 항상 좀 비슷한 풍경이 펼쳐져요. 오늘 동네 마트에서 무슨 창거리를 얼마에 사오셨는지, TV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가 누구를 닮았는지, 아니면 이미 몇 번이나 들었던 예전 일가 친척 이야기까지. 바쁘게 살아가는 자녀들 눈에는요, 이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상처럼 보여서 그냥 무심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건성으로 네, 네 그렇게 대답하거나 엄마 그 얘기 저번에도 하셨잖아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말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요? 세상을 겨우 배워가던 아주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오늘 유치원에서 누구랑 싸웠는지, 길가에 핀 꽃이 얼마나 예쁜지, 말도 안 되는 조잘거림에 떼쓰는 투정까지 매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그 얘기 또 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눈을 맞추면서 매일같이 다 들어주셨죠. 어쩌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그 사소한 이야기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와 조금 더 오래 눈을 맞추고 싶다라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넘치도록 받았던 다정한 시선을 이제는요, 우리가 조금씩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죠? 오늘만큼은 부모님의 이야기 뒤에 숨은 마음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분하기 힘들어도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곡이에요. 양승환 작곡의 컬러 블라인드 준비했는데요. 가야금 앙상블 사계의 연주로 만나보시죠.

컬러 블라인드 듣고 오셨는데요. 가야금 앙상블 사계의 연주였습니다. 마음이라는 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느껴지기도 해요. 그냥 무신경하게 지나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곁에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현경의 세상에 뭔 놈의 천재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천재들,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이들에게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는 작가의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시간인데요. 오늘은 꽃별 2집, 스타 가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윤주의 노래로 음악극 정로 가운데 세월은 유수와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하윤주의 노래로 음악극 정로 가운데 세월은 유수와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세요? 청취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라는 곡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른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가끔 어린 아이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든다. 작곡가는 이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했는데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어른들의 공허함을 담은 곡입니다. 한솔잎의 타악연주로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감상할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1년 6개월 동안의 대장정이었건만 오디션이 끝나도 기쁘거나 아쉽지 않았다. 열심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어쩌면 준비 과정에서 재능의 한계를 직감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음악 재능의 끝을 미리 보고 온 느낌. 이 서글픈 감각은 1만 달러 장학생의 연주를 보고는 극에 달했다. 그는 비단 테크닉뿐 아니라 프레이즈의 독창성, 멜로디의 구성력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청소년기를 음악에 바친 소위 천재들과 고작 1년 반을 겨우 채운 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가로막혀 있었다.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마주하면 작곡을 막 시작했을 때가 생생히 떠오른다. 작업실에서 밤새 음악을 만들다 잠깐 밖으로 나와 들이마신 차가운 새벽 공기의 감촉.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른 아침. 막 떠오른 해를 배경 삼아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올라탔던 첫 차. 서투른 자작곡을 반복해서 들으며 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던 그 시절의 내 모습. 사소하고 평범한 이 순간들은 나에게 작곡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휘청거릴 때마다 나를 붙들어준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이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재능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는 순간을 마주하면서도 끝내 현실을 외면하고야 만다. 어쩌면 그렇게 끊임없이 꿈을 줬다가 어느 순간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 그것이 인생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멈춰야 할 순간은 분명히 온다. 현실 위에 두 발을 딛고 서려면 언젠가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가 오기에 과감하게 멈출 용기 역시 필요하다. 음악은 찰나의 예술이면서 동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긴 호흡으로 함께 향유하는 시대의 예술이기도 하다. 발표 당시에 묻혔던 음악이 후에 재평가되곤 하는 걸 보면 그러한 음악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자그마한 희망 같은 것이 솟았다. 내 음악도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새롭게 들릴 수 있으리라는. 공연을 보며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음악을 만들어야겠다고. 작곡 일은 자기 확신과 불안 사이를 쉼없이 오가는 일이다. 매번 곡을 쓸 때마다 나만 좋은 건 아닐지, 팔릴 만한 가치가 있는 곡인지, 이도 저도 아니라면 예술성이라도 있는 건지 의심하고 고민한다. 재능의 끝이 어디쯤인지 가늠해 보고 싶다가도 사실은 그 끝에 이미 와 있을까 두려워 슬쩍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한다. 방송에서 본 그녀들 역시 나와 비슷했다. 정상에 서 있을 때 그녀들은 확신으로 가득 찼었겠지만 지금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 활동이 뜸해지면서 무한히 주어진 시간을 힘겹게 버텨내면서.

아젠컴퍼니 아로세김의 연주로 아리랑 탱고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조현경의 세상에 뭔 놈의 천재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어요. 제목부터가 유쾌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TV나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봐도요. 세상에는 어쩜 그렇게 압도적인 재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괜히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요. 때로는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버텨도 괜찮은 걸까? 그런 불안감이 들기도 하죠. 조현경 작가는 대형 기획사 소속의 작곡가이자 꼴단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끝내 음악을 놓지 않았던 고민의 시간들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냈어요. 좋아하는 일과 재능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민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천재들이 많긴 하지만 내가 그 일을 처음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과 나만의 속도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해보게 되네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조현경 작가의 세상에 뭔 놈의 천재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와 함께 해봤어요.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로하고 마음 놓고 행복할 용기를 가지자라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송소희의 노래로 나러드림 만나보시죠.

송소희의 노래였어요. 나라 드림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재능도 중요하지만요. 열정이 있다면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릴 때 이 곡 피아노 연주로 치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참 행복감을 느꼈던 그 열정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다음 곡으로 젓가락 행진곡에 의한 작은 변주 준비해봤어요. 수플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어요. 수풀림의 연주로 친밀함 방금 전해드린 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수풀림의 연주, 젓가락 행진곡에 의한 작은 변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인생 그 길에서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했습니다.

타니모션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이 어떻더니 2부 첫 곡으로 감상하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꽃별 2집 스타가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곡은 윤에서 가시돋친 붉은 장미님께서 주중에 미리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노총각 거시기가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너도 나도 서울살이를 하겠다고 떠난 농촌의 현실과 혼인 시기를 놓친 노총각의 결혼담을 담고 있는 창작 판소리죠. 농촌 총각이 결혼할 길이 막막해지면서 서울에 올라가 만둣집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의 상황을 작창자의 맛깔스러운

0: 표현과 또 해학 넘치는 소리로 잘 그려내는데요. 1인 2역에 성별을 넘나드는 남상일 소리꾼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와 소리 덕분에 14분이 넘는 소리인데도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공연 실황이어서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도 들리는데요. 현장감 있는 느낌으로 감상해 보시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께서 주중에 미리 신청해 주신 곡 노총각 거시기가 지금 전해드릴게요. 김은경 작사, 남상일 작창과 소리, 박종훈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고니? 시골 노총각 거시기가였겄다.
2: 할시모!
1: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어느 집이나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씩은 있기 마련인데,
2: 그렇지.
1: 저 전라도 한 시골 마을에 오손도손 정답게 살아가는 부자지간이 있었는데,
2: 에?
1: 이 집에서는 언제부턴가 그냥 지붕이 그냥 폭삭 내려앉을 정도로 한숨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 그렇지.
1: 그러지요. 이유인즉슨 너도 나도 서울 서울 서울. 힘든 일은 죽어도 싫다 싫다 하면서 이 시골을 떠나는 통에 애지중지 키워온 외아들놈 총각 귀신 될까 싶어 밤이나 낮이나 늙은 아버지가 노심초사하는 소리였는데, 이 노총각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서울행 기차를 탔는디 그 요새 고속철도를 탔던가 보더라. 눈 감으면 고베어 가고 눈 뜨면 정신없고 이것도 빨리 저것도 빨리 여기도 휙 저기도 휙
2: 아!
1: 모두 모두 빨리 빨리 답답한 내연의 구멍이란 구멍은
2: 아!
1: 모두 다 막히는구나.
2: 아!
1: 서울에 도착한 이도 총각 배가 고파가지고 아따 그 시기 저 이 배 좀 채우고 일자리를 찾든지 색식감을 찾든지 해야겠는디.
2: 세워.
1: 그 만두 하나를 먹어볼 양으로 만두집 앞을 당도하니 그 문짝에 종업원 구함이라고 떡하니 써 있는 것이 아닌가.
2: 아이 세워.
1: 워베. 잘 되어버렸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줄인 배도 채우고 일자리도 찾고
2: 세워.
1: 나는 행운하여 행운아.
2: 아이씨와.
1: 이리하여 이 노총각은 그 만두집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던가 보더라.
2: 아이씨와.
1: 이리 쓸고 저리 쓸고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번쩍번쩍 반짝반짝 힘든 일도 척척척척
2: 아!
1: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만날 때마다 인사 오고 보기만 해도 웃어주고
2: 아!
1: 이렇듯 부지런하고 예의 바른 노총각이 색시 하나 없이 서울 생활하는 것이 하도 안쓰러워 만두집 사장 김은정 씨의 주선으로 맞선을 보러 가게 되었구나.
2: 아쉬워.
1: 머리는 이대팔 무스 발라 넘기고 빨간 필리 양말에 아디도스 운동화 쭉 찢어진 리바이사 청바지에 나이스 티셔츠 나만의 개성이 톡톡 해놓은구나.

0: 약속 시간 30분 전에 카페에 가서 기다리고 앉았는데 어서 오세요. 소리 너머로 한 처자가 들어오는데 눈앞이 번하게 밝아지는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바다에서 올라온 용왕님의 딸인구나. 어메, 저 여자는 나의 이상형이요. 그런데 원체 말주변이 없다 본게 오갈 데 없는 거시기 말만 튀어나오는데 아가씨 인상이 점점 흐려지는구나. 다시 용기를 내서 저 거시기 그 영화 한편 보실래요?
1: 좋아요. 그럼 나

0: 나갑시다.
1: 걸어가며 화제를 좀 바꿔볼 양으로 저 어떠시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저 그 시기 쪼까 신경을 써봤는디. 신경 안 썼으면 홀딱 벗고 나왔겠네. 정말 춥질 아이. 저 어디 가갖고 곱창볶음에 쇠주라도 한잔 하실라요? 달밤에 곱창으로 줄넘기 하고 앉아있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아 됐어요. 배 안 고파요. 그냥 극장 가서 영화나 좀 봐요. 그러실라요? 어 저기 저 자판기가 있네요. 저 커피 한잔 드실라요? 예. 커피 맛 좋지라. 설탕 맛하고 커피 맛하고 구분도 못하고 있네 정말.
2: 알쓰워.
1: 오늘은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는 것 같지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타령하고 앉아있네 정말. 우리 동네 별은 여기보다 훨씬 더 반짝이는디. 그 시기 눈이 참. 눈이 왜요? 왜요? 아 왜요?
2: 알쓰워.
1: 당신의 눈이 별처럼 반짝이네. 아! 깊고 깊은 호수에 내 마음을 새기고 오시네. 내 마음을 아! 새기고 오시네. 내 마음을
2: 아,
1: 새기고 오시네.
2: 아,
1: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디 불쌍한 우리 시골 총각 오갈 데 없는 거시기 말만 하다가 퇴짜를 맞았구나. 그 모양이 하도 불쌍해서 동네 아줌씨들이 모두 뚜쟁이로 제쳐오고 중매를 서대는디 부산 속 올라온 귀여운 걸 태국 속 올라온 날씬한 걸 남원의 쌉쌍한 걸 대전의 느긋한 걸 인천의 부지런한 걸 답답한 걸 속 없는 걸 눈치 없는 걸 내숭 떠는 걸 옆만 보는 걸 무시하는 걸 짜증내는 걸 싱거운 걸 집요한 걸 돈만 쓰는 걸 꺼정해도 가망이 없어 보였는디 마지막이다 하고 만난 이 밝히는 거리 한 번 보고는 또 보자고 하니 이 총각 좋아서 맞선 보러 나가는구나. 아 간다 나간다 멋있는 사나이 나가신다 머리는 착세워 제일 발란 넘기고 이번에는 복장에 좀 더 신경을 썼구나. 블랙 수트와 블랙 니트 화이트 셔츠에다가 무이 불똥 가방 구두는 구자로구나. 어디서 났냐고 다 수가 있지. 장미꽃 한 다발 품에 품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서 약속 시간만 기다리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행복하게 해주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모두 따다 드리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달이라도 모두 따다 드리겠소.
2: 하세요. 예.
1: 전 일할 줄 몰라요. 설거지도 안 해봤는데요. 저 상관없구만이라. 하긴 도우미 아줌마 부르면 되지. 돈은 좀 가지고 있나요? 선산도 있어요? 언제 개발된다는 것도 없는 얘긴가요?
2: 쉬고.
1: 특수 장목 같은 것도 하나요? 선산 있어요? 없어요?
2: 없어요.
1: 그럼 됐어요.

0: 변이 좋나 내 세울 것 하나 없이 온만 번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번에도 역시 퇴짜로구나.
1: 아이 수고.
0: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
1: 아이고 수고.
0: 한해 가고 두해 가고.
1: 아이 수고.
0: 얼굴에 주름만 가득. 신디 어느 세월에 며느리 보고 손자가 뭘까 없니 없이 키우나들 잘못될까도 심초사 평생 마음 편할 날 없으시네.
1: 쓰고, 에이.
0: 장가고 우와 쉬고 혼자

0: 이리하여 이 노총각은 다시 고향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올 때 차림으로 만두집을 나서는디
1: 쉬고.
0: 바로 그때 한 처자 썩 나서면서 고소 나도 좀 데려가세요. 오메? 아여 우리 집 만두 배달해 먹던 단골 처녀 연변 처녀 김은정 씨 아니여?
1: 쉬고.
0: 아니 허구한 날 세탁소 재봉틀에 고개 푹 숙이고 앉았느라 그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김은정 씨 아니여?
1: 쉬고.
0: 당신을 향한 내 마음 어찌리 몰라주오. 당신을 보는 내 눈길 어찌리 위면해요. 이제나 저제나 나를 받아보길 기다렸는데 온정하게도 떠나신다니 그 무슨 말씀이오.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의 것이 되었음네. 당신이 머무는 곳이라면

0: 아니 거시기 이게 뭔 말이라요? 거서 매일 아침 우리 가게 앞까지 피질도 해주고 무거운 박스도 날라주고 한 것이 다 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저 그랑께 저 거시기 거시기고 뭐시기고 저는 이미 결정했으니 제발 좀 데려가줘요. 오메 이게 뭔 호박 넝쿨채 굴러오는 소리라냐? 허허 자세히 보이니 더 이뻐 보이네 김은정 씨.
1: 열심히
0: 그나저나 어차피 다 포기하고 시골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어요. 저도 여기 세탁소 일 그만두고 고향 이은변 같이 인심 푸근하고 공기 맑은 데 가서 살고 싶어요.
1: 시워.
0: 초록은 동색이요 유유상종이라 했고 시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동안 공연이 딴 데서 난리만 쳤구나. 그러면 우리 고향 가서 그 시기 여기 알콩달콩 살아보겠소?
1: 가지지.
0: 간다 간다 고향집으로 아! 간다 간다 내 집으로 아! 저 처녀는 내 것이여 문전옥답에 아! 가을 열매 달린 듯이 주렁주렁 자식 낳고 아버님께 효도하고 검은 머리 팥뿌리

0: 고치기 검사 살아보세. 고치기 검사 살아보세.
1: 남상일의 소리로 노총각 거시기가 전해드렸는데요. 윤해석 가시돋친 붉은 장미님께서 주중에 미리 신청해 주셨던 곡이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주인공은 만두집 사장님의 여러 차례 주선에도 불구하고 짝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배달시키던 단골 손님 연변처녀 김은정 씨와 연분을 맺고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이에요. 노총각이 혼인 시기를 놓쳤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분이 나타나서 결혼한 만큼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식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기원합니다. 초아의 연주 다음 곡으로 만나실 텐데요. 꽃별 천지 감상해 보시죠.

초아의 연주로 꽃별 천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랑가 만나보시죠. 서재니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예요.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꽃별 2집 스타 가든입니다. 해금이라는 악기를 생각할 때 흔히 가슴 한 구석을 쓸어내리는 애절함이나 전통의 옛스러운 멋을 먼저 떠올리곤 하죠. 오늘 만나볼 해금 연주자 꽃별의 음악은 그런 고정관념의 경계를 허무는데요. 2003년 데뷔 당시 한국 해금 연주자로서는 이례적으로 한일 동시 데뷔를 하며 국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꽃별은 꽃을 주제로 했던 1집에 이어 2004년 발매된 2집 스타가든을 통해 별과 우주 그리고 자연을 담은 확장된 감성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서양의 음악 형식과 대중적인 가락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전통 국악은 간혹 멀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애국심이나 당위성만으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기란 쉽지 않기에 전통의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완충지대 같은 음악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꽃별의 이 집, 스타가드는 바로 그 간극을 따스하게 메워주는 대안이 되어준 음반입니다. 어느 한 국가의 틀에 갇히기보다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정서, 그리고 팝과 재즈, 월드뮤직의 감각을 두루 보여주며 해금이라는 악기가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은 악기인지를 증명해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해금의 기품 위에 낭만적인 별빛을 더한 수록곡들을 감상해 볼게요. 먼저 만나실 첫 번째 곡은 도라지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전래민요, 도라지 타령의 기본 뼈대 위에 현대적인 편곡과 맑은 해금의 성음을 입혀 새롭게 재해석한 곡인데요. 전통 소재가 현대적인 악기들과 만나 어우러질 때 전해지는 특유의 친근함, 그리고 억지로 단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해금의 정갈한 매력을 이 곡을 통해서 느껴보시죠. 꽃별의 해금 연주로 도라지 전해드려요.

꽃별의 해금 연주로 도라지 감상하셨어요. 평화로운 햇살 아래 나른하게 퍼지는 듯한 느낌의

거장 홀스트의 교향시 행성 가운데 목성 단락의 테마 선율을 바탕으로 한 곡인데요. 일본에서 가수 히라하라 아야카가 불러서 대히트를 기록하고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했던 명곡이죠. 꽃별의 손끝에서 재탄생한 주피터는 원곡이 지닌 웅장하고 거대한 우주적인 이미지 위에 해금 특유의 가늘고도 팽팽한 두 줄의 울림이 얹어지면서 동양적인 신비감과 절제된 슬픔의 정서를 동시에 전해주는데요. 까마득한 밤하늘 위에 펼쳐진 별들의 서사를 그려내는 듯한 격조 높은 편곡과 웅장한 가락의 조화, 주피터라는 음악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꽃별의 해금 연주예요.

해금의 두 줄로 재해석된 웅장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선율을 주피터를 통해서 감상하셨어요. 꽃별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한 장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꽃별 2집 스타가든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어서 들으실 세 번째 곡은 제목부터 편안한 마음을 선사하는 곡 Little Light in Your Heart입니다. 당신 마음 속에 작은 빛들이라는 뜻을 지닌 이 곡은 꽃별 2집 음반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치유의 정서를 잘 대변해주는 트랙인데요.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구성을 절제하고 해금 특유의 단아한 소리로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건네듯 연주가 이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쫓기듯 잊어버리기 쉬운 소박한 감정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가만히 묻어두었던 작은 온기를 살며시 일깨워주는 곡인데요. 어둡고 지친 마음 한 구석을 조용히 불빛으로 밝혀주는 따스한 위로의 곡, Little Light in Your Heart 들어보시죠. 꽃별의 해금 연주입니다.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스한 해금의 음새 Little Lights in Your Heart 들으셨는데요. 꽃별의 해금 연주였어요. 이번에는 전통적인 서사와 동양적인 계절감이 돋보이는 곡 칠석 준비하고 있어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 1년에 단 한 번 만난다는 7월 칠석의 설화처럼 아련한 그리움과 애틋한 만남의 순간을 해금가락으로 풀어낸 곡인데요. 특히 이 곡에서는 중국의 전통 현악기인 고쟁의 아련한 튕김과 해금의 길게 이어지는 성음이 절묘하게 교차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아늑한 풍류와 깊은 밤 은하수 너머로 펼쳐지는 낭만적인 풍경을 소리 속에서 떠올려 보시죠. 꽃별의 해금 연주로 칠석 듣고 옵니다.

오늘 토요일 한 장의 음반. 마지막 곡으로 애틋하고 고즈넉한 밤하늘의 전경이 느껴졌던 칠석 듣고 오셨어요. 꽃별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젊은 해금 연주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꽃별이 2004년에 발표한 정규 20, 스타가든의 수록곡들 함께 나눠봤어요. 친근한 가락, 도라지부터 우주적인 신비감을 전해준 주피터, 마음에 따스한 위로를 건네준 Little Light in Your Heart, 그리고 칠석까지. 두 줄의 해금 선율이 그려내는 자유롭고 감성적인 별의 정원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도 더 깊고 몽환적인 해금의 소리 여정을 계속 이어갈게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꽃별 2집 스타가든 만나봤습니다.

8월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일찍부터 기승을 부린 더위 탓에 이미 여름 한가운데를 한참 지나온 것처럼 벌써 지치고 피곤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부터가 시작인지도 몰라요. 자칫 이 더위가 무겁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뜨거움 끝에는 결국 서늘하고 풍성한 가을이 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에 버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기 쉬운 계절인데요. 완급조절 잘하면서 건강관리도 잘하면서 다가오는 진짜 한여름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우리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 올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0: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그만큼 풍물이 와가지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웅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8월의 첫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삼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더위 잘 견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너무 더울 때는요. 한여름에도 바람막이를 챙겨야 하는 나라 아이슬란드를 떠올려 봅니다. 아이슬란드의 여름은요. 우리가 아는 여름과 상당히 다른데 7, 8월 평균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시원합니다. 또 창밖을 보면 빙하와 폭포, 화산이 만들어낸 초현실적 풍경이 펼쳐지고요. 새벽까지 바깥이 환한 백야는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에서 볼 수 있는 신비로운 현상이죠. 그래서 전 세계 여행자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여름에 아이슬란드를 많이 찾는데요. 겨울 왕국, 얼음의 나라로 불리는 북대서양 섬나라 아이슬란드, 언젠가 가볼 수 있을까요? 판소리 공작 바닥소리에 녹아버리지 마 듣고 황희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판소리 공작 바닥소리에 녹아버리지마 듣고 왔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봅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근사한 휴양지 섬을 배경으로 한 영화 슬픔의 삼각형과 더 메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인 놀이의 핑거댄스 듣겠습니다.

4인 놀이의 핑거댄스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인데요. 지읒의 풍구타령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평평하고 아늑한 땅 평안도라. 풍구는 풀물을 말하는데 대장간에서 바람을 불어넣는 기구라네. 용광로에 바람을 불며 쇠를 녹이면서 부르는 풀무질 소리. 풀무질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요. 바로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해볼 분이죠.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대표님, 지난주에 춘향가 프로젝트.
1: 네.
0: 와, 진짜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춘향가 몽룡의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재회까지 다채로운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아주 극적인 장르 변화를 시도해본 시간이었죠.
0: 네, 진짜 풋풋한 귓속말 같았던 그 보사노바 사랑가와 또 무거운 베이스와 서늘한 읊조림이 보였던 다크 트리팜 이별가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였던 어사출도 대목에서는 제미나이가 제안했던 에픽 트레일러 장르를 10분 활용을 했죠. 네. 1분의 숨막히는 정적 뒤에 쏟아지는 타악기와 브라스의 폭발력으로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끌어냈습니다.
0: 맞습니다.
1: 특히 곡 도입부를 듣고 제가 어릴 적 하던 PC 슈팅게임 인트로 음악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도 네. 나누기도 했었죠.
0: 맞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지난주 방송이 더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 같은데
1: 네.
0: 이번 주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떡하죠?
1: 네. 이번 주 판소리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그 거대한 여정을 네. 화려하게 장식할 소리는 바로 불을 뿜는 전쟁의 서사시 적벽가입니다.
0: 적벽가 네. 드디어 나왔군요.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바탕으로 한 아주 호탕하고 웅장한 마당인데
1: 네.
0: 이게 스케일이나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따지면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과연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뒤로 배치를 했는데요. 불타는 적벽 앞에서 치열한 전투 그리고 백만 대군의 기세 그리고 그 안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이름 없는 군사들의 처절한 슬픔까지
0: 네.
1: 전쟁의 거대한 스케일과 인간적인 고뇌가 공존하는 작품이죠.
0: 벌써 웅장한 음악이 귀에 막 쨍쨍 들리는 것 같은데
1: 네.
0: 지금까지 다뤘던 마당들과는 또 완전히 다른 질감의 소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 압도적인 텐션 그리고 전장의 맹렬함을 이 현대적인 음악 장르로 어떻게 폭발시킬 수 있을지 재미나이와 열심히 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웅장한 서사와 인공지능의 만남이 어떻게 만들어낼지 궁금한데 인공지능이 새롭게 그려내는 불타는 적벽대전이잖아요.
1: 네. 네.
0: 과연 전장의 첫 번째 대목 어떤 장르의 옷을 입었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화려한 영웅들 이면에 가장 밑바닥에서 피 흘려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적벽가의 군사서름 타령 진중가라고 불리우는 대목이죠.
0: 아, 진중가.
1: 네.
0: 이름 없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는 자리에서 신세를 한탄하는 아주 슬픈 장면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이 낯선 전쟁터에 끌려와서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 그리고 같이 집온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는 병사들의 이 서름이 담긴 대목인데요.
0: 네.
1: 이들의 먹먹한 슬픔을 담아내기 위해서 재미나이는 컨트리 포크 장르를 추천해줬습니다.
0: 슬픔을 담아내기 위해서 컨트리 포크라.
1: 네.
0: 어떻게 보면은 그 소울적인 면에서는 되게 상통하는 것 같은데
1: 네.
0: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게 통기타 하나 메고 쓸쓸한 미국 민요 같은 건가요?
1: 네,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0: 네.
1: 통기타 하나에 의지해서 이 고단한 삶을 읊조리던 미국 남부 노동자들의 이 컨트리 포크 발라드가 이 낯선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사들의 감정선과 이 괴를 같이 한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해해서 구성을 하려고 한 듯 했어요.
0: 지난번에는 심청가에서 블루스 나왔었잖아요.
1: 그쵸?
0: 흑인 노동자들의 또 이 소울을 담는.
1: 네.
0: 듣고 보니까 병사들의 처지와 이 컨트리 포크의 정서가 또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프롬프트는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1: 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보컬인데요.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여러 병사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서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0: 네.
1: 인공지능에게도 노래를 예쁘게 부르기보다는 투박하게 말하듯이 읊조리라고 지시를 해서 진정성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하듯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약간 덤덤하면서 그러니까 슬프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1: 네.
0: 이야기들이.
1: 네, 맞습니다.
0: 악기 구성도 궁금해요.
1: 네. 서양악기 중에서 가장 사람의 울음소리를 닮았다고 평가받는 두 악기를 메인에 세웠는데요. 바로 하모니카와 페달 스틸 기타입니다. 차갑고 쓸

0: 쓸쓸한 하모니카로는 병사들의 헛헛한 마음을 그리고 징징거리면서 미끄러지듯이 연주되는 페달 스틸 기타로는 죽음을 앞둔 이들의 통곡을 청각적으로 대변하려고 했습니다.
1: 하모니카가 나온다고 하니까 약간 상상이 되는데 약간 나무 한 켠에 기대서 병사가 하모니카를 딱 불면서 자기 서름을 이야기하는 약간 영화 같은 장면이 상상되기도 하는데 그 하모니카와 페달 스틸 기타의 조합. 와. 약간 슬퍼지는데 마지막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0: 네, 공간감인데요. 곡의 도입부와 간주에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모닥불 분위기를 묘사하려는 태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음 지시어가 들어가면 곡 전체의 리듬을 차분하고 묵직하게 가라앉혀주는 강력한 이 닷 역할을 해주거든요.
1: 공간감까지 이 장작 타는 소리를 넣는다고 하니까는 약간 진짜 그 모닥불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상상이 되는데 자, 고향을 그리는 병사들의 덤덤한 목소리, 적벽가 프로젝트의 첫 곡입니다. 군사 소름타령과 컨트리 포크의 만남,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0: 약간 지친 듯한 정말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담기는
1: 맞아요.
0: 느낌이었는데 이게 미국 병사 같은 느낌이.
1: 그쵸? 네, 재미나이는 미국 병사랑 좀 친한 것 같습니다.
0: 네. 발음이 절마리 이렇게 하는 게.
1: 아무래도 그 장르의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노래도 순호가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약간 재밌는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노래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가슴 한 구석이 약간 텅빈 것처럼
1: 그쵸.
0: 먹먹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투박한 목소리라서 더 슬픈
1: 네,
0: 느낌이네요.
1: 저도 이 노래 처음 듣고 아, 이런 깊은 감성을 만들어내나 이런저런 또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0: 그냥 아무래도 약간 정서는 많이 담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대표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어요?
1: 네, 요즘은 뉴스 보면 전쟁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후렴구에 우린 왜이 낯선 땅에 끌려와 피를 흘려야 하나. 그리고 엔딩에 내일이면 흙이 되려나, 내일이면 흙이 되려나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수백 년 전에 이 적벽 낯선 하늘 아래서 떨고 있던 이 병사의 이 아주 처절한 절규, 지금 현실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쓸쓸했습니다.
0: 맞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전쟁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에게 남기는 흉터가 될것 같은데 진짜 늘 전쟁이라는 건 끔찍하고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컨트리 포크라는 낯선 그릇에 담아냈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에 대한 애착과 슬픔은 그 어느 때보다 또 묵직하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 적벽가의 두 번째 대목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적벽대전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명장면이죠. 조조의 대군을 피해 달아나면서 추격해오는 적들을 향해 화살을 겨누는 자룡 활쏘는 대목입니다.
0: 네, 또 이 대목 또한 눈대목의 눈대목인데 이게 자룡 활쏘기 대목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 적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그 긴박한 상황을 그린 대목이잖아요. 이 극한의 긴장감을 어떤 음악으로 풀어냈을까요?
1: 단순한 속도감이나 웅장함을 넘어서 듣는 이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다크 시네마틱 스릴러 장르를 제안해줬는데요. 영화 시카리오나 덩케르크의 OST처럼 숨막히는 음악을 만들려고 재미나이가 제안을 해줬습니다.
0: 대표님과 이 AI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까요, 정말 세상에 많은 장르가 있구나.
1: 그렇죠. 저도 처음 듣는 장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0: 근데 이렇게 다채로운 장르들과 국악이 함께하니까 저도 또 배우게 되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자, 영화 스릴러 음악이라니까 지금 약간 떠오르는 느낌이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출되나요?
1: 심장 박동과 비슷한 느리고 규칙적인 시계 초침 소리를 배경에 깔고 아쟁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가 기괴하게 마찰 소리를 점점 키워갑니다. 그리고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질 때 불협화음이 최고조에 달하다가 화살을 쏘는 순간에 모든 소리가 빵 하고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0: 시계 초침 소리로 긴장감을 더하는군요. 여기에 활시위가 당겨지는 긴장감까지. 오, 정말 기대되는데 프롬프트 구성도 궁금합니다.
1: 네, 도입부에는 강물 안개 속에 묵직한 베이스의 지소음을 깔고요. 추격해오는 적들의 함성과 자룡의 냉정한 모습을 낮고 차가운 조속의 속삭임으로 읊조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활을 겨누는 프리코러스 구간에는 시계 초침 소리가 빨라지고 귀를 찌르는 불협화음 현악기가 치솟으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0: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화살 쏘는 순간인데 소리 안에서 뭐 피르르르르르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1: 이 기획의 필살기인데요. 만홀처럼 팽팽하게 당겨둔제라는 가사 직후에 모든 소리가 1초 동안 완벽하게 끊어지는 절대적 정적을 배치를 했습니다.
0: 정적이면은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오직 깍지 손 떼는 소리만 툭 흘러나오고요. 그 직후 거대한 대포가 발사되듯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찢어지는 화살 소리, 그리고 적들의 배가 두 쪽으로 박살이 나는 오케스트라의 거친 타격이 사정없이 쏟아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0: 와, 정적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정적 끝에 터지는 한 발. 그한 발의 화살을 위해서.
1: 맞습니다.
0: 와, 이런 순간은 그 침묵이 또 음악이 되기도 하잖아요. 조자룡의 압도적인 기계.

The sticking sound begins, like a clock counting down. A very low, dark and drone rumbles beneath the thick river fog. A single, screeching Ajang Nokto slowly bends and rises in the dark, sustaining for a long time. 뒤쫓는 주병들. 함성이 강을 덮네. 오나라 배들이 물살을 가르며 달려든다. 조자용, 당장 멈추어라.

0: 웅장합니다. 예. 근데 저는 왜그 지난번에 흥보가 박타는 대목에서 들었던 그 AI 가수와 똑같은 성음에 그 가수의 성음이 계속 들리는지 그래서 그 가수가 똑같은 가수구나.
1: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0: 네, 근데 하여간 되게 절규하는 그 목소리.

0: 우리가 진짜 긴장감을 주었는데 멋졌습니다. 우선은 이 적벽가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이제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무대가 남겨 있는데 어떤 대목인가요?
1: 네, 정말 클라이막스죠. 조조의 대군이 불타는 강물 위에서 흩어지는 바로 그 대목, 적벽대전입니다.
0: 불바다가 된 적벽강의 거대한 전쟁터를 그린 대목인데 이런 장면은 어떤 장르가 어울릴까요?
1: 불길이

0: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서사를 바닥까지 짓누르는 둠 오케스트랄 메탈이라는 장르를 추천해 줬습니다.
1: 이거 이 장르도 또 새롭네요.
0: 네.
1: 둠 메탈.
0: 네, 맞습니다.
1: 무엇인가요?
0: 이 제미나이의 분석에 따르면 이 템포를 엄청 낮춰서 땅이 꺼지는 듯한 묵직하게 낮게 조율된 기타 그리고 거대한 관악기를 배치해서 마치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비장미를 선사하는 장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1: 네.
0: 여기에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결합해서 장엄한 분위기를 극대화했습니다.
1: 비장미를 선사하는 장르다.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대군의 웅장함을 표현하기에는 들어보면 딱일 것 같은데
0: 네.
1: 이번 곡도 결과물을 받아보고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0: 네. 이 템포를 짓누른 듯하게 느리게 가져가다 보니까 무려 6분짜리 대서사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결과물이 짧아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1: 네.
0: 이 친구가 이번에는 이렇게 엄청난 곡을 줬고요.
1: 네.
0: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메탈 사운드가 맞물리면서 마치 화면 없는 블록버스터 이 영화를 보는 듯 깊은 몰입감을 선사해줬습니다.
1: 6분 동안 펼쳐지는 거대한 악과의 대결 같은 도가니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적벽강의 불길 속에 무너지듯 흩어지는 또 백만 대군의 거대한 비극인데 제미나이가 추천한 둠 오케스트랄 메탈로 새롭게 태어난 적벽대전 지금 바로 감상해보겠습니다.
0: 네.

0: 진짜 6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를 정도로 몰입감이 대단했는데요. 이게 6분이면은 지금까지 했던 곡들 중에 가장 긴 곡이잖아요.
1: 맞습니다. 어떨 때는 뭐 1분 몇 초 이런 곡들을
0: 네.
1: 계속 주기도 했는데,
0: 맞아요.
1: 이 장르의 특성도 있겠지만, 이 마지막 우리 판소리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이 친구가 좀 거대하게
0: 장식을.
1: 마무리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0: 네, 약간 불길이 진짜 타오르는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그 안에 그 사그러들었던 영혼들의 막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리는 그런 상상까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약간 거대한 합창단이 약간 잦아들고 묵직한 타악기 타격음이 둥둥둥 이렇게 울릴 때 그 여운이 참
1: 네,
0: 대단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저도 이 웅장하고 장엄한 사운드 들으면서 이 적벽과 이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대미를 장식하기에 이보다도 완벽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병사들의 쓸쓸한 모닥불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아까. 그런데 또 조자룡의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거쳐서 이 거대한 적벽대전까지. 참 전통 소리가 가진 깊은 한과 서사가 인공지능을 만나니까 이렇게 확장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자, 오디오랩 중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리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을 대표님 덕분에 오늘도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김재우의 조자룡처럼 듣겠습니다.

김재우의 조자룡처럼 듣고 왔습니다. 황일이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박상옥의 경기도 용인 가창리 두벌 김매기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근사한 휴양지 섬을 배경으로 한 슬픔의 삼각형과 더 메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생일의 주말엔 라디오 2부 판소리 연구의 소리담에 신밴 노래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너무 날씨가 습하고 더우면 시원한 물에 첨벙 뛰어들고 싶죠? 강원도 삼척의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장호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기암 괴석들이 자연스럽게 울타리 역할을 해서 거센 동해의 파도를 차단해주고요. 덕분에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해서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라고 하니까 튜브에 몸을 싣고 둥둥 떠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유자적하게 물놀이 하다가 컵라면 먹고 또 물놀이 하고 그러다 보면 해질 때 석양 구경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휴가지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 즐기는 분들 많으시겠죠?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TNS 프로젝트의 휘몰이 틴탈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근산 휴양지 섬을 배경으로 한 영화 슬픔의 삼각형과 더 메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진이, 오늘 소개할 영화들 진짜 아주 근사한 휴양지 섬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전 이들 중에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네. 오늘 이제 소개할 두 작품은 네. 아름다운 바다와 외딴 섬,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상류층의 휴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인데요. 네. 바로 루벤 웨스트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 이 영화는 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마크 바일로드 감독의 더 메뉴라는 영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두 작품은 모두 아름다운 휴양지 섬이라는 낭만적인 공간을 무대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결코 우아하지만은 않은 아주 또 독창적이면서도 서늘한 블랙 코미디 장르의 영화들입니다.
0: 맞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김수진 영화연구가님은 섬 좋아하세요 혹시?
1: 저는 섬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오, 바다를 좋아하고
1: 네,
0: 물을
1: 바다를
0: 좋아하니까.
1: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섬에 가야지 또 잘 잡히기 때문에 뭐 필연적으로 예, 좋아할 수밖에
0: 그렇군요.
1: 없죠.
0: 그렇군요.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 섬에 갇힌다고 생각을 하면
0: 네, 네. 사람이 많이 없고 물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울 것 같은데 하여간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섬 휴양지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잖아요. 특히 근데 공간적 배경 외에도 두 영화가 공유하는 큰 공통점이 있어요.
1: 네, 두 영화 모두 탈출이 불가능한 고립된 섬이라는 공간에서 이 부유층의 계급 구조와 허위 의식을 신랄하게 풍자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인데요. 네? 이 외부와 차단된 아름다운 휴양지라는 한정된 공간에 이 최상위 계층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들이 가진 권 권력과 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정말 잔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하게 포착해내는 그런 블랙코미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네. 유사한 결을 갖고 있죠.
0: 제가 오늘 소개해주신 그 두 영화 중에 먼저 한 편 슬픔의 삼각형 이야기 할 네. 텐데 이 영화를 정말 이틀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제가 뭐 언지를 드린 것도 맞아요. 아닌데 보고 오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0: 방금 전에 보고 온 영화처럼 따끈따끈한 네. 영화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1: 뭐 이야기해 볼까요? 네. 네, 이 영화는 이제 모델 커플이자 인플루언서인 아야라는 인물과 칼이 이제 협찬으로 초호화 크루즈 여행에 승선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크루즈에는 뭐 러시아 무기상도 있고요. IT 부호도 있고요. 이런 상위 1%의 부유층들이 탑승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호들의 어떤 어처구니없는 요구도 이상하게 이 선원들은 군말 없이 들어주면서 과도한 친절을 또 베풀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런 어떤

0: 행복한 시간들도 잠시 거센 풍량을 만나서 이 선상의 모든 우아함이 온갖 오물과 악취로 뒤덮이면서 급기야 또 해적의 공격으로 이 크루즈가 다 폭파가되면서요. 남은 생존자들이 어느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무인도 안에서는요. 수천억의 자산도 또 잘생긴 외모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직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생존 능력이 최고의 권력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이제 크루즈의 청소부였던 에비게일이라는 인물이 이 생존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1: 맞아요.
0: 그래서 순식간에 무인도의 절대 권력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어떤 계급과 젠더, 어떤 부의 권력이 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가볍게 뒤집힐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어떤 전복적인 서사의 전개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볼수 있어요. 또 최근에도 이 비슷한 영화가 또 있어요. 이러한 또이 서사 구조가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1: 네.
0: 직장 상사 길들이기라는 레이첼 맥아담스 이제 주연의 영화가 최근에 또 나온 게 있는데 비슷해요. 섬에
1: 오,
0: 이제 직장
1: 같이 가요?
0: 상사랑 같이 부하 직원이 갇힌 거야. 근데 이제 부하 직원이 굉장히 이제 생존 능력이 이제 특화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가 하필 또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이제 그 어떤 자신만의 무인도에서 생존 능력으로 직장 상사를 길들이는
1: 어머머.
0: 마치 네,
1: 제목과
0: 동물처럼
1: 같이.
0: 길들이는 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제 이번 소개해드리고 있는 슬픔의 삼각형도 그런 유사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죠.
1: 그러네요. 근데 뭐 무인도에 갇혔는데 잘생긴 외모,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존 기술이 우선이잖아요.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루즈의 청소부 에비게일이 탁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낙지 한 마리 잡아오니까 내가 선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생존이 제일이잖아요. 섬에서는. 그러니까 도시와 다른 무인도에서는 권력이 달라지는 게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네, 또이 섬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또 결정적인 장면이 이제 선상 위에서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초중반에 등장을 해요. 이제 이 초호와 크루즈에서 이제 선장 초대 만찬이 벌어지는데 막 이제 멋지게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이 부호들이 이제 막 굴, 캐비아 같은 그런
1: 맞아요.
0: 음식을 막 즐기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창밖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막 우아하게
1: 우아하게.
0: 만찬을 즐겨요. 근데 이제 배가 아 바다 위에서 이제 미친 듯이 꿀렁이니까 아무래도 멀미가 나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토사물을 뿜어내고 또 변기는 또 설상가상
1: 맞아요.
0: 역류해서 막 오물이 막온 선상을 뒤덮고 하는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이 와중에 또 선장이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또 알코올 중독에 걸려 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선상 방송 마이크를 이제 붙잡고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막
1: 그쵸.
0: 이런 이제
1: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0: 논쟁을 막 벌이는데 근데 이 장면 하나가 뭐 재밌는 것도 있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냐 보면 뭐 어떤 이념의 굴레 안에서 그 우아했던 상류층의 가식이 이 오물을 뿜어내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어떤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죠.
1: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은 막그 배멀미 때문에 계속 토해내는데 선장은 역시 먼저 흔들리든지 말든지 자기는 먹는다 마신다 하고 있잖아요, 우아하게.
0: 네.
1: 아, 선장은 선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자, 이야기를 들을수록 참 흥미진진해요. 근데 영화 제목이 특이해요. 슬픔의 삼각형. 어떤
0: 맞아요.
1: 의미일까요?
0: 영화를 보시기 전까지는 이게 뭔 말이야 하셨을 것 같은데 오프닝 시퀀스에 나오죠. 이게 주인공이 이제 모델인데 이제 남성 모델들 이 캐스팅 오디션 이제 장면에서 이제 심사위원이 남자 주인공한테 너 좀 나이가 들었구나. 근데 그 미간 사이에 너의 그 슬픔의 삼각형, 이제 영어로는 Triangle of Sadness라고 하는데, 이 저희 이제 미간 주름 있잖아요. 네. 그걸 너 좀 펴야겠다라고 이제 조언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모르겠는데 실제 이제 외국 해외 뷰티 패션

0: 한 업계에서는 이걸 이제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라고 이제 미간 사이의 주름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은어로 쓰이는데 이제 이 영화가 시작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볼수 있죠. 외모와 어떤 표정마저도 어떤 돈, 자본으로 평가받는 어떤 상류층과 또 패션계의 어떤 씁쓸한 단면을 이런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단어에 이제 집약을 해서 보여준다 볼수 있고, 특히 이또 오디션 현장 씬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또 웃음을 또 실소를 또 터지게 했던 게그 장면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저가 브랜드 옷을 입을 때는 뭐 되게 친근하고 그렇게
1: 맞아요.
0: 친절하게 웃어하고는 또 고가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을 때는 도도한 표정을 지어 경멸 어린 표정을 지어라고 이렇게 이제 주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모델들이 지시 하나에 웃음과 경멸을 번갈아 짓는 그 표정이 이 영화가 이제 그 이후에 파헤칠 어떤 부와 계급의 허위 의식을 시각적으로 정말 간결하게 요약해서 이 장면 하나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전딱 제목만 보고는 진짜 무슨 슬픈 무슨 어떤 내용인가? 그러니까 서정적인 내용을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부하 계급의 허위 의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 장면 특히나 쇼츠로 많이 짧게 편집돼서 많이 이렇게 이슈화 됐더라고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재밌잖아요. 그리고 웃었다가 또 무거웠다가 시크했다가 저도 재밌게 보았는데. 자, 일단은 그 제목처럼은 또 내용이 그렇지 않잖아요. 얘기 들어볼수록 영화가 궁금해질 것 같은데, 일단 음악 먼저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영화 슬픔의 삼각형 삽입곡, 프레드 어게인의 We've Lost Dancing 듣겠습니다.

0: comes next will be marvelous. Fred Again의 We've Lost Dancing 듣고 왔습니다. 슬픔의 삼각형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영화 더 메뉴죠?
1: 네, 이 더 메뉴라는 영화는요. 이제 외딴 섬에 위치한 초호화 프라이빗 최고급 레스토랑 호손이라는 식당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인당 약 1,800달러, 그러니까 약 250만 원에 달하는 코스 요리를 맛보기 위해 뭐 미식가, 부호, 또 인플루언서, 태물 배우들이 이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섬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2: 약간 슬픔의 삼각형이랑은 약간 구성은 비슷하네요.
1: 네, 그래도 네. 세계적인 스타 셰프가 있어요. 슬로빅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환상적인 요리를 이제 선보이는데 코스가 진행될수록 이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 손님들 각자를 향한 굉장히 기괴하고 또 치명적인 어떠한 심판으로 이 요리가 변해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미식평론가에게는 과거에 이 사람이 쓴 기사로 망한 식당들 리스트를 이 메뉴와 함께 전달한다거나 또 아내 몰래 바람을 피고 있는 부호에게는 이 바람 피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음식에 이제 박제를 해서 이제 전달을 한다거나 하는 식인 거죠. 이렇게 먼저 가볍게 손님들에게 이제 긴장감을 선사한 다음에요. 이제 점점 이제 이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데 요리를 만든 어떤 주방 직원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셰프인 슬로빅이 이제는 이제 손님들 너희들 차례다.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섬 밖으로 도망갈 수 없고 결국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정말 기괴한 어떤 스릴러적 긴장감과 맛있는 최고급 요리를 접목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2: 약간 그 보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음식의 어떤 요리 같은 걸. 파인다이닝과 스릴러의 결합이라고 하니까 좀 색다르긴 한데 연출이 굉장히 독특했을 것 같아요.
1: 네, 이제 코스 요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스릴러의 어떤 쾌감을 드러내는데 이제 코스가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코스 요리에 따라서 영화의 긴장도도 한 단계씩 고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제 이런 불안감으로 계속 지켜보게 되는 건데 이제 셰프의 입장에서는 이 미식을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소비하면서 진짜 노동의 가치,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어떤 상류층의 가식과 또 평론가들의 오만을 하나씩 이제 폭로하고자 했던 의도인 거죠. 또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는 맛이 있는 영화다 했는데 완벽하게 정말 우아하게 세팅된 파인 다이닝의 미학을 보여주면서 그 내면에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든 또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든 누군가의 목숨이 분명히 담보되어 있다라는 어떤 불쾌하고 찝찝한 서스펜스 배치를 해서 정말 코스 요리가 진행될수록 다음에는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으로 관객들이

0: 계속 이 영화에 몰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정말 그 아름답고 맛있는 것, 정말 고급스럽고 우아함의 아래에는 그 노동이 있고 또그 가치 있는 어떤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인가 궁금해지면서 이걸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메뉴에는 어떤 배우들이 나온지도 궁금해요.
0: 이 광기와 예술가적 집착에 사로잡힌 셰프 역에는 랄프 파인즈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캐릭터 들으시면 잘 아실 것 같아요. 해리포터의
1: 네.
0: 볼드모트를 연기했던
1: 좋아하는데요.
0: 배우가 또 셰프 역을 맡아서
1: 네.
0: 아주
1: 잘 어울립니다.
0: 기괴하고 섬뜩한 그런 연기를 펼쳐 보였고요. 그리고 그 손님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셰프의 광기에 휘둘리지 않고 통쾌하게 반격을 시도하는 손님 역이 있어요. 아냐 테일러 조이라는 또 요즘 MG 또
1: 네네.
0: 여배우죠. 뭐 대표적으로 퀸스 갬빗이라는 시리즈에서도 또
1: 맞아요.
0: 호연을 펼쳤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실 영화는 이제 매드맥스 퓨리오사 스핀오프작에서도 얼굴을 보여줬는데 이제 두 배우의 어떤 팽팽한 어떤 연기 호흡 이런 것들이 또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렇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는 재미는 확실한 것 같은데 두 영화가 상류층을 풍자하는 방식이나 약간 비주얼 연출 면에서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 슬픔의 삼각형은 정말 아수라장이잖아요.
1: 맞아요.
0: 정리가 안돼 있고 혼돈 속에서 막 사람들이 다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면 이제 더 메뉴는 굉장히 군대식으로 절제된 완벽한 질서를 통해서 사회를 풍자합니다. 그래서 뭐 슬픔의 삼각형을 앞서 묘사해드렸지만 어떤 구토, 어떤 뭐 오물 이런 것들, 근데 통제력을 잃은 이 부우들의 폭발적인 육체적 혼돈을 통해서 이들의 위선을 깨뜨리는 반면에 더 메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셰프가 박수를 한번 착 치면 이 주방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무슨 인공지능 기계들처럼 이렇게
1: 네네.
0: 착착 요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1: 네.
0: 어떤 미장센 속에서 거기 상류층 손님들의 어떤 목을 재워오는 그런 기계적인 압박감이 또 어떤 새로운 감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라고 볼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전 슬픔의 삼각형 보면서 되게 초반에 아름다운 옷과 장식과 고급스러움을 엄청 부각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반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이제 상류층들이 막 이렇게 막 휘말리는데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것처럼 더 메뉴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더 메뉴 같은 경우는 또 그것보다는 굉장히 침묵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1: 그게 더
0: 그런
1: 긴장감
0: 네,
1: 있는데요.
0: 이제 슬픔의 삼각형은 아주 이제 난장판이 이제
1: 맞아요.
0: 펼쳐지는 그런 영화라면 더 메뉴는 굉장히 이 각이 잡혀 있고 그 손님들 입장에서도 뭐 어떤 내적인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겉으로는 그 어떤
1: 표출할
0: 자신들의
1: 수 없는?
0: 두려움을 표출을 하지 않는 그런 절제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이
1: 네.
0: 펼쳐집니다.
1: 그런데 두 영화 모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네요.
0: 네, 이 슬픔의 삼각형에서는 이 고급 요리가 이제 배탈을 유발하면서 상류층의 우아함을 굉장히 산상조각내는 그런 계급적인 무능함의 상징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1: 네네.
0: 반면에 더 메뉴에서는 음식은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예술화되어서 한 끼에 250만 원이라 하는 어떤 부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예술을 어떻게 오염시켰냐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어떤 매개체이자 판결의 도구로 쓰인다는 점에서 또 다르다 볼수 있고 특히 더 메뉴 후반부에 이제 치즈버거라는 정말 대중적인 음식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앞서 이 보여줬던 고급 파인 다이닝의 음식들과 대비를 이루면서 이런 어떤 주제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는 그런 소재로 치즈버거라는 음식이 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여름 휴가를 떠난 그 이후를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사건이 생기고 또 나중에 둘이 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이 영화들을 여름에 봐야 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0: 역설적인 쾌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휴가를 통해서 일상을 벗어나서 어떤 고급스러운 휴양지나 이런 곳에서 이제 휴식을 꿈꾸곤 하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 영화 속 인물

들은 정말 완벽해야 할이 휴가지에서 처참한 파국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리조트나 섬이라는 편안한 휴양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색다른 어떤 풍자, 서늘한 어떤 블랙 유머가 역설적으로 관객에게는 굉장히

0: 알면 좋은 관람 포인트나 혹은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1: 두 작품 모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수위가 높은 그런 블랙 코미디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더 메뉴 같은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좀 잔인하고 기괴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요. 심지어 이제 손가락이 잘리는 그런 장면들까지 이제 적나라하게 연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여름휴가지에서 영화 보고 싶은데 뭐 볼까 하는 분들 오늘 추천해주신 영화 두 영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픔의 삼각형 그리고 더 메뉴 메모해뒀다가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 연구가였습니다. 김수진 영화 연구가 보내드리면서요. 아마도 이 자람 밴드의 우아하게 듣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시골에서 휴식하는 총캉스 얘기했잖아요. 한국 어촌 어항 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섬 체험, 해양 레저, 캠핑 등을 즐길 수 있는 어촌 체험 휴양 마을 11곳을 추천했습니다. 섬 어촌 마을과 해양 레저, 캠핑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러 마을들이 소개됐는데요. 섬 어촌 마을로 보면 전남 여수 손중 마을과 경남 통영 봉암 마을, 욕지도 유동 마을 등이 꼽혔네요. 올해 여수와 통영으로 휴가 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수냐 통영이냐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같으면 두 지역 중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여수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은데요. 어디까지 가봐는 시간에 여수에서 낭만 버스킹 소개해드렸었는데 매주 금토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것도 구경 가보고 싶네요. 음악 한 곡 들을게요. 정영만의 여러분의 연주로 수부 시나이 들을게요.

정영만의 여러분의 연주로 수부 시나이 들었습니다. 이제 황일이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룩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룩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가 여름 휴가철의 정점이 된 건 이때가 여름의 절정이란 얘기이기도 하죠. 휴가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만큼 더위가 극에 달하는 시기. 그게 바로 7월에서 8월로 넘어오는 딱 이 무렵이니까요. 날씨 사정이 이렇다 보니 8월은 새로운 시작의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달력을 한 장 넘겼다는 사실보단 당장 피부로 와닿는 뜨거움이 훨씬 강렬한데요. 어제의 뜨거움이 오늘도, 심지어 어제보다 더 뜨겁게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그만 백기를 들고 더위를 피해 떠나는 피서를 선택하는 시기. 오늘도 더위에 지친 분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 같은 시간이 되어드릴게요. 시원한 풍류 그늘 아래로 어서 피서 오세요. 8월 1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이명숙 외 여러분의 소리, 제주민요 해녀 노젓는 소리로 출발합니다.

0: 이명숙 외 여러분의 소리, 제주민요, 해녀 노젓는 소리 함께 들으면서 8월 1일 토요일 풍요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요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요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풍요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어요. 풍성한 멜로디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우리 선물 중에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가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귀엽고 아주 작아서 소지하기도 좋고.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쁘게 보내드릴게요. 물론 다른 선물도요.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중복이네요.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도 곧 그리워질 때가 있겠죠? 아이, 그럼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우리 승승장군님도요. 3321님도 보내주셨어요. 풍류가 좋다 애청자입니다. 오늘 목소리 너무 맑고 좋아요. 저도 힘을 얻습니다. 용우님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3321님. 그리고 아수라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채송화 샀는데 이쁜가요?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아이고, 작은 꽃망울이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수라님. 이어서 또 적어주시기를 오늘도 유익한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수라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힘이 불끈불끈 감사해요. 그리고 이배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중복날이라 미녀 노래 많이 들려주시는 건가요? 기분이 좋고 신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얼씨구 좋다입니다.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모든 애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은 풍류 많이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한림의 아쟁 연주 한일섬유 아쟁산조입니다.

0: 야야 흥고야, 아가씨가 서울 노래의 특징을 경토리라고 하는 것이 토리 앞에 서울 경자를 붙인 것이지. 와마 우리 놀보 형님 맞으셔라. 우리 형님이 언제 이렇게 똑똑해지셨다요?
1: 아따, 원래 머리는 나가 너보다 좋지 않냐. 아, 머리만 믿고 공부를 안 해버려서 그러지. 뭐 아무튼 간에, 아 그러면 우리 전라도 노래의 특징은 무슨 토리라고 부른다냐? 아 전라도니까 절토리인가?
0: 예? 아니 형님, 그 전라도는 철이 아닌디. 아무튼 철토리는 아니고요 형님. 아마 우리 전라도를 대표할 만한 노래 제목을 토리 이름에도 딱 박아불었을 것인디요.
1: 그려? 아니 근게 그 노래 제목이 무엇인디. 아이고 답답해서 안 되겠다. 흥보도 저리가 불고 빨리빨리 빨락빨락 그 풍녀 사전이라 내 앞에 딱 펼쳐놔라잉.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도 음악이 어떤 맛인지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한상 차려서 맛보여주는 게 더 확실한 것처럼 남도 음악의 맛도 직접 들려주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겠죠? 이게 바로 남도 음악이다 라고 들려줄 만한 대표곡으로 음악학자들은 육자배기를 꼽았는데요. 그래서 남도 음악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육자배기 토리라고 부릅니다. 육자배기 토리의 구성음은 굵게 떠는 소리와 평으로 내는 소리, 그리고 반음을 꺾어 내려오는 소리, 이렇게 뚜렷한 특징을 지닌 세 개의 음영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그 사이의 음들이 적은 빈도로 등장하는데요. 이 육자배기 토리는 남도 민요와 잡가뿐만 아니라 남도 지역의 씻김꽃 무가와 남도 무학의 뿌리를 둔 신화이 등 남도의 민속 문화를 바탕으로 파생된 다양한 음악들에 두루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강송대 노부희의 소리로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육자배기 토리가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남도 음악의 특징이 어떤 느낌인지는 방금 들은 육자배기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느낌과 함께 육자배기 토리라는 용어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풍미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미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이호진 외 여러분의 연주 신하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최수연의 소리 바위 타령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소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2부 이벤트 정답 보내주신 사연 많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7227님 우리 소리로 여름나기 합니다. 제목은 단가 녹음방초입니다. 네, 정답이었어요. 승승장군님도 녹음방초 승하시 딱 지금의 시기네요. 오늘 중복이라 많이 더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많이 덥죠. 정말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녹음방초. 네,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리고 전영미님도 보내주셨네요. 녹음방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수라님 정답 육자. 어, 육자배기? 육자배기 재미로 맞춰봅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 아쉬워요. 녹음방초였는데요. 하지만 가

0: 감사드립니다. 아무 정답이나 괜찮아요. 알아가는 즐거움. 그것 또한 삶의 재미이자 활력소죠. 많이 보내주세요. 지난주 담청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담청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조호환 외 여러분의 소리, 조도 답변 노래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바다와 연관된 풍류음악 많이 준비했어요. 조도는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여러 섬 중에 하나죠. 답변 노래는 조기자위 답배에서 불리는 노동요를 말하는데요. 그물을 끌어올리거나 내릴 때, 그리고 답배를 이동시킬 때 부르는 소리입니다. 시원한 바다 생각하시면서 답변 노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류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도구들! 아, 오늘 좋은 날 받아서 조기잡이러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있겠는가? 한번 놀다 가세! 에이!

0: 임자 어깨 춤추고
1: 우야 설미야
0: 배임자 마누라 둥치 춤춘다
1: 우야 설미야
0: 어기여 술미야 어이야 술미야
1: 우야 설미야
0: 어이야 술미야
1: 어이야 술미야
0: 어이야 술미야
1: 어이야 술미야
0: 어이야 자술미야
1: 어이야 술미야
0: 술미야
1: 술미야
0: 앵피리도

0: 어여 자술비야 어여 자술비야 술비야 술비야 아 쌍물 간다
1: 어여 술비야
0: 니들 안 행겨라
1: 어여 술비야
0: 술비 술비
1: 술비야
0: 술비야
1: 어여
0: 술비야
1: 어여 술비야
0: 아 이제 그물 다 실었으니 이제 칠산바다로 소기잡이 가게 자 노를 쳤세.

잊어라. 아, 더 빨리 져라. 한쌈을 간다. 힘차게 져라. 한쌀 물에

0: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길산 바다라
1: 인자
0: 불똥이 있으니
1: 인자
0: 조심해라
1: 인자
0: 하자자
1: 하자자
0: 하자자
1: 하자자
0: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하자자

덧다른 어깨 배가 잘 간다. 아, 이렇게 해서 칠산 바다에 도착하여 그물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조기 그물을 올렸더니 거기가 조기가 칠산 바다에서 아주 있는 조기는 싹 다 들어서 들물어도 천냥 썰물어도 천냥 아람팡 너물에 사오천냥 실어서 허 우리 배가여 도장원하였구나.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어째 그냥 가겠냐. 자, 재밌게 놀다들 가세.

김용호의 풍류 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 현장은 전라 사면 육각, 그리고 사라져가던 전통의 맥을 평생에 걸쳐 되살린 전태준 명인의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대금 소리가 울리고 두 대의 피리가 서로 화답하며 해금의 애잔한 선율 위로 장구와 북의 장단을 이끌어가는 소리.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러한 사면육각 연주를 두고 세면친다라고 했습니다. 들판에서도, 마을 잔치에서도, 춘판에서도 시원하게 울려 퍼지던 음악이었기 때문이죠. 사면육각은 고려시대 궁중 연례악에서 시작돼 조선시대의 지반 관아와 민간으로 퍼져나갔는데요. 김홍도의 풍속화 속에서도 그 연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온 음악이죠. 특히 전라도에서 전승된 사면육각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독특한 가락과 식임새를 간직하며 지역 풍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전라 사면육각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고 명백마저 끊어질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섰으니 바로 전태준 명인입니다. 1983년 문화재관리국 이보형 위원께서 전라 사면 육각을 다시 살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하민속연구원을 세워 흩어진 가락을 모으고 옛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전라 사면 육각 복원에 온 삶을 바치셨죠. 전승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함께 연주했던 동료들은 생업을 위해 하나 둘씩 현장을 떠났고 명인은 홀로 그 맥을 이어가야 했죠. 그럼에도 그는 제자를 길러내 공연을 이어가며 전통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전북 도립국악원 연주자들이 계승에 참여하면서 가락과 식임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악보화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졌고 오늘날 전라삼면육각은 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오래되었다고 저절로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문화가 되는 것이죠. 전라삼면육각은 전라도의 풍류를 담은 음악이자 한 사람의 신념과 헌신이 어떻게 전통을 되살릴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울려 퍼지는 삼면육각의 가락 속에서 전태준 명인이 지켜낸 전통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태준 외 여러분의 연주 전라사면 6각 중에서 농사면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고향 들소리 보존의 소리로 고향 들소리 떴다 소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우리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 올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맙게 풍물이 와가지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웅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8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 최희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을 맞이하며 문득 망중한이란 말을 떠올려봅니다. 바쁜 가운데 잠시 얻어낸 틈을 뜻하는 말인데요. 쉼없이 달려온 일상에 잠시 쉼표를 찍는 짧은 휴식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곤 하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망중한을 즐기며 8월을 시작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우리 소리들이 여러분의 휴식에 다정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0: 2015년 8월 1일 오늘의 첫 곡으로 단가 망고강산 띄워드립니다. 봄이 되어 금강산 일대를 두루 구경하는 모습을 담은 망고강산, 오늘은 안숙선 명창의 소리 장덕화의 북반주로 띄워드립니다.
1: 망고강산

밤으로나 술을 기울인 듯 잠든 구름

꽃 푸른 집 가라는 나비 꽃난 새난 중광 춘색을 자랑한다 동네산 좋은 경치

0: 단가 만고강산으로 오늘 최판사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의 안숙선 북반주에는 장덕화였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시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 경계 보시고 단가 하나 흥얼거리시는 풍류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소리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추임새를 열심히 하시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연습해 보실 텐데요. 수군가 중 별주부와 호랑이가 상면하는 대목으로 추임새 보시겠습니다. 상좌 다툼하는 길짐승들을 보던 별주부는 토생원을 부른다는 게 그만 호생원을 불러 산 중에 있던 호랑이가 내려오게 되지요. 별주부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는 별주부의 기세에 눌려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처음 나온 별주부의 위기와 그 극복이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수군가 중 별주부 호랑이 만나는 데를 소리 김수연, 북반주의 송원조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1: 이리 한참 논일 적에 그때여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0: 시고.
1: 저기 앉은 게 퇴생은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기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하여 퇴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주둥이 벌근 오고 얼숭덜숭한 게 대호생은 아니오
0: 아이고.
1: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운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0: 아이고.
1: 송님 깊은 골로 한김생 내려온다. 뒤에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 한 발이 넘고 동아 같은 앞다리 천둥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설경으로 잔디뿌리왕 물에 촤르르르르 헛치고 주홍이 뻑 벌리고 자래 앞에가 우뚝 서 홍행행행 어는 소리 산천이 덮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무거루 채워 가만히 엎졌을지 호랭이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쇠똥 같은 것밖에는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봐도 둥글 저리 봐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아무 대답이 없지.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가 이것이 날 들어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저는 수국 전 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잘하라 하오.
0: 시고.
1: 호랭이가 잘하는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0: 시고.
1: 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로니
0: 그렇지
1: 다행히 만났으니 맛준 진리를 비워먹어보자.
0: 시고.
1: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0: 에이.
1: 나

0: 팔아서 먹고 논지 먹기로만 드는구나.
1: 치.
2: 자,
0: 자라가 한 꾀를 얼렸네요. 목을 길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바싹 달라들며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1: 시고.
0: 어찌 그리 조그만한 분이 목이 들랑달랑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이놈, 내 목 내려거를 말을 테니 들어봐라. 우리 속 데려가야 저녁간 개화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철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니 병이 들어 물은 호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호랑 귀신 잡으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으니 네가 일지 호랭이냐. 한복 못 죽었나 도랑 계신 게 있느냐 비소금 드는 칼로 이 호랭이 배갈러라.
1: 시고.
0: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돌이라. 돌이라. 호랭이 다리를 꽉 물고 뺑뺑 돌아놓은 것이 호랭이가 어떻게 아팠던지 거기서 저 함경도 새수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했겠다.
1: 으시고.
0: 거기서 제 손새 장담하는 말이 아따 그놈 용맹 참 무서운 놈이다. 나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았으면 영락 없이 죽었을 것이다.
3: 추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수군가중 별주부가 호랑이 만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반주에는 송원주였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를 목을 늘려가며 재치있게 넘기고 호랑이의 다리를 물어 의주 압록강까지 도망가게 만들다니 별주부의 용기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재담이 많이 들어간 재미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김수연 명창은 현재 국가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박초월제 수군가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목도 김수연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은 뒤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가 자책하고 산신제를 지내게 되고요. 이어서 드디어 토끼와 만나게 됩니다. 용왕을 구하기 위해 토끼를 잘 속여 수궁으로 데리고 갈 임무를 맡은 별주부는 토끼의 성격을 금세 파악하고 토끼를 추워주며 세상 흥미를 묻게 되지요. 이 부분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군가 중 산신제 지내는 대목부터 별주부가 토끼 만나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반주에는 송원조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그때여 별주부는 호랭이를 쫓은 후에 곰곰 생각하니 호랭이라 하는 것은 산중지 영물이라 내 눈에와 보일진데 내 정성이 부족함이로구나. 모욕 제게 정의하고 산신제를 지내는디 개변 양류 늘어진 반송까지를 앞니로 잡

재판 삼구나 여부로 면지를 깔고 산과 묵시를 주사다가 방위 가려서 갈

지성으로 독출한다. 유세차 갑신유월 갑신사 임자 초칠일남해수궁 별주부자라 감소구 상천일월 성신후토

후에 토끼 간이나 싸우니 중산토끼 한 마리를 흡업심을 상사상야 일기를 다운 후에 한 곳을 바라보니 유한김생이 앉았네. 두기는 쭉긋 두는 토리돌이 허리는 늘 신공대기 몇독 자 앞편 청산이 우편은 녹순디 벅서 청산에 애구부창송 휘누르진 양속 들랑달랑 오락가락 앙그주 춤기난 토끼 산중퇴 월중퇴 자라가 보고서 괴이 여겨 화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분명한 토끼라 보고서 반기어요 저기 섰는 게 대생원 아니오 토끼가 듣고서 좋아라고 깡짱 뛰어나오 면석 그루가 날 찾나 날 찾으리가 없건만은 그 누가 날 찾아 비산용수 소부허유 비서가자고 날 찾나 수양 산패기 숙제 재미허자고 날 찾나 백화심처 일승기 춘풍석교 화림중 성질화상이 날 찾나 마늘장치 강남티베 기경상천 험한 길 함께 가자고 날 찾나 노하유 수무릉 거두 속객이 날 찾나 정산기주 백록단 여동 빈이 날 찾나 차산중문 심언니 부지초신 손님 날 찾으리 만무르구나 누구가 날 찾나 언덕산색 시토끼가 연분을 맺자고 날 찾나 요리로 깡중저리로 깡중자 우뚱거리고 내려온다 이리 한참 내려온다.

내려오다가 별주부하고 후닥탁 들어받았단다. 아이고 코야, 아이고 이마빡이요. 어허, 그분 초면에 남의 이마빡을 왜 이렇게 받으시오? 자, 우리 동성명이나 합시다. 그럽시다. 개선은 뒤라시오. 예, 나는 수국천 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잘하라하오. 개선은 뒤라시오. 예, 나는 세상에서 이 음양 순사시 허든 예부상서 월텔러니 도약주 퇴치하여 장생약 그렇지코 적하중산하여 머무른지 오래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명색이 퇴선생이라고 부르. 별주부 듣고 함소할 퇴선생 높은 이름 들은지 오래러니 오늘날 상봉키는 하상견지 마냐요 만만무고 불치기로소이다. 아닌 게 아니라 잘났어 잘났어. 진세에서 몰라 그렇지 우리 수궁을 들어가면 훈련 대장은 꼭 오실 것이오. 미인 미색을 밤낮으로 데리고 동락을 할 것이니 그 안이 좋소. 그러나 퇴선생은 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살으시오? 뭐 나 지내는 재미는 무쌍이지오마는 세상 흥미를 한번 잃을 테니 들어보시오. 임자 없는 녹수청산 일무항훈 저무날에 올 추월동 여자 물게요 장님 벽

동네 방장 영주 삼산이며 태산 숭산 형산화산 만악천봉 구월섬국 삼각계룡 금강산 아미산 수야응산을 아니 본 곳 없이 모두 놀고 영주 삼산이며 와라니 기어올라 흑운을 박차고 백운을 부릅쓰고 산담주 경과 이구가 일출경을 하나의 사열언니 등태산소 전하의 공부장의

오른구영 낮이 되면 요 산월째 이 따금 심심하면 적송자 안기생을 종아리 때리고 오르니 강상 풍

0: 풍채가 참 잘생겼어.
1: 수군가중 별주부가 산신제 지내는 대목부터 토끼와 만나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복반주에는 송원조였습니다.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작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정철호의 신작 판소리 열사가 중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소리의 조상현, 북반주에는 김득수, 가야금의 서공철, 아쟁의 서용석, 대금의 정철수, 검은고의 임동식입니다.

이 계례와 이 강토를 지키신 성웅 이순신 장군. 그는 조선 왕조 인종 1년 즉 서기 1545년 서울에서 태어나신 절세의 성웅이시다. 선조 31년 서기 1598년 적진으로 뛰어들어 유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오로지 충성으로 초지 일관 곧고 발언에 굽힘이 없었던 장군이시다. 성웅 이순신 장군은 서해 유성룡의 전고로서 우수사직을 맡아 일찍히 외구 침략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군사를 조련하여 방비를 서둘째 철갑으로서 거북선을 발명하니 형태는 거부에게요. 부각은 용어머리 좌우선체 둘러보니 철갑으로

내 평상시는 탈출 내려 등박을 때 사용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그때의 외병은 남해안의 포구를 장악하고자 대소병선 수백 척이 다도해를 침범하니 목포에서 충무공과 해전이 벌어질게 오색기를 발랑이며

방으로 갈라지며 포기하고 들어온다. 그리가 아까봄에 그 북산의 놀람인가 이제 의아하여 부하장조 바라보며 아니 저게

빗발진다 가을바람 나뉘어지는 우수수수 쓰러지고 그 현금 천태

장고를 안 가서 통편

이리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의 위세를 떨치며 외병과 대적하여 큰 승리를 거뒀군. 해상군의 장악이 승패를 좌우하매 외군 수병 전멸만이 화급한 사명이라 전함을 정비하여 외선을 찾아들죠. 수십 척 적병선과 사천에서 마주친다. 충무공 작전계획 신출귀모를 탁월하고 철갑선의 위력을 있는 대로 발휘하니 전선은 대파하여 오도 가도 못하는구나. 남한 외선 폐주하여 방포에서 압류하고 백여천 저를 갚게 여지랴 부디에 치면 다선이요 참태고여 달아나니

정력을 증강을 쪄 대전의 하늘 씻고 그 북선을 다 포커자 수변척 해병선단 한산도에 몰려드네 중무공 이한 싸움 흥망을 걸어놓고 하늘에 기운을 놓고 부하 장명 복전 얼쩡

보여 드리마.

여미 중천이라 집몰선이

청란에 안산태 청주 새돌 척 부산 해지

0: 정철호의 신작 판소리 열사가 중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조상현, 복반주에는 김득수였습니다. 이외의 연주로는 가야금의 서공철, 아쟁의 서용석, 대금의 정철수, 거문고의 임동식이었습니다.
1: 여보시오, 내 문자통궁구로 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오 홍하니. 출가하면 위니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백서요, 567 두루 숭숭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0: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토파보기입니다.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 우리말인데요.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청가 중 심청태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신봉사 부부가 아이 갖기를 소망하며 온갖 정성을 들이던 중 어느 날 태몽을 얻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태몽 안에는 선녀였던 심청이 천상에서 죄를 얻어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살펴볼까요? 갑자 4월 초파일야, 곧 갑자년 4월 8일 밤에 한 꿈을 얻은지라. 석이 반공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공중에 어리고 오체가 영롱하니, 오색이 영롱하니 하늘의 선녀 하나가 옥경, 즉 달에서 내려올째 머리 위에는 화관이요, 몸에는 원삼을 둘렀다. 개화가지, 곧 개수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부인전에 배례하고 절하고요. 절에와 앉는 거동, 뚜렷한 달 기운이 산상에서 솟아난 듯 남의 관음이 해중에

해서 다시 온 듯, 남해의 관세음보살이 바닷속에서 다시 온 듯하다는 말이죠. 심신이 산란하여 진정키 어렵더니 선녀의 고운 태도 호치를 반기하고 흰 이를 드러내고 쇠옥성으로 곧 고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 여기서부터는 심청이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소녀는

0: 꽃 반도는 3000년에 한 번씩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선계의 복숭아인데요. 이 복숭아를 진상하러 가는 길에 옥진비자를 잠깐 만나 수어수작하옵다가 몇 마디 말을 나누었다가 시가 조금 늦은 거로 갈 시간이 늦어진 것이죠.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내치심에 결국 옥황상제에게 죄를 얻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갈 바를 몰랐더니 태상노군 후토부인 재불보살 석가님이 댁으로 지시하여 이리 찾아왔사오니 여기서 태상노군과 후토부인은 도교의 신이고요. 재불보살 석가님은 불교의 부처님들이시죠. 이분들이 댁으로 지시해서 왔으니 어여삐 여기소서 하고 품 안에 달려들어 놀래어 깨달으니 남가 일몽 허망한 꿈이었더라. 이렇게 사설이 되어 있습니다. 곧 심청은 천상에서 선도복숭아를 옥황상제께 진상하러 가던 선녀였는데요. 가던 길에 친구를 만나 놀다가 그만 지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벌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심청의 가난과 죽음은 천상의 죄를 속죄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심청이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운명적인 질서다. 이런 점을 말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심청가 중 심청 태몽 부분입니다. 소리의 김영자, 북반주에는 정화영입니다.
1: 곽씨 부인이 말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의 경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이제 말씀 그리하옵시니 지극신공하오리다. 예그래 허여스대 불효 삼천에 무이대라 허여스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리까 그 한번 치성껏 빌어보오. 곽씨 부인 그날부터 품팔아 모인 재물 왠가 공을 다 드릴제 자령신당과 고묘종사속광사명 석불미륵석유신디 허유허유다니시며 가사시주인등시주

않아. 걱정하러 내려 오는 짐.

의미 해중에

반도 진산 가는 길에 찐 피자 잠깐만 나

사르사까지니 태그로 지시허여 이리 찾아 싸워지고요 여기 서서

0: 상주 몽사 의논하니 내외 꿈이 똑같은지라. 그 달부터 대기가 있는디 성부정 부자 할부정 부르식 예불참승목 뿌리시약색차 불충성 협사길이 찬여노에 하루난 행복기명가 있는디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신봉사 좋아하라고 이러는 반갑고 이래는 허리요 밖으로 우르르 나가더니 집 안 좀 쏙쏙 추려 정하수 새소가 받쳐놓고 잡으러 은성 급한 마음 순선하기를 기다릴지 행치가 진동하고 재우를 두르더니 헌미중 탄생허니 선일록녀단이야 곽씨 부인 정신 차려 순사는 허였으나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 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허련나는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포화할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제 꼭 귀장꾼 첨장 졸라 내려가듯 허겄다.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아이고 그 침사 없이 미끄듯 내려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곽씨 부인 서운하여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 되어 섭섭하오.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산모를 위로 하는디 여보 마누라 그런 말 하지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은 욕급 선영을 하는 것이고 딸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니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 범절 잘 시켜 침선 방직 잘 가리켜서 요조 숙녀 군자 호구 좋은 배필 만나 부기 단암하고 보면 아 왜 손봉사들 못 드릴까 그런 말 마오. 신봉사가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디 이런 사람 같은 오죽 조용히 비련나는 안 못 보는 맹인이라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1: 오늘 판소리 토파보기에서는 심청가에 나타난 운명적인 질서를 암시하는 심청태몽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심청가 중

기자치성 대목부터 심청 탄생까지였습니다. 소리의 김영자, 북반주에는 정화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김진아의 스윙 춘향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정보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학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통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음명도사 삼선목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요즘 판소리 시간인데요.

뜨거운 여름을 맞아 함께 즐기는 오늘의 판소리를 만드는 분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즐겨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밴드 억스입니다. 억스는 소리꾼 서진실 씨와 보컬 이경수 씨, 퍼커션 이우성, 태평소 김태형, 드럼 김성아, 베이스 지민석, 기타의 강우림, 건반 윤지아 씨까지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8인조 한국음악 밴드입니다. 2008년에 결성한 억스는 판소리를 소재로 대중음악을 접목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10년에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품바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으며 많은 주목을 받았죠. 억스라는 독특한 팀명이 무슨 뜻일까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팀 이름인 억스는 오디오를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외부 입력 단자를 뜻하는 단어, 억실러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억스는 팀명처럼 전통음악과 현대음악, 서로 다른 장르를 이어주는 연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억스의 가장 큰 장점은 서양 악기를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와 기타는 검은고나 철형금의 국악기 주법을 차용하기도 하고 드럼은 전통음악 장단을 연주하기도 하면서 우리 장단과 국악기의 주법을 적극 활용해 전통음악의 색깔을 더욱 살리고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독창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다양한 방송과 공연을 통해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억스의 대표곡인 사랑가 함께 만나볼까요? 작곡의 홍정이 억스의 연주입니다. 보컬에는 배두혼, 서진실입니다.

0: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사하는 그룹 억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억스가 폭발적인 락 사운드로 재해석한 사랑가 함께 해보셨는데요. 판소리면서도 요즘 노래 같은 매력적인 곡이었죠. 작곡에는 홍정희, 억스의 연주에는 드럼의 최순호, 일렉의 한두수, 키보드의 홍정희, 퍼커션의 이우성, 보컬의 배도훈, 서진실, 태평소에는 박세라였습니다. 이들의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일부러 한국적인 음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한국 음악을 만들어 관객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억스만의 재치와 열정이 넘치는 음악들 만나보길 기대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문경재입니다. 얼씨구!
0: 이번에는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새 음원 시리즈 중 한 대목 골랐습니다. 2023년 새 음원 시리즈 중 조상현 바디, 강산재 수군가를 부른 김정훈의 음원인데요. 수군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김정훈, 북반주에는 추지훈입니다.
2: 용왕이 이만 하고 보시더니 네가 과연 토끼냐? 내 우연 특병하여 백약이 무효키로 명의에게 문이 헌정 네 간이약이 된다 하기에 내 어진 충신을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네가 죽더라도 네 시체는 칠과하게 고이 넣어 명당을 가리어서 깊이 안장해 줄 것이며 청조 한식 단오 추석 사명절에 제사라도 착실히 분별할 것이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토끼 기가 막혀 두 눈만 꿈벅꿈벅하고 앉았다가 우자 천려의 필요일득이라 한 꾀를 생각하여 용왕 앞으로 바짝 달려들어 자! 내 배 따시오. 용왕이 생각건대 저놈이 필경 배를 안 떼일라고 생발광을 뜰 것인디 저렇게 배를 촥 내민 것이 암만 해도 수상하지. 내 이놈, 네가 지금 안 죽으려고 별 수단을 다 부린다마는 그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말이나 몇 자리 하고 죽어라. 아이고 말이고 보시고 당장에 내 배 따시오. 어허 이놈 어서 말을 허여라. 말을 허랑이 허우리라. 말을 허랑이 허우리다. 태산이 풍태하고 오성이 음음하여

없고야 어찌 만모를 부르냐. 어이, 토끼가 당돌이 여짜오래. 대왕은 지기리오 미지기로 소이다. 복희씨는 어찌하야 사신인 소가 되었으며 신롱씨가 어쩐 일로 인신우 소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야 꼬리가 저리 지드란 허옵고 소태는 어쩐 일로 꼬리가 요리며

꼭꼭 쌓아서 칭모로 칭칭동영 영주 석상 개수나무 늘어진 가지 끝끝 터리다 다람에 놓고 도하유수 깨변에 탁조가락

이래 용왕이 판이나 돌려듣고 그러면 간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벌건한 군기가 사인으로 있으니 저 군기가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뢰이다. 한 군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한 군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임의로 출입하라이다. 그리하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믿고.

도 천지음양 고색광채 아침안개 천영이슬화하야 입으로 넣고 비꿍기로 대웁기 번병회 추내병약이라 어떤 약이든 아니다 미련 허드라 저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요런 이야기를 허였으면 대간 말고라도 우리 사돈네 간이 1만 7천여부가 개소나무에

0: 없구나.
1: 2023년도 국악방송의 새 음원 시리즈 조상현 바디 강산재 수군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을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김정훈, 북반주에는 추지훈이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유희경입니다. 얼씨구!
1: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재 심청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정권진 명창은 1927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86년 타계하실 때까지 보성소리 가문에서 판소리를 전승한 분입니다. 강산재 심청가는 서편제의 시조로 불리는 박유전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재근, 정응민, 정권진으로 내려온 소리로 정권진 명창은 정씨 가문의 소리를 이어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를 전승했습니다. 정권진 명창은 1970년에 국가무용유산 심청가 보유자가 되어 판소리의 전승과 공연에 힘쓰셨고 현재는 아들 정혜석 명창이 심청가 보유자로 전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심청가 음원은 1970년대 초에 녹음된 것으로 신나라 레코드에서 발매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심청가 중 승상부인이 심청을 부르는 장면부터 신봉사가 공양미 약속을 하는 부분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3: 그럼 심청이 나이 15세가 되어가니 얼굴이 국지이요 회원이 출천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니 그때의 무릉촌 승상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겠다. 심청이 부친천 여짜오되 아버지 오야 무릉촌 승상부인이 저를 다녀가라 하시니 어찌하오리까. 그 친지가 배울 것을 여태 부르도록 있었구나. 그 부인은 일국의 재상의 부인이시다. 네가 진지가 배울 것을 너 어머니와 그 부인과 아주 별친하게 지내셨다. 오늘 네가 건너가 부인을 배웁되 아미를 단정히 숙이고 묻는 말만 대답하고 수위 다녀 어렸다.

나 부둥절을 당도하여 승상백을 들어가니 좌별은 청송이요 우별 독주이기라 책나 섭는 반송

0: 상의원 나서니 부인이 반지어요. 심청선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 자를 주어 앉힌 후에 네가 분명 심청이냐? 그땐 날과 같은지라 누둥근 내가 있고 토하동기가 나니 부르고 보니 들은 토하동개화로다. 이내 말을 들어봐라. 승상길즉히 세하시고 아들이 살명제나 황성간비원하고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정한 빈방안으로 대하다지 촛불이오 분한 것고서로다. 너 신세 생각하면 예약 받은 후여로 철렀듯 공부하니 내 수양 딸이 되며 예공도 숭상하고 문필도 학습하여 말년참 이를 볼까. 허니 너 뜻이 어떠냐?
1: 신청이 여짜오되 모친 별지 헌연 후 부친 헌절을 아달게 믿사오고 저는 부친을 모친 전미사와 대소사를 의논하고 기내오니 분명 대답 못하겠네다. 부인이 칭찬하시고 나도 너를 딸로 하니 너도 나를 어미로 하려무나. 일모가 되도록 놓지 아니하시고 이야기로 벗삼으실제 심청이 일어서면 치운방 저 부친 나로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부인이 허락하시고 비단과 양식을 후이 주어 시비 함께 보낸지라. 그때 신봉사는 적적한 빈방 안에서 따로 이기만 기다릴지 패는 고

장수이 오련만 어찌하여.

나라 들어도 청이 되오느냐. 나이기

홍영은 인조의 끈쳐서 내가 분명 속았구나. 이럴 장차 어찌든 할 거구나. 잘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문 벌쩍 열고 집행이 흩어지고 더둠더둠더둠더둠 더둠더둠 나가면서 심청을 부르나니 청아 청이 내오느냐. 에이 어째하여 못 오느냐. 그때 그 신봉사는 따르더군 몇 대를 가만히 앉아 먹어놓으니 도랑 출입이 서뚫구나. 집행이 흩어지고 이리 더둠 저리더둠 더둠 더둠 나가다가 질러무 개천물이 한 발 자칫 미끼로 좀 밀친 듯이 푸어푸 사람 살리오. 도화동 실망교 죽네. 나오라면 미끼로도 풍빠에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끼로도 무진무진 들어간다. 나오라면 미끼로도 풍빠에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끼로도 무진무진 들어가니 신봉사 커볼래요. 일진 수족을 벌벌벌 떨면 아 우리 소리를 쳐도 일

꼭 이렇게 죽여도 했는데 죽 올라간다 죽 하나 올라간다 저 중이 어디 중인고 모군사와 주성이라 저를 중창어량으로 시주집 나려왔다 날이 우연히 저물어져 서산에 비긴 일로 급급히 올라갈지 저중은 차린 보소 저중은 차린 보소 굴간 쓰고 재앙산 입고 108년도 목에 걸고 단주 팔에 걸고 용두색인 육하냐 세골이 많이 달아 처절 전투 덕진고 흔들 흔들 그늘 버리고 올라갈지 번사든 남아보고 서늘이도 나오는데 백제포도 장사본 파랍결에 볼렁볼렁 연불하고 올라간다 아

0: 원앙생 원앙생 세불중 전쟁할 흥담와미다 불관예은보살 현불하고 올라갈지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울음소리 귀에 골든 들린다 이중이 깜짝 놀래 유루미 웬우름 유루미 웬우름 유루미 웬우름 여우가 태어나고요 날 호리를 우르는 거라 이우름이 빼우름 족장을 들어오려고 지리기운 한 곳을 살펴보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불에 붕덩 빠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라 저두급한 마음 저두급한 마음 불가장상 후월버서 되는 대로 내던지고 행전관님 끄르고 보시던 언론 벗고 그러도 눈이 바지깔에 돌돌돌돌 몰아 부에다 떡 붙이고 문운에 병도 껴주고 진검 진검 걸어서 들어가 신동사 고대의 상토를 엿들미쳐 놓고 본지 전에 보던 신봉사람
1: 신봉사 정신 차려 건유가 날 살렸소 네 소승원 봉은사 하수승이 온디 시주집 날이었다 절을 차려가는 길에 다행히 봉사님을 구하였나니다 활인지 부지러고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뵙고 난망이요 신봉사를 붙들고 집으로 돌아와 저중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수는 무슨 수고 우리 절 부처님이 연금이 많아 빌면 아니 되는 일이었고 구하면 다 응하오니 고향리 삼백성만 불천어 시주하면 정녕 눈을 뜨겁죠 멋이었죠? 아 이렇게 먼 눈을 떠? 예 뜨겁죠 에이 실없는 사람 같더니 원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아니 옳지다. 대자 대비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소송으로 어찌 허언을 오리까. 그래 꼭 뜬다. 꼭 뜨겁지요. 그러면 대사 고향리 삼백석을 건세내 기재하오. 저중이 대답하되 글지 옳지다. 신봉사님 가세를 헤아리면 삼백석커녕 단 석곡식이 없느니가 그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시오. 무엇이 어쩌 아니 자네가 사람 수단을 어찌하러서 하는 말인가 내 살림 쪽을 어찌하러서 하는 말이오 천말에 적은 것이 아니라 저거 아니 꼽은 놈인 사녀석 같으니 여보시오 봉사님 그렇게 화를 내실 것이 아니라 만일 부처님 전 헌을 하게 되면 도리어 앙진배이가 될 것이니 부대 맹심하오 그는 염려마로 왜 어떻게 하든지 고향리 삼백석을 올릴 테니 고향리 삼백석을 15일자로 바치기로 건세에 기지하여 충을 보내놓고 공범 생각하니 이런 실없는 일이 없겠다 아이고 내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구나
2: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다섯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심청가 중 승상 부인이 심청을 부르는 데부터 신봉사가 공양미 약속하는 부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정권진 명창의 구성지고 애절한 소리를 듣고 있으면 감동은 물론 신봉사의 심정과 동화가 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탁월하게 심청가를 소화한 정권진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강산제 심청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2: 최판사의 명판결.
3: 오늘 최판사님께는 휴가철을 맞아 용궁 관광의 홍보대사인 토생원께서 찾아오셨네요. 즐거워야 할 여행을 마치고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신 거죠?
4: 어휴, 최판사님, 육지의 인싸인 제가 용궁 관광의 홍보대사가 되어 바다 구경도 실컷 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잔뜩 먹고 용궁 풍류도 즐기고 올 생각에 한껏 들떠 여행을 떠났지만 거기 가서 짠내 나는 고생만 하고 왔지 뭡니까? 아 글쎄, 용궁에 도착해서 중심지로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문어기사님과는 말도 통하지 않고 게다가 용궁 휴대폰 본인 인증, 용궁 발행 신용카드를 요구하는 바람에 결제가 막혀서 가자마자 먹먹했습니다. 겨우겨우 도착한 용궁 맛집에도 외국인 전용 메뉴판이 없어 진땀을 뺐을 뿐 아니라 숙박을 하러 간 곳에조차 숙박비 바가지에 그만 기분이 상했지 뭡니까? 뿐만 아닙니다. 다음 날 관광에 나섰는데 거리에서 쓰레기통과 화장실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니 교통이나 언어 안내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용궁 근처에서 SNS에 올릴 보여주기 사진만 100장 찍고 이렇게 돌아왔지 뭡니까? 혹시나 토끼 간이 좋다고 소문나서 간을 뺏길 줄 알았더니 얼씨 시간만 뺏기고 왔단 말이에요. 이번 여행 때문에 용궁 팝, 용궁 드라마 덕에 호감이었던 용궁에 대한 제 애정이 차갑게 식었어요. 부디 최판사님께서 이 안타까운 현실에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용궁의 팝송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지 못한 용궁 관광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최판사님께 명쾌한 해결책을 부탁드려보지요.
5: 이 용궁 컬처의 열풍으로 용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 손님 맞이 준비가 부족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길은 넓혔으되 안내는 좁고 맛집은 많으나 예약은 막혔으며 공연은 훌륭하되 찾기가 어려우니 이는 관광대국이 아니라 관광미궁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정과 예의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보다는 얼마나 품격 있게 다가가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에 본 판사는 용궁이 관광 대국을 꿈꾸기 전에 먼저 손님을 반기는 대국이 될 것을 엄중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6: 그때요 신봉사, 막상 도화동을 떠나다니 섭섭하겠다.

0: 그렇지.
1: 어이가리 황성철을 이룰 어이가리
0: 그렇지.
1: 조자룡 월강 허투루

0: 가서 황성을 갈거나.
1: 아, 그렇지.
0: 여보소 뺑덩이네. 예. 귓소리나 좀 매겨줬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덩이네가 귓소리를 맞는데 어디서 들었다는지. 경상도 매날 있죠. 전라도 밤매기 소리를 반반 매기겄다.
1: 그렇지.
0: 어이가리는 어이를 갈거나 어이가리는 어이를 갈거나.
1: 그렇지.
0: 날개 놓친 낙이나 되면

공사과장 차리고 이건 나를 흘렀어. 황성을 밝거나 일색이다 일색이요.

뭐가 됐니? 주막에 들어 잠자할 적은 그때요 뺑덕이네 넌 근처 사는 황봉사 등이 마저 신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중도 망을 하였는데

0: 그렇지.
1: 신봉사 새벽 좀 잠이 깨요. 응. 뺑봐, 뺑봐. 아, 낮에는 도서 갈 수 없고 응. 새벽질 한 4, 50리 쳐야 할디. 뺑봐, 뺑봐. 아무리 부른들 도망간 옆편 내가 대답할 리 있겠느냐. 신봉사 그제서야 의심이 나서 여보 주인, 혹 우리 마누라 그 안에 들어갔소? 아니요. 어젯밤에는 봉사님과 방길질 친다고 벌써 떠났소. 아니 그럼 주인이 새끼 되어가지고 이사 그런 말을 허요? 아, 그 봉사 네가 아닌 줄 알았지. 어찌 봉사님하고 네가 아닌 줄 알았소?
0: 그렇지.
1: 그도 그렇겄다. 신봉사 할 일 없어. 허허.

나요 전화.

청해도.

0: 이리 오구나. 어? 예라의 호랭이나 바싹 깨물어 갈련. 신봉사 할 일 없어. 진에게 작별하고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맹덕이네. 맹덕이네. 야호천아 무정은 사람 눈뜬 가장 피반키도 사람 최고는 못할 텐데 눈 어두운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될 수 없냐 세서방 따라가서 그 잘 가거라 파란 한 불어도 맹덕이네가 의심을 하고
1: 아 얼씨구
0: 샘만
1: 얼쑤

0: 아, 좋지.
1: 돌리시네 난 청산으로 놀고 이 골머리 주르르르르 저 골머리 골골 열에 열두 골머리 한두루 하수 처천 방자 치방자 월척적 구비저 방울이 퍼끈적 건너 평풍 속에 담마육과 황광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또 나간다 이런 경치가 또 있나
0: 할수
1: 신봉사 좋아라
0: 할수
1: 물소리 듣고 반긴다
0: 할수
1: 목욕을 허량으로
0: 할수
1: 상하우복을 헐헐 벗어 집행이로 눌러놓고
0: 할수
1: 더듬 들어가
0: 할수
1: 물에 풍덩 둘단지며 예 시원하고 장이 좋다 물 한 주먹을 덮어 지어양 지질도 꿀꿀 치고 또 한 주먹 덮어 지어 엉덩이도 문지르며 예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 산 놀라서 언덕을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유수를 다 마신 널 이어서 시원 헐구나 헐시구 좋구나 지화도 좋네 둠벙둠벙 주시구
2: 심청가 중 신봉사 황성 떠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잠시 머물렀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이 여러분의 휴식과 함께하는 다정한 벗이 되었을까요? 우리 음악과 함께한 이 시간이 다시 힘차게 걸어갈 내일을 위한 작은 여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즐거운 소리 보따리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바라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나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0: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서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26년 5월 14일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다섯 번째 사제동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모두 다섯 곡이 연주가 됐는데요. 먼저 이준호 작곡 국악관현악 축제가 첫 무대를 장식했고요. 이어서 최지혜 작곡 아쟁 이중협 주곡 시절 풍류를 서울시 무형유산 아쟁산조 보유자 김영길과 그의 제자인 국립부산국악원 부수석 단원 김혜리의 협연으로 감상했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이지영 작곡 판소리 적벽가에 의한 교향시 적벽 그 너머에였습니다. 최수정, 지명인, 이치현의 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진 두 곡을 만나봅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 이동훈은 대학에서 작편곡 지휘를 전공하고 난계국악단, 충주시립 우룩국악단에서 상임 지휘자를 역임하고 2023년부터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열린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다섯 번째 사제동행 중에 지난주에 보내드리지 못한 두 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전통음악의 계승과 창작의 확장을 사제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낸 무대였습니다. 모두 5곡을 연주했는데요. 오늘 들으실 첫 곡은 김기범 작곡, 대금 이중협 주곡 만파, 만개의 파도입니다. 김기범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입니다. 작곡가는 부산 태종대를 보며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파도의 일렁임과 그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결을 음악적 모티브로 삼아 대금이라는 악기가 지닌 울림에 바다의 생명력을 투영하고자 했습니다. 곡의 제목인 만파는 수만 갈래로 흩어지는 파도의 형상을 의미하고 만파식적의 이야기처럼 대금 소리가 세상의 모든 풍파를 잠재우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공연의 주제인 사제 동행에 맞추어 스승과 제자의 음악적 교감과 대화에 집중하며 전통 장단을 근간으로 현대적인 변형과 변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처럼, 때로는 물결과 물결이 부딪혀 거친 에너지를 뿜어내듯이 역동적으로 대금의 이중주가 펼쳐집니다. 스승의 깊은 호흡과 제자의 생기 넘치는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음악적 파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김기범 작곡, 대금 이중협주곡 만파, 만개의 파도를 김상현과 최종윤의 대금협연,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김기범 작곡, 대금이중 협주곡 만파, 만개의 파도를 김상현과 최종윤의 대금협연,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상현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을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 제자 최종인은 스승의 뒤를 따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이고은 작곡 피리 이중협주곡 문입니다. 공연 팜플렛에 실린 이고은 작곡가의 해설을 보면 문은 경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 세계의 입구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케치를 시작했다. 이 작품은 문을 하나의 상징으로 삼아 두드림, 마주침, 주고받음, 넘나듦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두 대의 피리와 국악관현악으로 그려낸다. 두 대의 피리는 서로에게 묻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선율들은 하나의 놀이로 확장된다. 관현악은 이들의 대화가 펼쳐지는 공간이자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고은 작곡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작교 프로젝트 상주 작곡가로 선정된 바 있고 현재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입니다. 일찍부터 국악관현악, 특히 거대한 음향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강하게 끌렸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 국악 장르 중에서도 국악관현악에 대한 애정이 많은 작곡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고은 작곡 피리 이중협주곡 문을 김성준과 이재준의 피리협연과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이고은 작곡 피리 이중협 주곡 문을 김성준과 이재준의 피리협연과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고은 작곡가의 작품의 특징을 흔히 소리의 풍성함으로 꼽는데요. 이곡 역시 풍성한 음향이 인상적이네요. 피리를 연주한 김성준은 부산대학교 교수이고 제자 이재준은 현재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26년 5월 14일 제235회 정규연주회 창작 위초곡 시리즈 다섯 번째 사제동행 마지막 두 곡까지 만나봤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지난해죠. 2025년 9월 30일 제231회 정규연주회 창작 위초곡 시리즈 세 번째 위대한 유산 중에서 한 곡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김성국 작곡 25형 가야금과 국악관현악 푸른 신의 춤인데요. 이 곡은 창작 위초곡 시리즈 세 번째 위대한 유산 공연에서 초연한 작품입니다. 동해안 별신곳에서 차용한 선율을 주제로 삼아 장단의 반복과 변주, 해체와 변용을 통해 바다의 신성함과 동해안 별신곳의 예술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별신곳에 등장하는 해신의 존재를 상상하며 그 신이 바다 위를 유영하듯 추는 춤을 음악으로 그려낸 가야금 협주곡입니다. 곡의 도입부는 해물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신의 기운을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가야금이 신령한 울림을 이끌며 신의 춤사위를 만들어냅니다. 작곡가는 해신이 물결 위에서 유영하듯 춤을 추고 그 춤이 인간과 자연을 연결한다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김성국 작곡가는 중앙대학교 교수죠. 곡 스타일이 서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이 곡 역시 그렇습니다. 또한 김성국은 장단을 공부하면서 먼저 진도시킨 곳, 그리고 경기도당굿, 동해안 별신굿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세 요소 중에서도 특히 장단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 김성국 작곡

오빠는 굿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 보물이다. 굿이라는 행위의 진정한 의미는 회복이다. 인간성의 회복이다. 라는 말로 굿의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김성국 작곡 25연 가야금과 국악관현악 푸른 신의 춤을 하지이의 25연 가야금과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성국 작곡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 푸른 신의 춤을 하지희의 25현 가야금과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들었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하지수석단원의 열정적인 연주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음악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2016년 제25회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감상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제10대 예술감독인 이동훈 지휘자는 취임과 함께 경계 없는 레퍼토리 연주와 부산 시민 모두가 한 번 이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를 관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취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다양한 창작곡 위촉 시리즈 등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레퍼토리를 확장하면서 많은 부산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창작 위촉곡 시리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한 프로젝트로 부산 지역 국악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초연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악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5회차에 걸쳐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그 공연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작 위촉곡 시리즈 1은 부산 바다라는 제목으로 3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5곡이 연주됐는데요. 부산 바다의 역동성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나눠 표현한 작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04년 위촉 초연했던 꿈의 바다를 비롯해서 한 마리 나비가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을 국악관현악으로 승화시킨 이지영 작곡의 귀향, 그리고 박선영 작곡의 해금협주곡 생각이 향하는 대로, 음악이 이끄는 대로, 이고은 작곡의 동해안 장구를 위한 협주곡 대미, 그리고 그날 마지막 곡은 손다혜 작곡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수심을 넘어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5월에는 창작 위촉곡 시리즈 2가 바람이 머무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졌습니다. 첫 무대는 이정우 작곡의 삶의 노래였고요. 김명옥 작곡의 국악관현악 유랑, 조익래 작곡의 변주곡 엄마야 누나야 연주를 비롯해 이은경 작곡의 사랑가가 소프라노 박형진의 목소리와 함께한 공연이었습니다. 창작 위촉곡 시리즈 3은 위대한 유산이었는데요. 국악관현악으로 연주하는 인류무형유산, 종묘지례악, 보태평지악을 시작으로 최승식 작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희망의 울림, 조원행 작곡, 소아쟁 협주곡 범음, 이정우 작곡,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만나본 김성국 작곡, 25형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푸른 신의 춤, 이렇게 5곡이 연주됐습니다. 창작 위촉곡 시리즈 4는 부산 국악작곡 콩쿠르로 펼쳐졌습니다. 네 번째 무대인 이 공연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5편의 신작이 초연됐는데요. 황승민 작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스름, 김혜진 작곡 검은고협주곡 너울, 박지영 작곡 물숨, 김관우 작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비원, 이창희 작곡 장구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광휘, 이렇게 5곡을 만났던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조다은이 객원지휘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창작 위촉곡 시리즈 사제동행은 5번째 창작 위촉곡 무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창작 국악 레퍼토리를 발굴, 발전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탄생한 프로젝트였죠. 오늘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열린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5번째 사제동행 가운데 김기범 작곡, 대금 이중협주곡 만파, 만개의 파도를 김상영과 최종윤의 대금 협연으로 만나봤고요. 이고은 작곡 피리 이중협주곡 문을
김성준과 이재준의 피리 협연으로 만나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감상곡으로 들으신 작품은 창작 위촉곡 시리즈 세 번째 위대한 유산 중에서 김성국 작곡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 푸른 신의 춤이었습니다. 가야금 협연에는 하지였습니다.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이 이동훈 상임주의자, 여승원 부주의자, 연주단원 70여 명과 함께 만들어내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작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FM 국악당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 지역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기 학력 수준에 맞는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10명 중 3명이나 된다. 성인도 다를 게 없다. 한 대학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진단 결과 정답률은 50%였다고 한다. 이 조사 대상자들의 85%가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이쯤 되면 문해력의 위기라는 말이 호들갑은 아닌 셈이다. 김으로 교수의 결국 독서력이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을 받아도 읽고 곱씹어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말일 텐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찾아온 문해력 위기의 시대를 과연 어떻게 함께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나룻배지 난 저 강물이 흐르고 흘러가 저 바다로 흐른다. 물살이 거세지고 좁던 강 넓어지니 아 이놈이 바로 바다로구나.

고개를 돌려 부두를 보니 큰 선박들이 줄을 섰는디 그곳에 뱃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출항 준비를 하는디 그물을 싣고 식량을 재우어

내 서운 저 파도를 겁없이 지나는 바람을 맞으며 저기 저 바다 새들은 인사를 하고 바다의 뱃사람들은 저 배를 힘차게 젓는다. 으영차 으영차 차이디 주라 간다.

창조예술공간 더유래 물결 넘어 그곳으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고등교육까지 받고도 문해력이 부족할 수 있다니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학교 교육이 정말 필요한 걸 가르치고 있었던 건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 맞이 교육 특집 준비했어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은 AI 시대의 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역할을 묻는 책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을 쓰신 김재인 공동작가입니다. 어떤 얘기 나누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윤혜성님, 여러 곡의 신청곡을 적어주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잘 저장해 두고 또 차례차례 틈나는 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닉네임 보틀마을님께서는 7월 18일이었죠. 손절사회를 쓰신 이승현 작가 이야기 듣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인간은 외로운 게 본질이지만 주변을 보듬는 공동체 의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심지어는 외로움도 함께 있으면 조금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문자로 보듬어 주셔서 저희도 항상 힘을 얻습니다. 외로움도 맞들면 좀 덜해지는 거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음악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꽃별의 해금 연주 푸르른 듣고 바로 코너 갈게요.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맞이 교육특집으로 여러분들 만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AI 시대의 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역할을 묻는 책,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을 쓰신 김재인 공동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0: 네, 김재인 작가님은 철학자신데요.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의 학술연구교수이기도 하십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AI 빅뱅, 공동뇌 프로젝트, 인공지능 관련 책을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이거 혹시 인공지능이 반절 같이 쓴 건 아닌가요?
1: 전혀 아닙니다.
0: 왜냐하면 요즘

0: 친구들은 다 글쓰기 숙제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그냥 숙제도 인공지능이 해주고 그런다고
1: 네, 너무
0: 하더라고요.
1: 심하죠.
0: 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손글씨로 리포트를 써서 내다가 어느 순간은 아무도 손글씨 안 쓰고 이제 프린터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는 내가 문제 쓰고 내가 글 쓰고 하다가 이제는 프린터처럼 인공지능이 해주는 것
1: 아, 더 심해요.
0: 같아요.
1: 왜냐면
0: 네.
1: 많은 학생들이
0: 네.
1: 읽어보지도 않고 내요.
0: 자기 답안을, 자기 리포트를
1: 네.
0: 인공지능이 썼어도 그래도 한번 읽기는 해야 되잖아요.
1: 원래는 뭐 직접 해야 되고
0: 그렇죠?
1: 안 그렇다 하더라도
0: 네.
1: 한번 보기라도 해야
0: 네.
1: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특유의 표시 방법들 있죠.
0: 있죠.
1: 예,
0: 알죠.
1: 별표 두개 이렇게
0: 네.
1: 양 끝에 있으면
0: 네.
1: 굵은
0: 인공지능
1: 글씨
0: 굵은
1: 되고
0: 글씨.
1: 예,
0: 네.
1: 뭐 이런 식의 거를 안 지우고 그냥 내는 거예요.
0: 그거는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이건 정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옛날에는 우리 왜 전과 베끼고
0: 네, 맞습니다. 표준점과 동화점과.
1: 네. 그거 베끼고 그랬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베끼는 동안에 공부가 돼요.
0: 네, 손으로 쓰고 읽고 그러면서 됐어요.
1: 예,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게 있는데
0: 네.
1: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도 않아요, 요즘은.
0: 월급 봉투랑 똑같네요.
1: 아, 그렇죠.
0: 월급 봉투가 요즘에는 스치기는커녕 받았는데 없다고 하는 거랑 똑같네요.
1: 네네. 그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이거 지금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0: 그러네요. 이상하다. 죄책감도 없나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그것도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네네.
0: 네.
1: 처음에는 좀 아, 이래도 되나 하다가 한두 번 이게 통화하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주변 다 그래요. 자기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별 느낌 없이 그냥 하는 거죠.
0: 이게 모두 이런데 왜 뭐가 문제가 되겠어?
1: 그렇죠.
0: 이런 거죠.
1: 게다가 뭐고 나이대는 이렇게 또래 의식 되게 강하잖아요. 그냥 우리 다 괜찮아.
0: 네. 근데 이제 뭐랄까요? 어르신들은 인공지능이 하는 말 중에 거짓을 잡아내잖아요. 뭐 세종대왕이 컴퓨터를 가지고 뭘 했다 이러면
1: 네.
0: 아 이건 거짓이구나.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제 그걸 믿을 수도
1: 믿죠,
0: 있잖아요.
1: 대부분.
0: 네. 인공지능이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친구가 대답을 했으니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걸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도 그러니까 없는 거죠.
1: 그쵸.
0: 네. 속상합니다. 책 제목이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착각을 짚고 싶으셨나요?
1: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거짓 정보.
0: 네.
1: 틀린 얘기를 아주 이렇게 뻔뻔하게 하잖아요.
0: 그럴싸하게, 네.
1: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발견해서 이거 틀렸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0: 맞아요. 네.
1: 이런 식으로 이제 진실을 알려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착각에 해당하는 거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선생님이
0: 네.
1: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를 알려줄 때는 단지 지식의 문제뿐 아니라 사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0: 네.
1: 살아가는 법. 예, 그래서 이제 뭐가 훌륭한 인간이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실제 이 교실 현장에서는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데 또 다툼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거 못하거든요.
0: 못하죠. 저 그런 거 생각나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 선생님들도 태도라는 게
1: 그쵸.
0: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생님은 참 내가 몰랐는데도 그걸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도
1: 네.
0: 계시고, 이렇게 어떤 분은 바로 어머,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이렇게 민망하게 뭐 알려주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것처럼.
1: 그러니까 인품, 태도,
0: 네.
1: 뭐 인간을 배우는 거죠.
0: 그리고 그 지식이 남을 때 그게 같이 남아서 생각이
1: 맞습니다.
0: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되게 민망하게 배워서 절대 안 잊어버려.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안 잊어버려. 이런 것도 있는데,
1: 맞습니다.
0: 네.
1: 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배우는 거죠.
0: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서 우리도 그걸 모르고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이런
1: 그렇죠.
0: 거를
1: 네.
0: 배우는 거니까요. 이 책은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진행한 강연을 엮은 책이라고 돼 있고 또 공동작가시니까 몇 명의

0: 같이 쓰신 거고 이런데 그 어느 자리에 초대돼서 하신 강연인지 또 어떻게 같이 쓰신 건지 이런 걸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1: 네, 이게 실천 교육 교사 모임이라는 네. 이제 교사 모임이 있어요. 아, 초중고 네네. 선생님들 모임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마치 정교조 이런 식인데 이제 정교조는 노동조합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건 네.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결성한 그런 단체인데요.
0: 네.
1: 이런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0: 그런데
1: 네.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이제 위에서 이렇게
0: 활용해라. 네네. 네. 사용법도 가르치고. 네.
1: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사용해라. 이런 네. 이제 약간의 압력 같은 게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인공지능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0: 네.
1: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자리였고요.
0: 네.
1: 세 번에 걸쳐서 서로 각각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한 1시간 반 이상 깊게 토론을
0: 네.
1: 네, 했어요. 그걸 이제 저도 하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현수 선생님도 하시고
0: 네.
1: 그다음 응용 언어학자 김성우 선생님도 이제 같이 일종의 시리즈 강의
0: 네.
1: 네, 그걸 가졌던 거죠.
0: 네. 인공지능과 학교라는 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 작가님의 강연 제목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여섯 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돼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소제목이 공감과 공명이에요. 이거 독특하잖아요. 인공지능 이야기인데 공감과 공명으로 문을 여신 이유가 뭘까요?
1: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실 10년 넘게 인공지능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고 뭐 강의하고 했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가장 깊게 든 생각은 인공지능 저놈의 정체가 뭘까?
0: 네.
1: 인간과 어떻게 같고
0: 공존하고,
1: 또 다를까?
0: 네,
1: 네. 예, 이제 그런 점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인공지능한테 없는 어떤 특성, 능력 바로 그게 공감과 공명이다.
0: 네.
1: 이것은 인간만의 특성이다.
0: 네.
1: 그러니까 아 하면 어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0: 네.
1: 교류, 교감 네.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인공지능에게는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0: 네.
1: 예를 들면
0: 작가님 그게 네. 하긴 하는데 가짜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마치 공감하는 것처럼
1: 그렇죠.
0: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나도 그래. 네. 뭐 이런
1: 척.
0: 얘기. 네.
1: 척하는데 인간은 실제로 척하는.
0: 네.
1: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도 좀 생각을 많이 이제 혼자 철학을 하니까
0: 네.
1: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은 거의 대부분 몸이 비슷한 것 같아요.
0: 네.
1: 실제 이제 유전적으로 거의 같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를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0: 네.
1: 느낀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증명해봐라. 그러면 사실 어떤 영화 장면 보면 이렇게 관객들이 동시에 어떤 반응을
0: 할
1: 하고 그렇죠. 어떤 좋은 음악이 있으면 누구나가 다 좋다고 느끼고 하는
0: 네.
1: 등등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경험 속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나랑 저 사람이 어쨌건 같은 울림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서만 가능한
0: 네.
1: 뭔가가 있다. 그게 출발점이 됐던 거죠.
0: 네. 이제 그리고 강연에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꺼내시기 전에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학교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요해요. 읽기와 쓰기가.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1: 이거는
0: 네.
1: 사실은 뭐 성인에게도 똑같이
0: 네.
1: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0: 네.
1: 읽기 쓰기와 함께 사실은 듣고 말하기
0: 네네.
1: 역시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걸 제가 최근에 언어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0: 네.
1: 그 중에 이제 듣고 말하는 거는 구어. 예, 구어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읽기

0: 쓰기는 문어.
1: 네네.
0: 문자로 된 거죠. 이제 그 영역이어서 조금 구별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듣기와 읽기는 이 인풋이에요.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
1: 네.
0: 다시 말하면 인류가 쌓아놓은 어떤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널려 있는 지식과 기술을 내 걸로 만드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1: 네.
0: 그다음에 말하고 쓰고 하는 것은 내 거로 만든 거를 이번에는 우리 걸로 만드는 거예요.
1: 네.
0: 즉 내가 이걸 표현함으로써 저 사람도 알 수 있게
1: 네.
0: 그 공유할 수 있게
1: 네.
0: 이렇게 내놓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하는 활동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능력으로서 이 언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네.
0: 근데 최근에 보면 뭐 특히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뭐 요약도 AI 네. 시키고 글 쓰는 것도 AI 시키고 그러니까 읽기 쓰기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의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럴수록 더 뭔가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1: 네.
0: 돌아가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읽기 쓰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진짜 저 어릴 때 맨날 그 줄거리 요약
0: 네네.
1: 써가기 네. 뭐 그런 거 숙제로 있었거든요. 진짜 전과도 베끼고
0: 네, 맞아요.
1: 뭐.
0: 저도 했어요.
1: 네, 또 제 네. 짝꿍 것도 베끼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베끼면서 한 몇 글자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짝꿍 거 보고 눈으로 읽었고 손으로 쓰고 내가 한 몇 글자 고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인풋과 아웃풋이 일어났는데
0: 그쵸, 그쵸.
1: 네. 요즘 친구들은 이제 아웃풋을 거의 안 한다
0: 네.
1: 이런 거죠.
0: 인풋도 사실은 엄청 줄어들었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쇼폼이죠. 물론 어른들도 많이 보잖아요.
1: 네.
0: 그 짧은 영상
1: 네.
0: 그다음에 그다음 추천된 영상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쇼폼을 통해서 뭔가 인풋 이게 생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렵죠.
1: 네.
0: 그런 점에서 인풋과도 멀어지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입력, 출력 둘 다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1: 네네.
0: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1: 사실 그러니까 입력이라는 것도 그냥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내가 내면화해서 내 걸로
0: 그쵸.
1: 소화하는 과정이
0: 그쵸.
1: 있어야지 진짜 입력이 된 건데
0: 네.
1: 지금은 그 과정이 너무 생략돼 버렸다
0: 네.
1: 이런
0: 네.
1: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있더라고요.
0: 네네.
1: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지금은 잠시 이렇게 스탑됐거든요.
1: 네, 네.
0: 왜냐하면 학교 현장 교사들 심지어 이제 학부모들도
1: 네.
0: 여기에
1: 찬성을
0: 굉장히
1: 안 하시죠.
0: 네, 우려를
1: 네.
0: 이제 표명한 것 때문에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애들이 그걸 이제 해킹해가지고 딴짓을 해요. 교과서 랍시고 이 태블릿
1: 네.
0: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했는데
1: 네.
0: 사실은 게임하고 유튜브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 사이에 만화책 껴가지고
0: 네.
1: 봤잖아요. 그거 애들은 디지털 디바이스로 하고 있는 거죠.
0: 네, 네.
1: 네, 그리고 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네.
0: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1: 네.
0: 이 지식만은 아니라는
1: 네.
0: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를테면 교육을 지식 교육으로 축소하고 그럼으로써 실제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제 자주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1학년 학생들이 어느 날 이렇게 교실 수업하고 있는데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 학생이 아닌 거예요.
1: 아, 네. 누구예요?
0: 옆반 학생이요.
1: 아, 그냥
0: 반을 못 찾아요.
1: 못 찾아요. 네.
0: 그리고 화장실을 혼자 갔다 오질 못해요. 이게 교육 현장에서 제일 먼저 두드러지는 어떤 문제들이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거 이걸 AI가 할 수 있겠어요?
1: 작가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육할 때 지식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 중점을 둬야
0: 그쵸.
1: 네 학원으로 더 많이 가고 디지털 디바이스로 더 많이 가고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런 걸 배우고 선생님의 교권도 좀 세워줄 수 있고.

0: 근데 너무 교육을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두면 어쩔 수 없이 정답만 알면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다른 게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1: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많이 벌어지죠.
0: 네.
1: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S대, K대, Y대 이런 학교 학생들이 대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그래서
0: 네.
1: 이제 크게 보도가 됐죠. 물론 이제 여러 맥락이 있지만 어쨌건 그런 걸 이른바 명문대 학생들이 한다라는
0: 네.
1: 거는 사람이 좀 충분히 교육되지 못했다. 그렇게
0: 네.
1: 봐야 되겠죠. 지식만 외치다가 결국
0: 그니까,
1: 네, 그렇게 된
0: 네.
1: 거죠.
0: 그럼 AI 안경까지 나오고 있으니 지금 큰일입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인공지능과 학교라는 시스템 가운데 소제목 인공지능은 없다 중에 일부분을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잘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여기 강연장까지 오는데 사용한 길찾기 인공지능이 있고요. 번역을 해주는 인공지능도 있어요. 지금 강연을 녹음하고 있는 것도 인공지능이죠. 선생님들도 회의록이나 강의를 정리할 때 이런 인공지능들 많이 쓰시죠. 또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과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도 있죠. 이들은 모두 다르고 서로 공통점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인공지능이란 말은 굉장히 거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교육에 활용하라는 주문이나 인공지능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학교 현장과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은 다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인공지능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여러 앱을 하나씩 구동해서 사용하듯이 인공지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즉, 인공지능은 앱들의 집합과 비슷해요. 실제로 스마트폰 앱에도 다양한 인공지능이 들어있죠.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해요.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적절한지, 어떤 것은 쓰면 안 될지를 개별적으로 구별해야 해요. 개념이 좀더 정밀해져야 하겠죠.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을 활용할지는 실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0: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그냥 맨날 인공지능이라고 뭉뚱그려서 쓰고 있는데, 아, 그래서 거친 표현이다라고 하셨는데, 어투는 지금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아주 자상하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굉장히 거친 언어였다는.
1: 네.
0: 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하나요?
1: 최근에는 거의 뭐 챗GPT
0: 네.
1: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0: 네.
1: 선생님들은 복잡한 뭐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가령 뭐이 학부모들한테 편지 자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일일이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핵심 내용을 주고 편지 형식으로 써라 해가지고 검토하고 보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죠. 아까도 좀 나왔지만 학생들이 뭐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를 그냥 결국 검토하지도 않고 인공지능 시켜서 제출하는 이게 너무 지금 흔해졌어요. 초중고 대학생까지. 이게 이제 큰 문제죠.
0: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작가님. 이 부모님들이 지금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래도 검토는 하셨죠. 일할 때 인공지능을 쓰고. 근데 아이들은 그냥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검토하시는 거는 몰랐을 것
1: 네.
0: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 쪽 변호사나

0: 판사, 그다음에 네. 뭐 회계 영역,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이제 심각하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의료 분야는 사람의 어떤 건강, 목숨 이걸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접근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만나 보면 그분들은 이용하긴 하는데 뭐랄까 조심스럽게 이제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걸 네. 충분히 하는 거죠.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렇지 않은 전문직 종사자들마저도
1: 네.
0: 하도 이제 세상에서 인공지능 AI 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1: 네.
0: 따라서 이건 사회적인 어떤 계몽 이게 이제 함께 필요합니다. 학생들 말고도.
1: 그렇죠. 네. 사실은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건강 정보도 가짜가 많잖아요.
0: 그쵸.
1: 요즘엔 그냥 생성형으로 생성돼 있고 그게 다 돈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조회수를 부르는 거짓 이런 거 되게 많죠.
0: 사실 의사라도 전공이 네. 다르면 잘 몰라요.
1: 맞아요.
0: 근데 네.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유튜브 찍어가지고 이제 네. 광고하고 뭐 엮어서
1: 네.
0: 이렇게 조회수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AI 써서 만든 콘텐츠는 굉장히 위험하다
1: 네.
0: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 아이들은 그걸 모를 거고요.
0: 그쵸.
1: 네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제일 무서웠던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공지능보다 똑똑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어차피 인공지능 우리가 입력해야지. 인공지능인데 그렇지는 않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까요 선생님?
0: 사실 학교 현장에도 그런 얘기 많아요. AI가 다 하는데 뭐 내가 네네. 배울 필요 뭐 있어?
1: 네.
0: 뭐 그런 식의 얘기. 근데 이제 이 지점부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국가나 기업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1: 네.
0: 앞으로는 AI로 돈도 많이 벌 거고 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지고 등등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주도적인 어떤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0: 과연 실제 그러한지 또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게 뭘까?
1: 네.
0: 요걸 고민해야 되는데
1: 네.
0: 전 특히 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AI가 이렇게 개입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인간만의 특성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런 특성 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면 AI는 되게 파편적인 지능?
1: 그렇죠.
0: 예, 거기에 해당하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이것도 일종의 지능이잖아요.
1: 네.
0: 뭐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공감하고 느끼고 보살피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지능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지능이 오늘날 굉장히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죠.
1: 네.
0: 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지능을 발달시키고 하는 요게 이제 필요한데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건데
1: 네.
0: 인공지능은 그런 영역과는 거의 거리가
1: 그렇죠.
0: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1: 그러면
0: 있죠.
1: 그러면 어느 분야에 활용할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곳.
0: 저는 뭐 예를 들면 그 번역 같은 거 뭐 그런 거 이제 일단 도움을 받는데 그거보다는
1: 네.
0: 주로 이제 산업적인 영역
1: 네.
0: 그러니까 업무 전체 과정을 그 전에는 인간이 다 처리해야 했다면 그거를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인간의 개입이 이제 최소화되는
1: 네.
0: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엄청
1: 줄어들죠.
0: 절약되고
1: 네.
0: 이런 영역들이죠.
1: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0: 엄청 잘하죠.
1: 네, 네, 도와주면 네. 좋고 네. 또 우린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반복하다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이제 어린이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인공지능과 너무 일찍 이렇게 친해져서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가령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읽기
1: 네.
0: 읽기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시

0: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듣고 말하는 걸 능숙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0: 네, 그게 한 6살까지.
1: 네.
0: 그다음에 이제 12살까지 읽기가 이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그런 훈련이었어요.
1: 빼서 읽기 이런 거.
0: 네.
1: 네.
0: 그러니까 읽기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시기에 한마디로 초등학생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제 발달 단계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가령 그 시기를 놓치면 읽기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습득되기 어려워져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 나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반드시 갖춰야만 되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이제 AI와 접하고 그다음 디지털 장비와 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뺏기는 거죠.
1: 지금 방학 기간이거든요.
0: 네.
1: 지금 아마 아이들은 24시간
0: 맞아요.
1: 스마트폰을 손에
0: 네.
1: 들고 있을
0: 네.
1: 거예요. 그 이런 거 대신에 방학 때 아이들이 좀뭘 하면 좋을까요?
0: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이제 애들 키워보고 해서 느끼는 건데 일단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1: 맞아요.
0: 자기는 들고 있으면서 너 그거
1: 하지
0: 하지
1: 말라고 할
0: 마.
1: 수가
0: 네.
1: 없어요.
0: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땐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디지털 방학. 그걸
0: 그쵸?
1: 방학해야
0: 네.
1: 되는데.
0: 그러니까 학부모, 부모들도
1: 네.
0: 같이 뭐 이렇게 업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가지고 오늘 12시간 동안은 디지털 아웃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다 모아가지고
1: 네.
0: 이렇게
1: 너
0: 상자,
1: 어디
0: 예, 상자에
1: 넣어놓고.
0: 넣어놓고
1: 네.
0: 그다음에 TV 안 키고
1: 네.
0: 그럼 할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사실 전통적인 뭐 보드게임 같은
1: 네.
0: 거 그다음에 진짜 지루하면 책을
1: 네.
0: 접하게 돼요. 그게
1: 네.
0: 전 설사 뭐 만화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1: 네.
0: 생각이 됩니다.
1: 만화책에서도 요즘 별거 진짜
0: 그럼요. 네.
1: 많거든요. 네. 음악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미소 컴퍼니의 목각 인형의 꿈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방학맞이 교육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을 쓰신 김재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듣겠습니다. 인공지능과 학교라는 시스템 가운데 공동뇌와 자유인 중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0: 다시 읽기와 쓰기로 돌아가 볼까요? 챗GPT는 글쓰기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챗GPT는 대필 작가입니다. 자, 인간 대필 작가가 80억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학생들에게 각각 대필 작가를 한 명씩 붙여주고 글을 대신 쓰게 한다면 그런 작업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논의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우리는 챗GPT가 알려진 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착각을 했어요. 새롭고 놀라운 기술이 나왔으니 뭔가 교육적으로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기술에 압도당한 거죠. 대필 작가에게 글쓰기를 맡기는 것은 적어도 학교에서는 허용하면 안 되죠. 글 쓰는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는 활용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글쓰기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대필 작가에게 글을 쓰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는 글쓰기를 생각의 근력을 훈련하는 과정 또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규정합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하듯이 생각의 근력을 키우려면 글을 써야 합니다. 글쓰기는 직접 해야 하는 실전이에요. 한번 글을 쓸 때마다 생각의 근육이 길러져요. 근육이 만들어질 때 운동으로 근섬유가 찢기고 아물면서 굵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죠. 생각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찢어집니다.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극복해내면 마일리지가 쌓이죠. 이걸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일관성 있게 하면 결과물인 글은 무척 좋아지겠죠. 물론 이 글쓰기는 자기가 직접 해야 합니다.
1: 네. 어릴 적에 원고지 쓰기 할 때만 해도 띄어쓰기 좀 잘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띄어쓰기가 너무 헛갈려서 이것처럼

0: 안 하면 실력이 줄어드는구나.
1: 그쵸.
0: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네, 능력을.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글쓰기라는 능력도 대필 작가를 계속 사용하면 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전혀 못 늘죠. 네.
0: 인공지능 시대의 그 읽고 쓰는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친구들은 일기 써라 또는 읽고 줄거리 요약해라 그러면은 다들 그거는 AI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1: 심지어 일기 네. 쓰는 거 지금 학부모들이 싫어해요. 사생활
0: 네, 네네.
1: 들여다본다고. 네네. 네, 그것도 그래서 잘
0: 할 수도 없고.
1: 못해요.
0: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저는 네.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아까도 읽기와 쓰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세상을 만나고 세상에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톡으로 바로 옆자리에
0: 네.
1: 있는 사람하고도 카톡으로 네. 대화하고 뭐 전화 받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0: 네.
1: 뭐 그런 얘기 많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될 훈련해야 될 그런 능력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읽기 쓰기도 충분히 이제 익혀야 되는데 그걸 AI 등장 전에 이제 스마트 기기 등장하면서부터 확실히 어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초적인 능력 이런
0: 네.
1: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제가 어릴 때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냥 말 잘하면 다들 껌뻑 넘어가고
1: 그래서 말하는 그랬어요. 직업 하신 거예요?
0: 아니, 저는 말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말하는 직업이 된 거고 근데 요즘 친구들이 말을 점점 안 해 버릇하면 말하는 것도 많이 말하기 글쓰기 이렇게 꺼내는 거
1: 네.
0: 이게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생활할 때 말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를 함께하는 이끌어가는
0: 네.
1: 그런 능력 가장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의 근본을 지금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거죠.
0: 가정에서 어떻게 좀 아이들을 글쓰기 뭐 이런 걸로 좀 독려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1: 가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구절 베껴쓰기.
0: 네.
1: 요즘 보니까 필사 노트
0: 네.
1: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근데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0: 네.
1: 사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베끼다 보면 얻는 게 있거든요.
0: 많아요.
1: 네.
0: 네.
1: 그런 것도 이제 훈련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고.
0: 네.
1: 돈으로 꼬시는 것도. 책 한 권 읽고 독후감 쓰면 뭐 A4 뭐 한 장 정도
0: 네.
1: 쓰면 뭐 5만 원 주겠다.
0: 네.
1: 뭐 그러면 이제 뭐 어린 나이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 맛을 들일 수도 있죠.
0: 그러네요.
1: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자기가 쓴 글을 뭐 독후감 그걸
0: 네.
1: 이제 소리내서 읽기 하고
0: 네.
1: 그걸 이제 같이 하면
0: 네.
1: 확실히 도움이 되죠. 왜냐 우리가 묵독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리내서 이제 낭독하면 훨씬 자기한테 남는 게 많잖아요.
0: 네.
1: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0: 그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교육을 생각하는 철학자 시니까 방학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님 또 선생님들에게까지 뭔가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특히
0: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술이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1: 네.
0: 네.
1: 제가 볼 땐 특히 이 아이들을 어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가 되고 나면 그 시절 기억
0: 못
1: 안
0: 해요.
1: 나는 것처럼
0: 네.
1: 어렸을 때 내가 어땠는지 막 이렇게 그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수업 시간에 막 소변을 못 가리고
0: 네.
1: 그런 친구 되게 많았거든요.
0: 네, 네, 네.
1: 근데 자기 그 나이 때 그랬었다는 거를 어른들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0: 네.
1: 몰라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이런 AI라든지 이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올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0: 네.
1: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이제 들으면서 도입해야 될 것 같고.

0: 있고요.
1: 네.
0: 저는 이 시대 문제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영화학과 학생이 장편 영화 하나를 제대로 못 본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1: 못 만든다가 아니라 못 본다.
0: 네네. 2시간짜리 영화를 못 보는 거예요. 하도 숏폼, 그다음 편집된 거 있잖아요.
1: 네.
0: 영화를 15분 동안 요약하고
1: 네.
0: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1: 근데 그러면
0: 지루해서.
1: 줄거리는 알지만 느낄 수는 없잖아요.
0: 영화를 본게 아니죠. 영화
1: 그쵸?
0: 줄거리를 그냥 익힌 거죠.
1: 네.
0: 그리고 대학생들이 뭐 문학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장편 소설 한 권을 제대로 못 읽는데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긴 영화, 그다음에 긴 소설 이걸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될것 같아요. 볼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생 수준에서 이걸 못한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1: 사실 우리가 뭐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궁금한 것이고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우리가 왜 책에서
0: 그럼요.
1: between 뭐 이렇게 행간을 읽어야 된다처럼 영화에서도 그런 건데 요즘에는 그런 게다 사라진 거군요.
0: 아니, 인생은 생로병사예요. 결론은 나 있어요. 중요한 건그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걸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도 못 하고,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되면 좋겠다. 근데 그걸 이게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마트폰이다.
1: 그렇습니다.
0: 따라서 이걸 어떻게든 멀리 두는 시간을 좀 갖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을 쓰신 김재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박지은의 해금 연주 노란 종이 비행기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한국 피플퍼스트의 김기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읽고 쓰는 과정을 대신시키는 걸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는 없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편리한 것도 좋지만 직접 읽고 쓰는 수고로움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학에 아이들에게 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쥐어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가 여름 휴가철의 정점이 된 건 이때가 여름의 절정이란 얘기이기도 하죠. 휴가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만큼 더위가 극에 달하는 시기. 그게 바로 7월에서 8월로 넘어오는 딱 이 무렵이니까요. 날씨 사정이 이렇다 보니 8월은 새로운 시작의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달력을 한 장 넘겼다는 사실보단 당장 피부로 와닿는 뜨거움이 훨씬 강렬한데요. 어제의 뜨거움이 오늘도, 심지어 어제보다 더 뜨겁게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그만 백기를 들고 더위를 피해 떠나는 피서를 선택하는 시기. 오늘도 더위에 지친 분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 같은 시간이 되어드릴게요. 시원한 풍류 그늘 아래로 어서 피서 오세요. 8월 1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이명숙 외 여러분의 소리, 제주민요 해녀 노젓는 소리로 출발합니다.

이명숙 외 여러분의 소리, 제주민요, 해녀 노젓는 소리 함께 들으면서 8월 1일 토요일 풍요도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가조타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0: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어요. 풍성한 멜로디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우리 선물 중에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가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귀엽고 아주 작아서 소지하기도 좋고.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쁘게 보내드릴게요. 물론 다른 선물도요.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중복이네요.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도 곧 그리워질 때가 있겠죠? 아이, 그럼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우리 승승장군님도요. 3321님도 보내주셨어요. 풍류가 좋다 애청자입니다. 오늘 목소리 너무 맑고 좋아요. 저도 힘을 얻습니다. 용우님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3321님. 그리고 아수라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채성화 샀는데 이쁜가요?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아이고, 작은 꽃망울이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수라님. 이어서 또 적어주시기를, 오늘도 유익한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수라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힘이 불끈불끈 감사해요. 그리고 이배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중복날이라 미녀 노래 많이 들려주시는 건가요? 기분이 좋고 신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얼씨구 좋다입니다.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모든 애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은 풍류 많이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한림의 아쟁 연주, 한일섬유 아쟁산조입니다.

0: 야야 흥고야, 아가씨가 서울 노래의 특징을 경토리라고 하는 것이 토리 앞에 서울 경자를 붙인 것이지. 와마 우리 놀보 형님 맞으셔라. 우리 형님이 언제 이렇게 똑똑해지셨다요?
1: 아따, 원래 머리는 나가 너보다 좋지 않냐. 아, 머리만 믿고 공부를 안 해버려서 그러지. 뭐 아무튼 간에, 아 그러면 우리 전라도 노래의 특징은 아 무슨 토리라고 부른다냐? 아 전라도니까 절토리인가?
0: 예? 아니 형님, 그 전라도는 철이 아닌디. 아무튼 절토리는 아니고요 형님. 아마 우리 전라도를 대표할 만한 노래 제목을 아 토리 이름에도 딱 박아부렀을 것인디요.
1: 그려? 아니 근게 그 노래 제목이 무엇인디. 아이고 답답해서 안 되겠다. 흥보도 저리가 불고 빨리빨리 아 빨락빨락 그 풍녀 사전이라 내 앞에 딱 펼쳐놔라잉.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도 음악이 어떤 맛인지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한 상 차려서 맛보여주는 게 더 확실한 것처럼 남도 음악의 맛도 직접 들려주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겠죠. 이게 바로 남도 음악이다 라고 들려줄 만한 대표곡으로 음악학자들은 육자배기를 꼽았는데요. 그래서 남도 음악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육자배기 토리라고 부릅니다. 육자배기 토리의 구성음은 굵게 떠는 소리와 평으로 내는 소리, 그리고 반음을 꺾어 내려오는 소리, 이렇게 뚜렷한 특징을 지닌 세 개의 음영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그 사이의 음들이 적은 빈도로 등장하는데요. 이 육자배기 토리는 남도 민요와 잡가뿐만 아니라 남도 지역의 씻김꽃 무가와 남도 무학의 뿌리를 둔 신화이 등 남도의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파생된 다양한 음악들에 두루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강송대 노부희의 소리로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육자배기 토리가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남도 음악의 특징이 어떤 느낌인지는 방금 들은 육자배기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느낌과 함께 육자배기 토리라는 용어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풍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이호진 외 여러분의 연주 신하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최수연의 소리 바위 타령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소고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2부 이벤트 정답 보내주신 사연 많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7227님 우리 소리로 여름나기 합니다. 제목은 단가 녹음방초입니다. 네, 정답이었어요. 승승장군님도 녹음방초 승화시 딱 지금의 시기네요. 오늘 중복이라 많이 더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많이 덥죠. 정말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장미님 정답 녹음방초. 네,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리고 전영미님도 보내주셨네요. 녹음방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수라님 정답 육자. 어, 육자배기? 육자배기 재미로 맞춰봅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 아쉬워요. 녹음방초였는데요. 하지만 감사드립니다. 아무 정답이나 괜찮아요. 알아가는 즐거움. 그것 또한 삶의 재미이자 활력소죠. 많이 보내주세요. 지난주 담청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담청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조호환 외 여러분의 소리, 조도 답뺀 노래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바다와 연관된 풍류음악 많이 준비했어요. 조도는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여러 섬 중에 하나죠. 답뺀 노래는 조기자위 답배에서 불리는 노동요를 말하는데요. 그물을 끌어올리거나 내릴 때, 그리고 답배를 이동시킬 때 부르는 소리입니다. 시원한 바다 생각하시면서 답뺀 노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류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도구들! 아, 오늘 좋은 날 받아서 조기잡이러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있겠는가? 한번 놀다 가세! 에이!

0: 배임자 어깨 춤추고
1: 우야 설미야
0: 배임자 마누라 둥치 춤춘다
1: 우야 설미야
0: 어기여 술비여 어이야 술비야
1: 우야 설미야
0: 어이야 술비야
1: 어이야 술비야
0: 어이야 술비야 어이야 자 술비야
1: 어이야 술비야
0: 술비야
1: 술비야
0: 앵피리도

0: 허여차 술비야 허여차 술비야 술비야 술비야 아 쌍물 간다
1: 허여차 술비야
0: 니들아 생겨라
1: 허여차 술비야
0: 술비 술비
1: 술비
0: 술비야 술비야 허여차 술비야
1: 허여차 술비야
0: 아 이제 그물 다 실었으니 이제 칠산 바다로 소기잡이 가게 자 노를 쳤세 어기야
1: 어기야
0: 어기야 티야
1: 어기야
0: 가자

0: 잊어라. 아, 더 빨리 져라. 한쌈을 간다. 힘차게 져라. 한쌀 물에 노조지 빠지면 우리는 죽는다. 아기야디야. 여가 어디냐?
1: 칠산 바다라.
0: 조심해라. 하자자.

덧다른 어깨 배가 잘 간다. 아, 이렇게 해서 칠산 바다에 도착하여 그물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조기 그물을 올렸더니 거기가 조기가 칠산 바다에서 아주 있는 조기는 싹 다 들어서 들물어도 천냥 썰물어도 천냥 아람팡 너물에 사오천냥 실어서 허 우리 배가여 도장원하였구나.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냐. 자, 재밌게 놀다들 가세.

김용호의 풍류 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 현장은 전라 사면육각, 그리고 사라져가던 전통의 맥을 평생에 걸쳐 되살린 전태준 명인의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대금 소리가 울리고 두 대의 피리가 서로 화답하며 해금의 애잔한 선율 위로 장구와 북의 장단을 이끌어가는 소리.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러한 사면육각 연주를 두고 세면친다라고 했습니다. 들판에서도, 마을 잔치에서도, 춤판에서도 시원하게 울려 퍼지던 음악이었기 때문이죠. 사면육각은 고려시대 궁중 연례악에서 시작돼 조선시대의 집안 관화와 민간으로 퍼져나갔는데요. 김홍도의 풍속화 속에서도 그 연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온 음악이죠. 특히 전라도에서 전승된 사면육각은 다른 지역에서

저는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독특한 가락과 식임새를 간직하며 지역 풍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전라 사면 육각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고 명백마저 끊어질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섰으니 바로 전태준 명인입니다. 1983년 문화재관리국 이보형 위원께서 전라 사면 육각을 다시 살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아민속연구원을 세워 흩어진 가락을 모으고 옛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전라 사면 육각 복원에 온 삶을 바치셨죠. 전승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함께 연주했던 동료들은 생업을 위해 하나 둘씩 현장을 떠났고 명인은 홀로 그 맥을 이어가야 했죠. 그럼에도 그는 제자를 길러내 공연을 이어가며 전통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전북 도립국악원 연주자들이 계승에 참여하면서 가락과 식임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악보화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졌고 오늘날 전라 사면 육각은 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오래되었다고 저절로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문화가 되는 것이죠. 전라 사면 육각은 전라도의 풍류를 담은 음악이자 한 사람의 신념과 헌신이 어떻게 전통을 되살릴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울려 퍼지는 사면 육각의 가락 속에서 전태준 명인이 지켜낸 전통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태준 외 여러분의 연주 전라사면 6각 중에서 농사면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고향 들소리 보존의 소리로 고향 들소리 떴다 소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8월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강렬한 태양의 달 8월인데요. 아무래도 뜨거운 나날이 이어지겠죠. 더위 앞에서 좀 무력해지기도 하지만 한편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어야 비로소 무르익어가고 결실을 맺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내 견딜 힘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훈의 국악산책 송지훈입니다. 8월에 햇살이 뜨거울수록 더 여물고 더 붉어지고 더 성숙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8월 한 달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8월의 첫날 경기민요 들으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긴 아리랑 노랫가락을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두 곡 들으셨는데요. 긴 아리랑 노랫가락을 최수연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8월은 강렬한 태양의 달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태양이 뜨거울수록 우린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고 피서도 떠나고 또 휴가도 가지만 한편 뜨거운 햇살을 제대로 받아야 결실을 맺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햇볕을 잘 쬐어야 성숙되고 제대로 무르익어갈 수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이 햇살을 정면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 겸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위에 지쳐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열매를 더 키우고 여물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겠죠. 어찌 보면 장엄한 풍경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8월의 태양은 장엄함의 원천이 되기도 하겠죠. 이 8월의 태양이 우리 자연에게 고르게 내려 쪼이는 공평한 모습을 지켜볼 시간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유민희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유민희의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 문화.

12현 대야쟁을 위한 Small as the Moon, Small as the Star 그리고 해금 가야금 듀오 돋는 달 드는 해 아쟁 콰르텟 보고지고 보고지고 이렇게 네 곡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음악들은 지난 2025년 10월에 발매한 유민희 창작음악 세 번째 음반 춘향에 수록된 곡들인데요. 모두 판소리 춘향가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음악들입니다. 이 음반을 소개하는 글을 작곡가 유민희가 직접 썼는데요. 작곡자에게 춘향가는 많은 인연이 있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들을 이 음반에 담았다고 합니다. 춘향가의 가사에서 진한 영감을 얻어 시작된 곡도 있고 또 춘향가의 선율을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만든 곡도 있다고 했습니다. 작곡가 유민희는 이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우리 음악의 장단과 선율, 악기 주법들을 활용하기 위해 전통음악을 살펴보면서 전통음악의 예술성과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써내려간 네 곡의 음악을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토요일의 명작 첫 번째 곡으로 유민희 작곡의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박봉술제 춘향가 중 긴 사랑가에서 악상을 얻어 쓴 곡인데요. 이도령이 춘향을 안고 진향장단의 긴 호흡으로 사랑을 웅장하게 노래하죠. 이도령의 춘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 비유로 표현되는데요.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라는 제목도 그 사설 가운데에서 따온 겁니다. 이런 사설이 있죠. 동정 700 월하초에 무산같이 높은 사랑, 목란 무변 수여천에 창해같이 깊은 사랑, 생전 사랑 이러할 적에 사후 기약이 없을 소냐,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 내 꽃송이를 내가 덮벅 물고 너울너울 넘놀거든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 너는 죽어 종로 인경이 되고 나는 죽어서 인경마치가 되어 저녁이면 28수 새벽이면은 33천 그저 댕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인경 소리로 들려도 우리 둘이 듣기에는 내 사랑 댕 이도령 댕 날마다 치거들랑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곡자는 바로 그 부분을 날인 줄로만 알려무나 하는 노랫말을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작곡 노트를 보면 흔들림 없이 꿋꿋하고 우직한 우조의 선율이 가진 서정적 표현에 이도령의 마음이 더 애절하게 다가와서 새로운 곡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됐고 대금과 피아노로 그 심상을 표현했다라고 썼습니다. 바로 그 곡을 첫 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민희 작곡의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 듣겠습니다. 정소희의 대금, 신은경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민희 작곡의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 들으셨는데요. 정소희의 대금, 신은경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봉술제 춘향가 중에서 긴 사랑가의 노랫말에 나오는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 하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 제목을 따온 곡이었습니다. 작곡가 유민희는 박봉술제 춘향가에서 노래하는 이도령의 그 애절한 마음에서 영감을 얻었다고요. 대금과 피아노로 그 심상을 이처럼 표현해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유민희 작곡의 12현 대야쟁을 위한 Small as the Moon, Small as the Star라는 작품입니다. 이 곡도 판소리 춘향가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는데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이별을 할 때 멀어지는 이도령의 모습을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가끔 보이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한글이 아닌 영어로 Small as the moon, small as the star라고 썼습니다. 이 음악은 작곡자 유민희가 김소희 명창이 부르는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을 인상 깊게 듣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곡을 시작하면서 이 대목의 사설을 읽다가 춘향의 우는 모습을 확인하고 온 방자가 이도령에게 춘향이가 우는 뒤 사람의 자식은 못 보겠습니다 라고 전하는 부분을 듣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도령과 이별을 맞이한 춘향의 슬픔이 그대로 전달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작곡자는 제3자가 되는데요. 바로 그 3자의 관점에서 춘향의 슬픔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곡을 전개시켰다고 합니다. 춘향이가 이도령과의 이별 앞에서 울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지만 마침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인정합니다. 오리전까지 따라온 춘향이 그 전경을 판소리 사설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때여 춘향이 난 따라갈 수도 없고 높은 데 올라서서 이마 위에 손을 얹고 도련님 가시는 길만 무두두루미 바라보니 가는 대로 적게 뵌다.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나비만큼 불티만큼 망종곡에 넘어 아주 깜빡 넘어가니 그림자도 못 보겠네 하는 바로 그 부분. 작곡자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춘향의 복잡한 심사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별의 슬픔, 사라져가는 이도령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모든 작아지는 것들에 대한 사랑, 바로 그런 정서를 작곡자는 대아쟁선율에 얹었다고 합니다. 유민희 작곡의 12현 대아쟁을 위한 Small as the Moon, Small as the Star 듣겠습니다. 이 시내의 대아쟁, 우민영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2현 대야쟁을 위한 스몰 에스더 문, 스몰 에스더 스타 들으셨는데요. 이신의 대야쟁, 우민영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제목은 김소희 명창이 부른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에서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나비만큼, 불티만큼, 망종곡에 넘어 아주 깜빡 넘어가니

그림자도 못 보겄네 하고 부른 바로 그 대목을 듣다가 제목으로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별의 슬픔, 사라져가는 이도령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모든 작아지는 것들에 대한 사랑, 바로 그런 정서를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해금 가야금 듀오 돋는 달 드는 해라는 음악입니다. 이 곡은 춘향가 중에 농부가 선율을 차용한 곡인데요. 장원급제한 이도령이 어사가 돼서 남원으로 내려가죠. 이도령은 춘향과의 재회의 시간을 기대하며 길을 떠나고요. 남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농부들이 부르는 농부가를 듣게 됩니다. 그 농부가 속에서도 남원의 춘향의 삶이 어떤지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도령, 이제 어렵고 힘든 시간은 뒤로 하고 만남과 희망의 시간을 기대할 텐데요. 작곡자는 바로 그 순간을 기대하는 두 사람의 그리움을 이 곡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만정제 춘향가 중에 나오는 농부가의 사설을 보면 돋는 달 드는 해를 벗님의 등에 싣고 향기로운 이내 땅에 우리의 보배를 가꾸어 보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했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의 사설이 김세종제 농부가에는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령에 달 솟아온다로 되어 있는데요. 만정제 사설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다 간결하면서도 곡진하게 표현돼 있기 때문에 작곡자는 바로 그 부분을 곡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도령과 춘향이 만날 시간의 흐름과 곡의 흐름을 해금과 가야금의 선율로 그려낸 음악인데요. 유민희 작곡 해금 가야금 듀오 돋는 달 드는 해를 서은영의 25현 가야금 조혜령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치 두 악기가 대화를 나누는 듯 들리네요. 해금, 가야금, 듀오, 돋는 달, 드는 해 들으셨는데요. 서은영의 25현 가야금, 조혜령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만정제 춘향가 중에 나오는 농부가의 사설 중에 돋는 달, 드는 해를 벗님의 등에 싣고 향기로운 이내 땅에 우리의 보배를 가꾸어 보세라는 부분을 들으면서 바로 거기에 나오는 돋는 달, 드는 해를 제목으로 삼았고요. 25현 가야금과 해금 이렇게 두 대 악기로 연주하도록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유민희 작곡의 아쟁 콰르텟 보고 지고 보고 지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보이는 보고 지고 보고 지고라는 노랫말도 춘향가 속의 사설 내용인데요. 작곡자는 이 노랫말이 나오는 두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이도령이 광활루에서 춘향을 처음 보고 밤에 만날 약속을 하고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천자 뒤풀이에 담아 노래하는데요. 춘향과 날과 서로 마주 앉아 입을 대고 정담을 하면 법중 여자가 아니냐라고 노래한 뒤에 춘향에 대한 기다림을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우리 춘향 보고 지고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목이 된 거고요. 또 하나의 장면이 더 있죠. 옥중에 갇힌 춘향이가 쑥대머리를 부르는데요. 춘향의 독백 중에 이 사설이 보입니다.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난군 보고 지고라고 노래하는 부분인데요. 고통 속에서도 이도령을 향한 사랑의 간절함과 믿음이 바로 이도령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곡의 제목을 이루는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바로 그 부분을 화두로 삼아 만든 곡입니다. 두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작곡자는 그 서로 다른 상황의 두 구절을 가지고 춘향과 이도령 사이의 사랑과 이별, 탄식과 옥중 재회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악곡의 중간중간에 천자 뒤풀이 사랑과 쑥대머리 선율의 일부가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민희 작곡의 아쟁콰르텟 보고지고 보고지고 듣겠습니다. 배문경 이화연의 소아쟁, 김참다운 최혜림의 대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민희 작곡의 아쟁 쿼르텟 보고지고 보고지고 들으셨는데요. 배문경 이화연의 소아쟁, 김참다운 최혜림의 대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이도령이 춘향이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춘향이가 옥에 갇혀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그 두 마음을 보고지고 보고지고라는 제목의 음악으로 담았고요. 소아쟁 두 대와 대아쟁 두 대가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 사랑가 쑥대머리의 선율의 일부가 이 곡의 모티브로 활용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에서 오늘은 작곡가 유민희의 음악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 문화, 12연 대아쟁을 위한 스몰 에스 더 문, 스몰 에스 더 스타, 해금 가야금 듀오, 돋는 달 드는 해, 그리고 아쟁 쿼르텟 보고지고 보고지고 이렇게 네 곡의 음악을 감상해 보셨습니다. 작곡가 유민희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은 작곡가인데요. 2006년에 유민희 작곡 발표회 Song of Life로부터 시작해서 수차례의 작곡 발표회를 가졌고요. 2015년에는 아르코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유민희라는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2007년에 제27회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 작곡 부문 금상을 수상했고요. 2015년에 대한민국 작곡상 독주곡 부문 수상했죠. 2017년에는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산조 병주 준비했는데요. 박종선 제 아쟁사

반조를 진양부터 자진 모리까지 들을 수 있고요. 신쾌 동료 검고 산조 휘모리를 끝부분에서 듣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쟁과 검은고가 함께 연주하고요. 신쾌 동료 검고 산조 휘모리는 검은고 연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쟁과 검은고가 함께하는 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김영길의 아쟁, 유미영의 검은고, 윤호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쟁과 검고 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진양부터 자진 모리까지는 박종선제 아쟁 산조였고요. 휘모리는 신쾌동

0: 검고산조의 휘몰이었습니다. 김영길의 아쟁, 유미영의 검은고, 윤호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춘향가 중에서 박석티 올라가는 대목부터 이몽룡 장모 상봉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박록주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 의사도는 농부들께 민정을 탐문하니 후에 박석

좌우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부드한 청산이요 물도 부드한 물이다마는 우리야 유독 흘러 갔을 것이니 그 물이 그저 있겠느냐 강한로야 잘 있더냐 어제도 무사하냐 농림노원 바라보니 춘향가 나와 둘이 서로 꼭 붙들고 가더니 묵었더니 이별하던 모세우나 서른 남 총성 소리 에이 어떤 소리로구나 풍부난을 들어서니 서지 역조리 팔수무와 의사또지노 무난 그날 의사또 분부허시대 매일 그 행은 여차하고 간자는 이리 서라. 분부를 헌신고 차점차점 차정할지 집집마다 밤짓노라 저녁 연기 자고 여분별할 길이 전이 없다 춘향 문정을 찾아갈 적어 시병 때 근신하고 동영을 살필 적어 그때요 춘향문은 후계 냈다 단을 묶고 새소반에 청가수를 떠놓고 하나님 전에 비는구나 비난이다 비난이다 천

임자생 성춘향군 남군 위에 소절을 거다. 명예경례이 되었으니 삼척 안동이 몽룡시여 전라감사나 전라

사나 양당간의 수의허여 오늘의 나도 남으라요 내딸 준영 살리죠 예기 천답 몹실려남 양반 서방이 얼마나 좋더냐 아이고 어쩔꼬 불쌍한 내 새끼로 총룡상을 입을 거라 향단아 탄상어 물 가려라 칫솔

그때요 사또 밖에서 듣더니만은 해주보는 눈물을 흘리면 그거 내가 서영떡으로 의사한 줄 알았더니 이 아분이 춘향어머 정성떡이 절반이나 되는구나. 내가 이모냥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춘향어머 성질에 옹들비도 안 남을 테니 내가 한번 속이서 불을 뺏기는 없구나. 이러느라 그 아무도 없느냐 이러느라 춘향어머 깜짝 놀래야 향단아 밖에 좀 나가보고 오느라 어느 사람이 술 다뿍 먹고 와서 온영을 토담 무너주는 생각 난다 나가보고 오느라 향단이 충충 나가더니 여보 누구를 찾아오셨소? 너 마녀님 잠깐 좀 나오시래라. 마녀님 밖에서 누가 찾아와서 잠깐 좀 나오시래요. 이 급살 맞으려나 이 정황에 내가 누구를 본단 말이냐. 가서 없다고 따서 보내라 따보내. 향단이 나오더니 우리 마나님 안 계신다고 따보내래요. 그 따라는 그 양반 좀 나오시래라. 마나님 따라는 그 양반 좀 나오시래요. 마나님 하신 말씀 밖에서 다 듣고 꼭 나오시래요. 야 인년아 꼴비기 싫다 저러 들어가거라. 이 밤중에 누가 나를 아시 이리고 오느라 가느라 이렇게 야단을 했거나 허우 정거는 눈치고 꽃에 치고 꼬양말이 빠진 여그린 유골소 동양을 얼면 나가 소문 못 들어 문남동룡의 딸 하나 꼭 중어다 여거두 골명제 경계기 대안난 무슨 정관이 있다고 나를 찾아왔는가 어서 가소 어서 또 이런 말 내가 왔네 자네가 나를 몰라 경세우경전하니 자네를 본지가 고요 세고 인두백 관이 백발이 모두 아연이 딩기 호호 자네 일이 말한 일세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나를 몰라 이 사람만 말을 허소 말을 허여야 내가 갈

자국은인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해눈 청부러지고 명부지성부지 그님 내가 자네들 어찌하노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나를

0: 또 일소하고 문자도 잘 지는 제놈의 이 활량 아닌가 이자마르 놀래만은 부글정어유만 나를 모르나 허허자 내가 나를 몰라 이가 내도 모르겠다 이가라니 어떤 이간가 성한 성에 가는 이가를 이간 줄래 가나 자네는 성만 짓고 이름은 없는가 허허 늙은이 망령 망정일세 망령이요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라니 누긴가 남은 없네 오십쟁이들 아직 꿋꿋도 어렵더라 내 딸들이 은춘양이가 위인 상태를 아니었고 양반 서방을 허였다고 고지언니 미우하야 명제 경계기 대안난데 순사 한마디는 아니었고 내 문전으로 지내면 빙글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장모 되면 환장할 줄로 이가 되면 이갈린다 듣기 실례고 서가소 허허 장모 망정 우리 장모가 망정 자네가 나를 모르냐고 허이 거주 생명을 일러줌세 서울 삼촌 동산론 초장서방이 목룡 그대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은 모이기 말 듣고 우르르르 달려나가 어사또 목을 안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디 보세요 이 사람아 자네가 정녕 이 목녀인가 어이 아이고 자세 좀 보세요 이 사람아 아 자네를 본지 한복 서른 미옥밭을 나오네 아이고 이 사람 어찌 우리 도디였나 어찌 그리 못하는가 이 사람아 반갑네 반가워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올라간 게가 소연이 돼도 변지 일장이 돈절기로 야소다오 일로 떠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늘에 또 떨어져 나 땅에서 굵은 소산나 항우지 다이봉 허이 구름 속에서 살려와 어찌 그리 못하는가 어찌 그리 드디어나 야속한 이 사람아 무집이라고 아니 들어오고 문 밖에 와서 주인만 허둥아 들어가세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춘향가 중에서 박석 티 올라가는 대목부터 이몽룡

장모 상봉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박록주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농부가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한국 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농부가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의 달력을 펼쳐보면 24절기 중에 입추가 7일에 가장 먼저 나오고요. 14일이 말복, 23일이 처서입니다. 입추라 해도 한참 더운 때 들어있고요. 말복을 지내면 날씨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기분이 들죠. 처서 무렵이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올해 처서 무렵에도 그렇게 되겠죠. 더위가 얼마 남지 않은 듯도 하는데요. 8월의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8월의 시작 씩씩한 걸음으로 시작해서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다음날 거주와 지저분 행동은 조선국 나라님 터전이고
1: 예.
0: 양손 장용석 이명태 김춘신 박동신 선생님 은덕을 기리며 맑은 눈보다 소원 풀고 왕생극락하시라고 진옥인 억거리 자리거지 내령이요 정성은 부족하오나 돌보아 주옵소서.
1: 예.
0: 논리부정 노란하고 난리영정 나란하고 흐림을 들러내고 맑음을 신티 없애고 소재일장 대할래로만 노르소사 쉬.

이렇게 엉터리로다가 이제 소리로 굳혼다 하시고 소리만 하니까 이번엔 저 황해도 소원 해진 무당이 이번엔 본격적인 무당 소리 한마디 해보는 듯.

보이셔려. 이번은 서울서 온 무당들을 가만히 보니까 당체 여러 무당하는 것이 도대체 굿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괜히 엉터리 굿만 하고 있으니까 서울 무당들이 와 있다가 이번엔 한바탕 서울 굿을 근사한 번 때려보시는데

0: 채소에
1: 오 새과일에
0: 오 새과일에
1: 두부도 지져
0: 지각도 놓고
1: 가진편 드릴제
0: 가진떡 드릴제
1: 향로 향에
0: 향로 향에
1: 소지삼자

0: 사기 아니시랴?
1: 예.
0: 일할 영왕 황사제문 불사제 성님 수의 아니시리?
1: 예.
0: 최상님 수의에서?
1: 예.
0: 해도다 일광제사 탈이다다 월광제사가 아니시랴?
1: 예, 도와주시오.
0: 불이 불사님 수의에서 불이가 유궁환제상님 아니시랴?
1: 예, 도와주시오.
0: 이마전이 타전에서? 누린 것도 마다시고 피린 것도 마다시다.
1: 옳소이다.
0: 하지만 우리 재성님 수위에서
1: 예.
0: 소소한 여성을 태상하지 받들어서
1: 예.
0: 가지로 상담으로 두어지마 쳐라.

0: 이 집에서 덩덩궁당궁 니나나 긴가 거니 못하니
1: 대감놀이하오.
0: 아하도 제기랄까 대감이가 승지 판찬대감인 줄 아지 마라. 예. 우리 대감은 남대감 여대감 아희대감 어른대감 큰대감 작은대감 대주의 직성대감 개주의 몸두대감 아니시리. 하지만 우리 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왼수로 덕반에 차수로 관해 받으시던 내 대감이고 대양푼에 갈비찜에 소양푼에 체육찜에 푸두둑이 장기찜에 받으시던 내 대감. 세상에 이것이 다 무엇이냐. 어디다 놓았느냐 집어다 놓았느냐 손톱에 팍 핥게다 놓았느냐.
1: 손톱 다 요새 깎았어요.
0: 세상 우리 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아왕방울로 소출 가신다. 예. 하가시마다 술로다가 목욕을 하고 고기로다 양치질 하던 내 대가.
1: 예.
0: 세상에 우리 대감이 이것만 생기었고 이것만 놓았느냐.
1: 그저 도와주시오.
0: 원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길게 봐서 가지로 상도 물어 도와주마.
1: 예.
0: 윤씨의 개주야.
1: 예.
0: 엎어놓고 먹을 딸이 채쳐놓고 배를
1: 그저 도와주시오.
0: 세상에 우리 대감이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40에도 철벗은 같은데 하야심하다. 하지만 우리 대감이 소손장상을 타상같이 만들어서 가지로 상덕으로 도와주고 한거리 여타며 금축하고 놀다 가겠다.
1: 예, 노시오.
0: 아주 그렇지만 우리 대감이 멋이 멋대로 떨어져.
1: 아.
0: 어떤 대감이 내 대감이냐 어떤 대감이 내 대감이냐.

장결을 해주시는 내들 강미냐 부활을 주시는 내들 해강 안아들이시던 내들 강미냐 저들이시던

0: 시대가 앞들하도 하차버 뒤뚜레도 뚜벅뚜벅 모래도 집어서 두루루루 흔적을 배시든 내때 가냐 거할도 집어서 던져도 보고 흔적을 비시든 내때 해가 왼수로 덕반도 나도 좋구요 뒷다리 후간도 나도 좋아 왼손잡아 큰 칼 꽂아서 왼대기 잡아서 홍굴에 세고 어떤 대감이 해 대대감이냐 욕심도 많으신 내 대감이여 탐심도 많다 대감이냐 어떤 대감이 내 대감이냐 낮이면은 의사를 누르고 밤이면은 술려놀아 생겨를 할 주시든 내 대감이냐 두하를 주시든 내 대감이냐 일상 종거서 한 평상에 정것을 까각까각 애쓰고 잘쓰고 잘쓰고 지루하자졌네 아니 놀지는 못했다
1: 이렇게 서울 구슬 한자 하는데 요담에는 아주 못생긴 친구 하나가 들어가지고 못생긴 소리 한마디 해보는데 그렇지만 그 친구는 아주 민속적인 소리라고 자신있게 모르는 친구인데 딱 요모네 에이 시구시구시구시구 들어간다 정헐 시구시구 들어간다 우리나 분노가 길라 곡기나 곡기나 길러서 물려라 줄 것 없어서 이 모양을 물려줬나 무속의 다리에 들어가나 지타령 들어간다 올라간다 홀로바지 나리라 간다 내려바지 굴러라 간다 굴러바지 저걸로 사리바지 아이바진 갱운영바지 계집애바진 통바지 여름바진 헛바지 가을바진 겹바지 겨울바진 손바지 긴바진 양복바지 정말바지 진짜바지는 아버지로구나 분배는 허리구도 자르고 지타이동 들어가고 통통타이동 들어간다 서울장 안에 남대문동 서대문통 광화문통 원산의 고불통 아여머니 저통 건방진님의 대갈통 미친 바람 나는 통에 밥통 술통 간장통 벌통 꿀통 저금통 저금통 물통 다 팔아가지고 북통 장구통 치는 통에 통통 털어 다 털어먹고 두통 복통 아는 통에 그지나 깡통이 웬 말이 되냐 분배나 어리고도 잘한다 이렇게 이제 싱거운 무당이 또 한마디 하고 이제 각도 무당 불러 구서수 하고 야단 복색이라도 배배의 부모님이 매일같이 기다리는 자기 딸의 혼 배배의 넋이 터머지 어느 무당한테 소식 없이 안 와서 배배의 부모가 저 안방에서 비옥나 누워있으며 부처에 내다보지도 않고 있을 때 마침 평양에 어떤 건달 청년이 강산 유람 타러 다니다가 이 배배의 구토는 동네 당도요 어떤 주막집이 가서 술 먹게 되는데 이 집이 이제 주막집이었다
2: 아이고 서없이
1: 아이고 아주머니 술 한잔 주소
2: 예 그러시오
1: 근데 아주머니 소리 잘한다면서
2: 소리 무슨 소리 할 줄 알아 늙으니까
1: 그 술집 아주머니 소리 한마디 해야지 그래도
2: 그럼 내 소리 한마디 할게 듣기 싫을게요
1: 아 괜찮아요
2: 술을 취하

0: 그 집이 배뱅이라는 딸이 죽어서 그 넋을 듣겠다고 팔던 무당을 봐가지고 지금 구슬 오는데 당최 넋이 안 들어온다고 저렇게 맨날 며칠을 과대오. 어. 그런데 얼마나 그 배배이가 잘생기고 시집 가려고 예단을 그냥 산더미같이 받아놨다. 다리도다 일광더냐 해가도다 일광더냐 무슨 오경목 버선이 무슨 다섯 쪽이고 뭐 길주 명천 뭐 배면 가진 거 다 받아놓고 그만 죽어서 저렇게 서러서 그냥 넋을 들으려고 지금 굿두를 안 오 저렇게.
1: 아니 아주머니. 네. 그래도 저 배배이 뭐 어머니 아버지도 다 있어요?
0: 그럼 있고 말고.
1: 그 더 배배 어머니 아버지 뭐 그 구틈에서 나와 있겠네.
0: 아유 지금은 아주 몸이 아파서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고 넋이 안 들어왔으려면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들어가서 누워있다고 그럽디다.
1: 아 배배이 넋이 안 오니까 속이 상해서.
0: 그러면.
1: 그리고 또 뭐 앞집이 세월래 뒤집이 세월래 같이 자란다면서요.
0: 그럼 같이 자라났지. 한 달에 배서 한 달에 나서 똑같이 무럭무럭 자라다가 아 세월래 네월래는 있는데 배배이만 글쎄 그렇게 죽지 않았소.
1: 아 그러니까 이제 세월래 내월래 다 같이 이제 구청에 와있단 말씀이죠?
0: 그럼 와서 앉아있지.
1: 여보게 친구
0: 그럼.
1: 예. 자네 다 알았지? 배배이 죽음 내려.
2: 아 그렇지 알았지.
1: 어, 그럼 우리 나하고 자네가 우리 들어갔으려면 엉터리 구태가지 말이야. 배배이 넋이 왔다고 이제 이 아줌마 이 술집 아줌마한테 들은 데는 뭐지 주소 생기면서 말이야.
2: 그렇지.
1: 슬게 넋이 왔다고 한바탕 잘 울고 말이야. 그래. 무당들 허듯이 말이야 한번 할 것 같은 말이야. 정말 자기 딸이 온 줄 알고 돈 막 내놓을 거야.
3: 야 돈 본다.
1: 어? 그렇지. 그럼 말이야 내가 바깥에 있을게. 자네가 먼저 배배이 집에 찾아가게.
2: 내가 가서 찾아가. 어. 그렇지.
1: 가서 가면 오라고. 응? 응? 응. 좀 쥔 나오라고 그래.
2: 쥔 나오라고 그래? 여보시오.
0: 아이고 그건 누구예요?
2: 여기 배배이 집이요.
0: 야 그럼매
2: 요즘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대관절
0: 후타지 뭐 했매?
2: 아 후태요?
0: 야
2: 아 이 양반이 한결집 할머니라구나 말씨 보는 게. 아니 배배 구슬 이렇게 해서 배배 헌신이 옵니까?
0: 그럼 어드럽게 해야 매?
2: 답답하오 답답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0: 어떤 말임매?
2: 여 아래 말이야.
0: 야
2: 유명한 장님 있습니다. 장님.
0: 장님.
2: 장님이 아주 쪽집의 장님이야.
0: 그래 얼마나 용습대?
2: 막 집어대는데 그냥
0: 야.
2: 분명해. 그 장님을 불러다가
0: 야.
2: 잘 물어봐가지고 어디론 무당한테 구슬해야 배배원신이 꼭 온다는
0: 어.
2: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해야지 밤낮 꿍땅고 가서는 뭐 됩니까?
0: 옳습니다. 그럼 이법시에
2: 예.
0: 이나그네 가서 그 장님 좀 빨리 불러주세요.
2: 장님 불러올까요?
0: 야.
2: 아 그럼 합시다.
0: 야.
2: 여보 장님! 이리 좀 오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4: 야, 여기서 부탁해요?
2: 예 부탁합니다. 장님 불러왔어요.
0: 불러왔음에?
2: 예.
0: 그럼 어디 한번 점을 쳐봅시에?
2: 점이요?
0: 야.
2: 그래 치지요. 사파생에게 남성부이주 해동제길 대한국이요. 불순명 당신 주경은 여의시와 문행일시불인데 동방에는 총재지신 소방에는 족재지신 남방에는 늑재지신 북방에는 백재지신 중앙에는 황제이지신 호방제신이 하감하냐사 소원송치의 반하론이요 당상악발을 양치늘랑 오동나무 상상지에 봉황같이도 좀지 스르라이자의 소원 만세영이라 무세 목숨 돌끈다라 전만세를 좀지 이태가 중에 대통할 때 대명당에다 집을 짓고 수명당에다 우물을 박 아들 나면 효자 낳고 딸을 나면 열녀로다 나라라에는 풍신동이 부모에게 효자동이 일가문 중에 화목동이 진우간에 우회도 세상 천지 우뚱동아 동방성의 명을 빌고 황태공의 나이를 빌어 전 80, 후 80, 100의 순을 점지 속숭이의 복을 빌어 물복은 흘러들고 구덩이복은 새려들 이인복은 걸어들 쥐복은 숨어들고 쪽집이복은 뛰어들고 송아지복은 맹맹 꼭뚝꼭뚝 뛰어 시시계 문에 만복내여 이리를 소지른 황금철이라 겨울문을 닫은 듯이 여름문을 열은 듯이 물에 물을 탄 듯이 술에 술을 탄 듯이 옥반에 진주 담은 듯이 평반에 물을 떠는 낮이면은 물이 맑고 밤이면은 물이 맑고 한강수 수결 같고 비단섬

0: 아주머니가 아주 소리도 잘하고 말씀이요. 아주 향기도 잘 생긴데 빳빳 말라가지고.
1: 어서 탁배기나 잡소.
0: 여보, 저 우리 친구 또 하나 같이 왔는데.
1: 예.
0: 이 친구 술 잘 먹는 친구야 저.
1: 그럼 자 탁배기 한 잔 드소.
2: 예, 술 한 잔 주시오.
1: 예.
0: 근데 아주머니,
1: 예.
0: 저 집에서 저 무슨 소리가 저렇게 꿍덩꿍덩 저 무당들 뭐 굳어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저거.
1: 그건 말도 마시오. 그 넘어서 굳어는 거.

0: 명호년양고여대루내리적에 1년이면 12달 300이면 60일 하나루가 지점지할 때 두 다리 몽땅 헬주고 웃고 깜찍하고 야속한 험한 놈의 입성 머지네 기관제 우선 육지망 지근에 지근에 지상글 나동자 이르다 봉수장 방사구
1: 하하 점을 쳐보니기 가마머리기 안 됐다.
2: 어떻게 될려야 됨매?
1: 밤난 이 무당만 여자들 무당이보다도
2: 야.
1: 저 멀찌가니 폐양사는 박수 무당을 불러다 구슬해야만이 꼭 배배 원신이 오겠습니다.
2: 아이고 박수 무당을 어디 갈 그럼 잡음매?
1: 아 박수 무당 저가 데려오면 되지요. 제가 잘 알지요.
2: 그럼 좀 날라가서 데리고
1: 날래 데려오라고요?
2: 야.
1: 아 무슨 저기 어네 여보소.
2: 야.
1: 여보시오.
0: 성신이 원조에 갔더냐 앞다리 선다가 뒷다리 후각에 양지머리 갈고 줄풍으로 야라게 놀던 무당이 들어왔다고 여쭈라
3: 예술로 하식 먹는 인간이 모르는 건 많고 아는 건 적사와서 신장님 오시는 길에 길마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0: 너희가 친구로 되면 장상국갈 부채나 한 벌레 다 주면 내 성수대로 한 거리 놀고 가겠노라
2: 알겠습니다
0: 아이 장상국갈 참 잘 쓰고 한마디 잘 한 번 굿 한 번 해보겠습니다
2: 어디 찰로라 법집이
0: 왔구나

0: 나왔소이다. 불쌍히 죽어서 황천 같은 배뱅이 혼신 피양산엔 박수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가지고 혼하려 왔소이다. 어머니 호마니 우리 엄마는 어디를 가고서 딸 자식 베베이가 왔다고 하는데도 모른 채 하라. 살았을 적 같으면은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서 동지수 딸꽃 본 듯이 화딱딱 뛰어서 나 죽어지고서 길 갈랐으니까 쓸 곳이 없구려 오면은.
1: 아이고 아이 온다 아이 온다 하더니 패뱅의 혼신이 오나리야 왔음매.
0: 우리 엄마는 어딜 가고 한경도 집 아주머니가 나오시나. 한경도 집 아주머니 그지간 기치 호의량만 가. 나는 죽어서 육신은 풍망 산천에 깊이 깊이 묻혔건만 영혼이야 죽었으면 낮아든 진방이야 변했겠소. 내가 시집을 가려고 할 적에 예장받아둔 비단 탈이도다 월광단 해가도다 일광단 길주명천 호룡주 바리바리 받아둔 것 패배의 혼이 꼭 왔으니 나보는데 박수무당 앞에다가 다 내다 줘요. 어머 예장 받아둔 거락도 다 내다 주면 황천 가서 오만이 보고 분때 한 번씩 꺼내놓고 오만이 본 듯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내다 줘요. 오만이 어디 가서 오만이.
1: 아유 진짜 베베미가 꼭 왔으면 어서 난리 나오세.
0: 반가우고 반가우고 나 고향 산천이 반가워요. 고향 산천 초목들도 나를 보고 반기는데 우리 오만아버진 어딜 가고 딸 자식 패배 온 줄 몰라요. 오만아버지가 날 이렇게 괄쓸한다면은 내가 세 살 적에 자라날지 우리 할아버지가 나가 놀면 나가 놀라 한 푼 주고 두다 놀면 두다 놀라 한 푼 주고 잘 놀라고 한 푼 준 노랑 돈 아흔 아흔 양 일곱 돈 칠푼 어리 꽁꽁 묶어서 총털 바구니 쓰고 여둥그락도 다 내다 줘요. 오만이 아버지 야속하고 무정해요. 불초요식 딸 자식이라도 넘어도 괄스가 심어그려. 오만이 야속하고 무정해요. 오만이 어디 가서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한번 만나봅시다. 어디 가서.
1: 아이고 내 딸이야 살아서도 똑똑하더니 죽어서도 똑똑하구나. 아이고 내 딸이야.
0: 오만이 날 같은 불초요식은 길렀다가 무엇에 쓰려고 길렀나요. 오만아버지 신세를 만분지 이리라도 갚았더니 나는 죽었소이다.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오만은 보았으나 아버지는 어딜 갔소.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고 갑시다. 아버지 어디 갔어.
2: 너희 아버지 여기 왔다.
0: 아버지 마지막 만나보니 반갑소이다. 오만이 반가워요. 오만이 아버지 말 들어요. 내가 어려서 자랄 적에 같이 자라던 앞집이 생원래 뒷집이 내 원래가 이 곁에 와 있으면서도 나를 모른 채 하는구나. 세월래 내 원래야 만나보자꾸나. 이리 좀 나오려무나. 세월래 내 원래야 만나보자꾸나.
1: 얘 나가봐라 세월래 내 원래야.
3: 아유 부끄러.
2: 빌릴 다구네.
0: 세월레네 환레야 반갑구나. 이왕 왔다 가는 길에 너희들이 나하고 자라날 적에 자국깨면 놀던 생각을 해서라도 너희들이 너무 그렇게 야속하게 하지 마라. 아까는 분한 지심에 그리하였지만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너희들 나하고 자라날 적에 같이 시냇가에 빨래들 가면 빨래도 있어. 빨래지르면서 내 손목이 크냐 내 손목이 크냐 하면서 서로서로 만지면서 놀던 손목이라도 한번 만져보라꾸나.
1: 아이 부끄러워서 야 조금만 만져보라고 그럽세.
0: 해월래 해월래야 너의 손목을 만져보니까 보들보들한 손목이 살았을 적 만져든 손목이 그냥 그대로 변찮았구나.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세월래 내월래 손목이라도 한번 실컷 줘보자꾸나. 이렇게 세달 금날 두부짤로 주물러도 세월래 내월래 손목을 거저 주물러니까 동네 구경꾼들이 와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무당녀석이 아주 괘씸해요. 자 우리 저 녀석이 정말 베베의 혼이 왔나 안 알아보자. 어떻게 하는군이 옛날엔 그 가시만 하시니까 갓을 무하다가 구청에다 쭉 무하놓고서 예 박수 무당하는 베베의 혼이 중말하느냐 예 왔습니다. 너 그러면 이 갓 중에서 너 한번 베베의 아버지 갓을 골라내야지. 만일 이 갓 중에 네 아버지 너 혼하뜨는 베베의 아버지 갓을 골라내지 못하면 너는 당장 이 자리에서 재미없으리라. 아이고 인젠 꼭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만한 갓 중에 이게 베베의 아버지 갓인지 알 수 있어야죠. 꼭 죽었단 말이에요. 일단 내가 인젠 죽기는 매일 봤는데 갓을 벅벅 찢어 파치면서 사방 눈치나 보다가 죽든지 살든지 작정으로 호통을 그럴듯이면서 갓을 한번 쩌는데 야 괘씸하고 괘씸하구나. 양반의 갓과 상림의 갓을 얻다가 함부로 섞어 놓았느냐. 우리 아버지 갓 하나만 남겨놓고는 모두 다 찢어버리겠다. 이것을 들고 나와버리 이것은 우리 아버지 가시다. 쭉 쨔간 간임자들이 에이크메가 찢는구나. 저기서도 에이크메가 찢는구나. 사방에서 갖다 줘간 다음에 큼직한 가시 하나 남겨 가만히 있는 칠분간 그게 베베 아버지 가시 분명해요. 이 가시를 들고 보니 통양가 등사렵에 공단가 낀 공굴로 접어들은 것 내 솜씨가 분명 우리 아버지 가시 분명하구나.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아버지 가시락도 한번 털어주자꾸나. 가슴을 툭툭 털어요. 동네 사람이 있다 하는 말이 예 이건 진짜 베베 입고 갔구나. 이렇게 여러 사람을 속이고 돈 많이 뺏어가지고 떠나가는데 얼마나 좋든지 소리 한마디 하고 떠나가는데 떠나!

할머니 동태기라 해. 나는

간양줄 떠늘 촌양주가 촌양줄 떠늘 만양주가

이때여 흥보가 대사가 가르친 대로 이뜬 음악 뜯어다가 그 자리에다 집을 짓고 하루는 흥보가 앉아 집터 글자를 새겨보는디 효동자 가르건자 삼월 삼주를 넷째 봄춘자가 주시오 행마분분토하요 이와만지 부르게 무그런 실실동북부다짜 나부접자 퍼르퍼르 춤추를 못자가 주시고 꾀꼬리 소리로 나란 노래 가짜가 주시고 길어간 건 김생수 나는 것은 세조라 쌍쌍이 왕리근이 제비전자가 좋다 이렇다시 집터 글자를 새겨볼 적에 하루난 제비 한 쌍이 들어와 날개 공부 힘을 쓰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나 마음씨 착한 흥보가 탕사실로 칭칭 덩여느니 흥보 운에 갚을 제빈이 죽을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펄펄 날아 말리 강남을 들어가는디 뜯어보아라.

알아.

이리 모아.

제비지

아름답고 반가워라. 잘 가거라.

내가 각국 나갔던 제비 정보를 하는데 미국 들어갔던 분홍 제비, 독일 들어갔던 명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 제비.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통통 나지 가려서 전동가 그리고 들어와. 예! 제비 장수 구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 가지가 젖노? 흥부 제비여짜오되 소조가 아들이다. 소조가 아들이다. 말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군수 불기라야 뚝 떨어져 대반에 다리가 잠깐 부르거든. 거기 죽게 되었더니 어젠 흥부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혼류는 은혜를 갑소리까지 말 턱부를 통주하오. 그러기에 너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 그날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오는 뒤 꼭 이렇게 찾아오던 것이었다. 허군 박차고 백운 무릎 쏘고 그 중에 둥실 높이 떠 살펴보니 서쪽 지쪽이요 동해 장망 허구나 중흉봉으로 올라가니 주작이 넘노온다. 소육도 왈격도 고작교 바라보지요 조동남가는 배는 북어를 둥둥 울리며 어기야 허야 저간이 원포 귀불미기 아니냐. 손벽산 명장한테 불송정원 강필이라 날아오는 저기로기 가르떼를 입에 물고 일점이 조금 떨어지니 병사 나가지 게 아니냐. 백골백로 짝을 이어 청판상의 왕래허니 석양촌이 거의 놀아 휴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년 다장원로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기 원성을 받아보고 공황대 올라가니 봉고대공은 강자유 황황루로 올라가

반이 황황일거 불보반 백운천재 공주유라 금등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 공소장가 도그르게다 난내 와를 둥 잠을 야래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

마루장안 구경하고 평양문대 달라 장단문 지내 홍가를 들어가니 갈미대기 백우기 요요동 칠백리를 숙숙히 지내요. 어주를 지내요. 석벽강을 넘어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광 자호령을 넘어 부산 파만 할마국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을 연광정 불병물을 대경호공 대동강 장님을 지내요.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전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질강을 실강에 건너 삼박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금성 분개하고 준당 용춘이 휴두라 도봉방 월대 솟아있고 삼박산이 삼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이하얀 만만세 지금땅이라 경상도는 안양이요 전라도는 문봉이라 한명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집에 거동을 봐 박씨를 집에 물고 남대문 밭성 내달아 칠패팔패 배달이 지내 애국애를 얼른 넘어 동작강을가 승방을 지내요 남다른 고개 넘어 지열 백개공 거중에 둥실 높이 떡흥부집을 낳고 안으로 벌을 벌 날아들어 제비말로 군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구지배요 닥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자로 한지표지 내지배요 흥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구나 내 집이야 당산당하이 비가이비래 별을 피워 그제 누나는 걸동무슬 갔다고 이르랴 복해 흥룡이야 이주 물고 재훈 가네가 넘놓는 밤날 몽왕이 죽시를 물고 무등 속으로 넘도난듯 일곱 청양기 단추를 물고 송맹가로 넘도난듯 흥보 보고 고이 여겨 잔잔히 살펴보니 절구를 엉각이 완전 강사실로 가은 다리가 아리룽 아리룽 허니 어찌 어디가 내 집이랴 어찌구나 내 집이야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디로 갔다 가지 이제 와 누구냐 시구나 내 집이 이리 저리 도지다 흥부양주 앉은 앞에 뚝 떨떠리고 대군가로 날아간다 여보 영감 흥부가 연시를 물어왔소 제비가 흥부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그게 연시가 아니라 박씨로세 초마 끝에 박씨를 심었더니 박세통이 열렸겠다 이때 흥보 마누라는 먹을 것은 없고 자식들과 앉아서 차탄을 하는디

헐병은 잘 타는고 또 치를 성님이 복마르르고 그러고 셨는가 삼시를 치우고 아그님이 직장으로 떠나오는 정원 미용과 수복을 지워버지 허느냐 원수저로 팔자로다

대장, 고풍어들을 안건 치마끈 어를 졸라라 흐르면서

나는 배가

실곤실곤실곤실곤 실곤 쓱싹퉁탁 박을 탁 타놓고 보니 박 속이 휑하니 아무것도 없겄다. 흥보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만 박 속은 어느 도적놈이 다 긁어먹고 나무 조상께 훔쳐놓았구만. 이것 갖다 내버리소. 이때 흥보 마누라 하는 말이 여보 영감 여기 뭐라고 쓰였소?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박흥보 기택이라 하였거늘. 아니 이거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이 아니여? 한 괘짝을 슬그머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하고 또 한 괘짝을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가득하여. 흥보가 어떻게 좋든지 괴 두 짝을 털어 비워보란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털어 부구나만 널어서 부 톡톡 털고 들었다 돌아보면 도루 하나가 뜨거고 부어내고 들었다 돌아보면 돈도 도루 하나가 뜨 쌀도 도루 하나가 뜨 들었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네. 1원 361원 그지요 왔던지 돈이 1만 9만 냥이요 쌀이 1만 9만 석이라. 흥부가 좋아라고 돈 한 끼미를 들고 놀았니? 아이고 나 잘 쉬고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사를 치고 누구를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드는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딘가 따야지 그래 시구나 돈을 봐라 주부 와라 큰 자식아 그런도구만 그런도가서 너그 백부님을 모셔오너라. 저그사를 모아도 우리 형제 보장을 씌고 씌고 죽을 씌고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먹으고 그랬다고 하를 마소. 엊그저껏까지 박흥보가 문주어를 걸쇠거리를 삼다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은지 이르는 경사가 어디가 있는지 어르시구 저르시구예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그날부터 기별을 주르란다. 얼씨구나 절씨구어 얼씨구 좋구나 지워져 죽는데 얼씨구나 절씨구야. 이렇듯이 춤을 추고 나서 또 한 통을 들여놓고 타는니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방구 유라 톱질이야. 방구를 타고 들라면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먹으려 이룬 황 속으로도 모르지 꼬소 뭐가 괴로를 내요 다짐하라 다짐하라 안 달라면 나 혼자 달란다 계집원 성하무지요 형제는 일실소족이라 그

실건 시리렁 실건 쓱싹 툭탁 박을 딱 타놓고 보니 웬간 비단이 나오는디. 웬간 비단이 나온다. 웬간 비단이 나온다. 송관부산 산백척 벙떠웠다 일광단 곧소대하게 적승내가 월광단 서황부유어구지어루 지른상고든 천도문 자라고주 산천조목 그려내든 지도문 등태산 소천하우 공부제대단 날명 초당경주근대 전하여공화룡단 사회가 분부를 주라하니 내고함성영초단 공진어를 실물을 지니 태평군군 대운다 금방골방 가루다지 국화세김 완자문 초당전 화계성 모르다

길 탑승 잡고 가지 마 그러나 돌이 부르소 임보 내고 홀로 앉아 독수 공방 상사단 주월 증막공단이오 심심궁국 송리 인간에 무섭다 오피란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 있는 근유사 북이 다남 복수단 포식 화계의 궁초단 행실 부족의 깨초단 절개진 듯 송죽단

언니. 여보 마누라, 마누라도 나한테 시집 온 이후로 옷에 많이 줄였으니 실컷 마음껏 한번 골라보.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습니까? 나는 항상 송화색 사모장적으로가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니까? 나는 흑공단이 제일 좋더구만. 그럼 영감이 먼저 한번 꾸며보시오. 그러세요. 흑공단만건 흑공단같건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파리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행전 흑공단으로 부건을 누르고 어떤가 날

영락은 넌 꾀꼬리 같네. 영감은 꼭 물감하기 같소. 또 한 통을 들여놓고 시디렁시르곤 시디렁시르곤 시디렁시르곤을 타고

거거든 당구어주소.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렁 실건 실건 실건 박동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군 수군 대짜고 든 놈 소짜고 든 놈 끌든 놈 험해든 놈 가리든 놈 뭉치든 놈이 그저 꾸여 꾸역 나오더니 큰 고집을 짓난디 동서

알아버리지. 안방 중문 소소리 대문 명제하다라기 더욱 좋다. 전성치기 반문서와 반성치기 논문서와 평가와 논문서가 가득 담뽑들어 있고 안방 칠에 볼재앙 심면

있고 사랑치 볼짝시면 각장장판 소리마장 완전 밀차 화중문가 내부 책상까지 놓여있고 시전서적 주역이며 이백두시 동사령은 좌우로 모두 다파

주여 놀보가 제 아우 흥보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흥보집을 건너왔겄다. 아 이놈이 참말로 고부장자가 되었네. 내 이놈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흥보 벗은발로 뛰어나오며 아이고 형님 제가 건너가 배워야 할 텐데 이렇게 형님이 건너오시도록 있었으니 이런 죄송할 데가 없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이건 네 집이냐? 예, 제 집이 옳시다. 내 집하고 바꾸자. 형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흥보 안으로 들어가며 여보 마누라 건넌 마을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해 주시오.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벌렁 떨리나. 가장은 영영을 그 역지 못하여 나오난디 흥부 마누리

나 은금 부화가 없느냐 노종 인삼이 없느냐

하게 놓아 주름은 잘게 잡고 마루를 넓게 달아 아재 않고 그리고 나오더니 시송님 앞에 다소 곳이 인사를 하니 재수가 절을 하거들랑 맞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놈 흥보야 너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되었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놨니. 음식을 차려놨니 안성유기 통영칠판 전음수저 구리저 집니서리 수보리도 주르르 버려놓고 꼭 끓였다 오죽반 네모양각 당하기 설기 솔편 냉편 정절편 주루 엮어 삼피떡과 빈자징편 생청 놓고 조락산집 우찜처 양회관 저녁국밥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정단수단자 빼기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 미나리 녹두채 만난 장국 주루루루 들어부어 청동화르 백단솥 부채질 활활 계단을 톡톡 깨어 꾹딱지를 띄고 길게 내려오라 꼬꾸렀다 연개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땀 손뜨건데 쉬지 않고 나무절을 들여라 고기 한정 덮벅 집어 만난 기름 간장국에 풍덩 들이쳐 이렇듯이 과하죠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시숙님 앞에 상 올리며 시숙님 박주호나 약주 한잔 드시지요. 재수가 주는 술이거들랑 다소 곳이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이놈 흥보야 너는 형제가 아니라 내 성미 잘 알지. 아 남의 소대상 날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 속말이다. 형님 그렇지만 여기서 누가 권주가 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아이 저수가 누구 옆에 내 곱게 꾸민 김에 권주가 하나 시켜라.

악몰한 놈이 공연한 짓을 저질러 놓고 지 손세 무색했겄다. 응? 야, 흥보야. 너 계집 버려라. 못 쓰겄다. 그리고 내가 세장 가드려주마. 응? 헌디, 저기 저 울목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이냐? 형님, 그것이 박통 속에서 나온

화초장이 옵시다. 화초장이 무엇이냐? 그 속에는 은금보화가 가득 들어있었지요. 그러면 그놈 날 주라.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리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형님 먼저 건너가시면 하인지어 보내드리지요. 아, 이런 도적놈 보소요. 나 먼저 건너가고 없으면 너 아내 거 싹 빼버리고 빈 껍데기만 보내려고 그러지. 이런 속 모르고 세상 사람은 날 보고 도적놈이라 할 것이다. 오라 오라.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란 길 내놔라. 놀부란 놈이 화초장을 잊어버릴까 봐서 짊어지고 가면서 외우고 가는디. 화초장 화

주장 하나를 얻었네. 대장부 한 걸음에 화초장 하나를 얻었네. 도랑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합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까불어서 내가 못 살겠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으로 거리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누르누르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오체. 아이 무독이 괴르지린다. 애나기 사람 요망한다. 넓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요 뭐 영감 영감 무신 줄 내 몰랐어. 영감 무신 줄 내가 몰랐어. 이리고 시육이리 와. 어따 이 사람아 신목 쓰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그리고 나 여기 지금 짊어진 것이 무엇인가? 아 그것이 옛날에 우리 친정에서 화초장이나 갑디다. 아이고 내 것이야. 아이 사람아 그건 그렇고 내 말을 좀 들어보소. 흥보집을 가보았더니 참말로 거부가 되었대 그려. 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냐고 물어보았더니 제비가 날개 공부로 힘을 쓰다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는디. 아 흥보가 그 제비 다리를 당사실로 동여주었더니 아 그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서 아 보은표 박씨를 물고 와서 그놈을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려서 그놈을 타서 보았더니 그냥 그 속에서 은근 보와 비단이 가득 나와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 아 흥보는 제비 다리 하나 부지러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디 우리는 제비다리 열 개만 부지르면 거부장자가 안 되었는가? 그러니 여러 말 할 것 없이 우리 어서 제비 몰로 나가세. 이때야 놀부가 제비를 몰로 나가는디 제비 몰로 나간다. 제비로 후리로 나간다.

신 생각 전에 배운 순록에 모아도 재빈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야박하고 하는 일마다 턱턱 막히는 듯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실패의 원인을 온전히 내 탓으로만 돌리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법인데 말입니다. 최근 30년 넘는 시간 강사 생활을 버텨낸 끝에 60대의 나이에 교수로 임용된 분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전합니다. 번번이 임용에 떨어지던 시절, 그분이 버텨낸 생존의 비결은 다름 아닌 적당한 남 탓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자책을 잠시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남 탓이 마음을 울리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그저 핑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최선을 다한 뒤에야 찾아오는 담담한 유머이자 성찰인 셈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바쳐 땀을 흘렸다면 때로는 세상 탓이나 남의 탓도 슬쩍슬쩍 해가며 내 마음을 보듬어주는 지혜, 그런 지혜가 살면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사설 지름시죠. 기러기 때때입니다. 노래의 이양교입니다.

시대 때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사설 지름 시조 기러기 떼떼였습니다. 노래의 이양교였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전해드린 가끔은 남 탓을 하면서 버티는 삶에 대한 이야기, 요즘 많은 이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막막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내는 모습 속에서 나 역시 언젠가는 단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뭔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오롯이 내 부족함이라면서 스스로 매섭게 채찍질하기보다는요. 오늘만큼은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나머지는 세상의 몫이야. 네,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이 때로는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돼줄 겁니다. 자, 일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에 오롯이 마음을 담가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 속에서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 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알차게 준비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세악 대취타 듣고 오시죠. 연주의 가제나케입니다.

새악대 취타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가진 악회였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글을 읽는 것과 노래를 부르는 것 그 사이에 독특한 멋을 지닌 음악이죠. 송서 삼설기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송서는 한문이나 옛 산문에 가락을 얹어 구성지게 낭송하는 음악입니다. 말의 뜻과 억양을 살려 읽어가면서도 그 안에 경기 소리의 선율을 담아내는데요. 삼설기는 송서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곡의 주인공은 저승에 끌려가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염라대왕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주인공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소망을 하나씩 길게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며 좋은 산천에 집을 짓고 병 없이 오래 사는 삶을 꿈꿉니다. 부귀와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맑은 물에 고기를 낚으며 좋은 벗들과 술잔을 나누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도 이어집니다. 그 소원은 점점 더 커져 온갖 복과 즐거움을 모두 누리다가 마지막에는 편안하게 생을 마치고 싶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요. 이를 모두 들은 염라대왕은 그런 호강은 자신도 누려보지 못했다며 주인공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삼설기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바라게 되는 행복과 장수, 가족의 화목과 편안한 삶에 대한 소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소원을 통해 인간의 욕심과 부귀 영화의 덧없음도 함께 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삼설기는 1930년대 서울의 가객 이문원이 뛰어나게 불렀던 송서로 전해지며 묵개월 명창이 이문원에게 직접 배워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박윤정이 묵개월 명창에게 사사하면서 이문원에서 묵개월, 박윤정으로 이어지는 경기 송서의 소중한 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정한 장단에 맞춰 노래하기보다는 긴 사설의 흐름과 말맛에 따라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익살스럽게 가락을 풀어가는 점도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소망을 구성진 말과 가락으로 풀어내는 음악, 묵개월과 박윤정의 소리로 송서 삼설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28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 하시죠.

목개월과 박윤정의 소리로 송서 삼설기 듣고 오셨습니다. 효도와 장수, 가족의 화목에서부터 자연 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삶까지 한 사람이 꿈꾸었던 온갖 소망이 끝없이 펼쳐졌는데요. 옛 문장과 한자어가 많아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을 읽는 듯 노래하고 노래하는 듯 이야기를 들려주는 송서의 멋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인간의 소망과 삶의 풍경을 긴 사설에 담아낸 송서 삼설기에 머물러 봤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어떤 음악에 머물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1부 마무리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산조합주 진양조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장덕화외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산조합주 진양조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장덕화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일요일 아침, 오늘은 울산 울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일도 가격이 참 만만치 않은데요. 울주군에서는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반가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울주 시네마 1주년 특별 기획전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8월 9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울주 군민은 1,000원, 군민이 아닌 관람객도 2,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상영 작품은 모아나, 호프,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 등 최신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나 또 어린이,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상영관별 일부 좌석은 현장 발권용으로 따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8월 2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개관 1주년을 기념한 영화 관련 퀴즈와 게임 같은 고객의 날 행사도 열리니까 영화 관람 전후로 가볍게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도 보고 작은 이벤트도 함께 즐기는 시간, 울주 시네마 개관 1주년 특별 기획전 소식,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화 시네마 천국 중 사랑의 테마 준비했습니다. 가야금 연주로 듣겠습니다. 정민아입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 중 사랑의 테마 듣고 오셨습니다. 가야금의 정민아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영재 작곡의 숲길입니다. 전통 거문고보다 음역을 넓힌 시편 계량 거문고의 밝고 풍부한 울림을 통해 거문고가 지닌 깊은 음색과 한층 다채로운 선율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구교임의 거문고와 김영재의 장구로 김영재 작곡 숲길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들으신 곡은 숲길이었습니다. 검은고의 구교임, 장구의 김영재였습니다. 다음 곡은 자작나무다인데요. 노래의 곡미연 외 여러분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새벽 이 시각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식구는 누구일까요? 아마 어떤 집에서는 알람 시계보다 먼저 일어난 강아지가 주인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집에서는 고양이가 이불 위로 살금살금 올라와 밥 달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집이 적적해서 말동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 반려동물을 데려온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이 녀석들이 자식 같고 손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람도 연령대에 따라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나이에 따라 잘 생기는 질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얼마 전 전국 동물병원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반려견입니다. 태어난 지 1년 내외의 어린 강아지에게는 유치 잔존이나 잠복 고환처럼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질환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유치 잔존은요, 전니가 빠져야 할 때 빠지지 않고 영구치와 나란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아이들처럼 강아지도 이가 제대로 나고 빠지는지 어릴 때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두 살에서 열 살까지 성년기의 강아지들은요, 피부 질환과 비뇨기 질환이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고 11살 이상의 노령견들은 심장과 신장에 생기는 만성질환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고양이도 나이에 따라 달랐습니다. 2살까지의 어린 고양이에게는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고 성체가 된 뒤에는 비뇨기 질환과 구강 질환이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이가 든 고양이에게서는 만성 신장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발생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와 고양이도 나이에 따라서 살펴야 할 곳이 달라진다는 것, 반려동물의 건강을 미리 살피는 일은 우리의 살림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음악 듣고 갑니다. 가야금 병창 통영 개타령입니다. 가야금 병창의 정혜진입니다.

정혜진의 가야금 병창으로 통영 개타령 들려드렸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를 일찍 발견하고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는 일은 큰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니어 보호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첫째, 반려동물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실이가 한 7살쯤 됐나? 이렇게 어림잡기보다는 태어난 날짜나 입양한 날짜, 예방접종을 받은 시기와 병원 방문 날짜를 달력이나 수첩에 적어두는 겁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편하신 분들은 알림을 넣어두는 것도 좋고요. 또 반려동물이 아플 때 기침이나 호흡에 변화가 있는지, 밥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눈에 띄는 증상들을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수의사에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병원에 갔을 때는 진료 내용과 비용을 미리 물어보십시오. 오늘 꼭 필요한 검사는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의사를 의심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반려동물을 함께 치료하기 위해 보호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진료비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초진과 재진, 진찰료 등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창에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라고 입력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전국과 시도, 시, 군, 구별로 진료비 평균 비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비상금을 조금씩 마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준비하려면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죠. 따라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별도의 통장이나 봉투에 모아두는 겁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려나 간식을 사고 남은 돈, 생활비에서 무리하지 않고 떼어낼 수 있는 돈을 모아두는 겁니다.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함께 산 세월이 길어지면 눈빛만 봐도 알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통해 건강한 동행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해금 독주곡, 개명곡 일부 감상하시죠. 해금의 정수년, 장구의 원일입니다.

해금독 주곡 계명곡 일부 들으셨습니다. 해금 연주의 정수년 장구의 원일이었습니다. 마무리곡 듣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새야 새야입니다. 연주의 윤희상 교향악단입니다.

윤희상 교향악단의 연주로 오늘의 마무리곡 새야 새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주문 외치면서 일요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더워요. 진짜 더워요. 네, 더워서 우는 거 아니고요. 우엉차 마시고 있습니다. 이 우엉은 찬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여름철에 마시기 진짜 좋은 차라고 하는데요. 따뜻하게 마셔도 좋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마셔도 좋다고요. 8월의 첫 일요일, 무더위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 우엉차 마시면서 지친 몸도 잠시 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오늘도 너무 더워요. 우엉!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이한철의 청혼이 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우엉!

8월 2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혼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경기 남부 재즈의 풍류 함께 들어봤습니다. 멤버분들 중에서 무려 3분, 4인조 밴드인데요. 3사람 75%가 경기 남부, 평촌, 의왕, 수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팀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네요. 자, 요즘 덥다고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엉 우엉 우엉 우엉 이렇게 울지 마시라고 우엉차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잖아요. 우엉차 여름에 진짜 좋네요. 몸의 열기도 식혀주고 카페인이 없어서 열대야로 잠 설치는 분들에게도 좋고 다이어트와 붓기 관리에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몸이 너무 찬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괜히 많이 마시게 되면 배 아플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분들은 좀 적당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여름도 몸과 마음 잘 챙기면서 이 극한의 더위를 견뎌내 보기로 하고 저희도 시원한 노래, 시원한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또 두 시간 편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난 이게 편해 하시는 그 방법으로 저희에게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하는 이 음악, 이 음악 속에 노래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아주아주 아주 찬 성질이 있는 시원한 소리를 들려주는 오다네 씨의 소리가 이 제비,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연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사몽, 이 황진희의 시조인 상사몽을 제비만의 음악 어법으로 승화시킨 노래예요. 여유로운 연주 그리고 오다네의 시원하면서도 찰진 소리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상사몽입니다.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연주 오단의 소리로 상사몽 듣고 왔습니다. 자, 요즘 화제 밴드예요. 박인선과 장군님들. 국내는 물론 해외 투어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 팀 음악 들려드렸잖아요. 너튜브 가셔가지고 박인선과 장군님들 영어로도 표기하고 있던데요. 파킨슨과 제네럴스 이렇게 돼 있대요.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극락타령입니다. 아, 이 팀의 음악 영상으로 봤을 때 어떤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적인가 하면 밴드 연주자들이 아주 연주에 몰입해서 신들린 연주를 합니다. 그 와중에 박인선 씨가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그래 이제 한번 놀아볼까 하는 그 장난기 어린 눈빛 그게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항상 떠오른답니다. 자, 매력 만점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극락입니다.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극락 타령에 이어서 샘 펜더의 하이퍼소닉 미사일즈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사일요? 그 미사일 맞습니다. 하이퍼소닉이 붙으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인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런 미사일을 만들었대죠. 근데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진짜 전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가사로 쓰고 있네요. 전쟁의 위협, 가자지구 폭격, 정치적 갈등 뭐 이런 것들을 겉으로는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인 메시지는 불안한 시대를 사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특별한 음악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려드릴 곡은요, 홍성현 아트컴퍼니, 주로 동해안 무학의 역사와 정신을 현재의 음악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 팀인데요. 이들의 음악 중에서 흔들흔들 듣습니다.

병내 가시고 입내 가시고 흔들흔들 씻어내고 땀내 가시고 땀내 가시고

0: 동해안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새롭게 또 이렇게 치환해냈네요. 홍성현 아트컴퍼니의 흔들흔들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창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산 반장 공연 서투른 자식이 숫자질 한다 물주각 같다 눈짓을 채우 권약을 잡고 웃다기를 지니 인정 없던 박랭이

바퀴의 가야금 연주와 소리로 골패 타령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이 골패가 구멍의 숫자와 모양에 따라 패를 맞추는 전통 놀이라고 해요. 야, 조선시대 때 이런 놀이 하면서 즐거움을 찾았겠네요. 그죠? 자,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은 바밍 타이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악하는 여러 음악 집단 중에서 가장 힙한 음악을 하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멤버가 무려 11명인데요. 뭐 노래 부르고 랩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듀서, 영상 디렉터, 기획자, 뭐 비트메이커까지 한 크루로 활동을 하는 팀인데요. 와, 공연 봤는데 진짜 멋지더라고요. 춤사위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뭐 사실 그것도 독특한 개성으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멋지다고 이해합니다. 바밍타이거의 부리부리 듣고 오겠습니다.

바밍타이거의 부리부리에 이어서 1981년 조용필 3집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던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듣고 왔습니다. 두 곡이 발표된 시기와 또 음악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꽤 차이가 있는데 두 곡 다 뿅뿅뿅 그 디스코 음악에서 빠지지 않는 그 뿅뿅 사운드가 들어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앙상블 신화위의 은하수 함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0: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3년 새 음원 신유진의 판소리 눈대목과 함께 합니다. 9살에 판소리를 시작한 신유진 씨, 그는 탄탄한 전통 소리를 바탕으로 밴드 이날치의 보컬을 거쳐 지금은 전자음악과 판소리를 잇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팀과 개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소리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음반에는 춘향가와 심청가의 눈대목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김세종째 춘향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곡은 이도령과 춘향이가 이별하는 대목 이별가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1: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허러 나갔다 허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환속이 오리정 삼로내 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꼼짝달싹 못하고 저희 집 담장

춘향아, 우지 마라. 너와 나와 만날 때는 반주를

속에서 추월 같은 햇모색경 춘향주면은 말이 이에 춘향아 거울 받으라

가을을 간수하고 첫째뜬 옥지 환흙을 바뜨뜨뜨뜨 떼어내어 도련님 전 올리면서 예소 도련님 지환 받으오 여자의 고등은 절개 지환빛과 같사오니 이거

대행차 떠나는디 상교를 어루거니 도쿄를 어루거니 변방다 조리 분분할제 방자 허불대여 나귀 몰고 나간다 다랑다랑 다랑다랑 춘향문전 항도하여

회사 떠나시며 도련님을 찾쌉기로 먼저 떠나셨다 하루에 웃고 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게 더 잘일 거라 더 잘 간다.

0: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3년 새 음원 신유진의 판소리 눈대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음악은 춘향가 중 이별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세종째 춘향가 눈대목 들어보실 텐데요. 두 번째 곡은 어사 장모 상봉 대목입니다. 신분을 숨긴 채 추레한 행색으로 나타난 어사 이몽룡이 춘향의 어머니와 만나는 대목이지요. 자, 함께 들어보시죠. 춘향가 어사 장모 상봉입니다.
1: 그때 어사 또 문전에 행신하여 가만히 동정을 살펴보니 그때요 춘향 모친은 후원에 탄을 묻고 북두지

그 자리 벗어 주저

그때 여사 또 이 거동을 보시고 허허 내가 어사 하는 것이 모두 선영의 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허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몽을 정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 모친 깜짝 놀래

0: 주상이 모두 발동을 하였는가? 바깥에서 오뉴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잠깐 나가 보아라. 향단이 충충 나가더니, 여보시오, 그 누구를 찾으시는 게라?
1: 오, 너희 마님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0: 마님,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 계신다고 저더러 살짝 따서 보내래요.
1: 허허, 그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0: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는데요.
1: 아이고, 이 급살 맞을련? 네가 그 사람들어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2: 그렇지.
1: 춘향 모친 생각하니 형세가 이리 되니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 보는디. 하하, 저 거리나 몰생 모르는 저 거린, 날씬 없는 저 거린, 남원 보충의 성내 성외나 그 소문을 못 들은다. 내 신수 불길어요 물함 딸 하나 금옥같이 길러대어 옥중근어.

보기 싫네 어서가소 어서가 늙은 이 망령 우리 장부가 망령 장부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거주 성벽을

0: 반해 반가운데 반가워 더디 준풍이 반가워
1: 아 쓰고
0: 가

아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나.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에서 불을 끈다.

0: 신유진의 소리로 춘향가 어사장모 상봉 대목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코너 새우먼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새우먼 시리즈, 이 음반을 한 장씩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주행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유진의 판소리 눈대목인데요. 이번에는 강산재 심청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대목은요,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바로 그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1: 그때여 심청이는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 장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배우

오호가 희생용이라 낙하는 여

신 포세이로지이나 깊은 바

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 찬게 뒤섞여 저주진 날 갈 길 언제

저 전제적 마건디 간신히 떠들어와 햇전머리 탕탕 물결은 호루루루루루루 출렁 출렁 토사국 영좌 이하 황황급 급하여 고사기게 자릴째 섬살로 밥 짓고 혼소 잡고 동우솔 오색탕수 삼색실과를 방에 찾아 갈라놓고 산도 잡아 근칼 꽂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도사국고 동바라 의관을 정지하고 폭채를 양손을 쥐고 폭을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한한시 배를 모아 이제 불통 헌년 후에 후생의 모두를 받아 다 걷기 위한 판이 막대한 공이 아니냐 하우시고 년지소 배를 타고 다살일째 오복 정한 공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본노할 제 누가로 가원내주고 해성 폐안장소 오각으로 돌아들어 의서헌 대직헌 내주고 공명 탈조하는 통남폭 빌어내어 조조 백만 대병 조율로 하공허니 배하원이며

0: 어디 가죠.
1: 보글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조유로 경량하니도 현명의 기근에 해화르니 고범진한 장안호 강동가요 임술시 주치로는 손동파도라인 꼬치꼭 총총어사와언니 구여성 무정건한 어복일고 개도라니 화장포난 오희월려 재연주요 타고발선 허고보니 상고선이 아니냐 우리선이 소모를 대명 상고로 외어 파영경 세우경영을 표백 고사를 드리더니 오늘 나를 인당소에 인재소를 드리고자 동해신 남영이며 서해신 건승이며 남해신 종룡이며 폭해신 우강이며 강한 제장과 전택 직군이

반란 없이도 우시고 백천만 근대를 내어 돈 내어 봉기고 봉기여 나밖에 잠지어 주옵소서. 고사를 다 지낸 후에 신나

조사공이 나서더니 손에 들어 가리긴 한디 토하동이 아.

네가 도하던 일세 심청이 기가 막혀 사대하고

0: 신유진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심청가 심청이 물에 빠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3년 새음원 신유진의 판소리 눈대목과 함께 했는데요. 판소리의 깊은 멋과 젊은 소리꾼 신유진의 단단하고 힘있는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유진이라는 소리꾼이 들려줄 새로운 판소리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멋진 소리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강산재 춘향가 중에서 신봉사 눈뜨는 대목입니다. 심청가 신봉사 눈뜨는 대목 신유진의 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1: 신봉사는 제일 말썽 참례하였겄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 적에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교요. 신맹인 여기 계신다! 우! 하고 달려드니 신봉사는 이랑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지라. 아이고, 나를 어쩌려고 이러시오? 허허, 이놈 용케 죽을 띠 잘 찾아 들어왔다. 허고 내궁에 들어가니 그때여 심황후는 언간 용궁에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던지 더욱 백수되었으니 심황후 물으시되 거주 성령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되리다. 아. 예. 소후뱅이 아래리다. 소뱅이 사옵기는 황주 도하동이 고토없고 성병은 심학교요.

자식을 간부에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통장 쩔어도 먹여 개우개우 길하네요. 신부세가

하니 효성인 든딸 자식이 남경장 사선인들께 삼백석의 몸이 팔려

아버지라니 누구요? 부담동은 여왜 따라 나무에 빠져 죽은 지가 무근 3년이

이거 잔말이냐? 죽고 없는 내 딸 신청 여기가

신봉사가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해작해작 커졌다. 신봉사가 눈을 뜬 바람에 천하 모든 맹인들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눈 뜨는데도 장단이 뜬가 보더라.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 못 뛰는 소리라. 짱!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0: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이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 올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맙게 풍물이 와가지고
3: 명인 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기 70년을 걸어온 김선옥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